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Who Can It Be Now? 매트워크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 닉네임을 많이 쓰시는데 후리지아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리지아가 예뻐서 그런가요? 예, 후리지아 향기님의 신청곡 매트워크의 Who Can It Be Now?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벌써 휴가철이 시작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보통 보편적인 휴가철이죠. 여러분 뭐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쌓였을 스트레스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메이우드의 노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030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op of the World, Carpenters의 노래 별빛 지은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바의 Honey Honey, 튤립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의 꽃 이름이 참 많아요.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팬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354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고스트의 도자기 빚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셨네요. Unchained Melody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Roy Orbison의 In Dreams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은 Donny and Mario's Monday on the Shelf. 이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8868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고요.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1: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0: 아, 뜨겁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0: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보세요.
0: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며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네. 맛집은 빠짐없이 찾아다니네요. 맛집.
3: 아, 자꾸 이게 안 잠겨요.
0: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0: 네.
2: AI.
1: AI.
0: AI.
2: AI.
0: 네.
2: AI. 이거 아니고요.
0: 아, 예.
1: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0: 네.
2: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0: 네네.
2: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1: 내비게이션 항상.
0: 맞아.
1: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0: 아, 그게 진짜 크다.
1: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0: 맞아.
1: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0: 대답하잖아요.
2: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네.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0: 네.
1: 그리고
0: 맞아.
1: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다 다 똑같다.
0: 맞아요.
1: 심심이 기능.
0: 심심이 맞아요.
4: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0: 네.
4: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0: 네.
4: 요즘은 번역, 사이트가 많아요.
0: 네.
4: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4: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시에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아내는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 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 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얘기예요.
0: 굉장히 뜨겁네요.
2: 근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0: 외웠어요. 네.
2: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그치.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인연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0: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이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온 씨는 네.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그쵸. 얼만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0: 화 많이 났네.
1: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0: 아, 그래요?
1: 네.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수.
0: 기도가 안수.
1: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기도가 안수.
1: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0: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4: 네, 그렇죠. 네.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1: Sophia.
0: Relax. Learn to take a joke.
1: Yeah, very funny.
2: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한 거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3: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은 씨, 네. 준비되셨나요?
4: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0: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1: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0: 그래서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개를.
1: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할까.
0: 인공지능이 보냈나 모르겠어요.
2: 인공지능이니까. 네. 대체.
1: 네.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네.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 25 되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 보니까 네.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네. 이때가 딱 지나면 요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기 같잖아요.
0: 그쵸, 애기죠.
1: 그죠? 근데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조금 떨어졌어요.
0: 좀
1: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오오.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오.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네. 여자는 30.1세. 아.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네.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이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0: 아니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욕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3: 저는 아주 청청하지
0: 네.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3: 네.
0: 선을
3: 네. 네. 제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1: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3: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 봐. 만난 분들 중에 또.
1: 하신 것 같은데요? 네.
3: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하고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랬어.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0: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0: 드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네.
0: 맞아요? 영원히 있었어요, 지금?
1: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0: 하나님의 은혜.
2: 아,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0: 아, 정말요?
2: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1: 네.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2: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오미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3: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3: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거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동료 배필을 허락하겠다고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0: 그쵸.
3: 막 향기가 안 나요.
2: 아담이 너무 많구나.
3: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너무 냄새나고
0: 냄새나고
3: 나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네네.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요?
0: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2: 그럼요.
0: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집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 데 막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라든지 그
2: 저는 환청이 들려요.
0: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 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3: 아, 너무 붙어 있네.
0: 예.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도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0: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1: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0: 너 얼마야?
2: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3: 이 땅콩.
0: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콩.
2: 땅콩. 땅콩 누구 애칭이야? 어떤 남자 애칭이야?
0: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2: 어떤 남자 애칭이야?
0: 땅콩 아니야?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분들 계신가요?
4: 주변에 있습니다.
0: 진짜요?
4: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 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0: 진짜요?
4: 제 주변에는 이제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0: 네.
4: 이분들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4: 예,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0: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 네.
4: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0: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적령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1: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0: 아 휴거.
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 나이가 되면 또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0: 그래.
1: 그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0: 네.
1: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4: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0: 네.
4: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눈 씻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1: 그러니까 휴거론이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0: 네.
4: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네.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0: 네.
4: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2: 같이 느끼고는
0: 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2: 느끼고는
0: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0: 와우.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 그냥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0: 네.
1: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0: 네.
1: 부분은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설레인다.
2: 예?
0: 네?
2: 저보고요?
0: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2: 네. 아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0: 네.
2: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1: 아.
2: 근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0: 뭐
2: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0: 우와.
2: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1: 왜?
2: 왜인 줄 알아요?
0: 네.
2: 딱 한 가지가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야. 탈모.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0: 어떻게, 탈모가 어떻게.
2: 탈모. 가발이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야 했던 말이 내가 나의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의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1: 돈 여자?
2: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또 구하는 것보다 또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1: 네.
4: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1: 아 용기를. 네.
4: 저도 지나 보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저 결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진짜 용기였네요.
4: 그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좀
1: 약간 차도녀 느낌.
2: 아, 약간 예쁘시구나.
1: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
4: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두드려보자.
0: 궁지에 몰렸을 때.
4: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0: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1: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0: 남편을
1: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제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0: 왜요?
1: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사가셨어요.
2: 아사가.
0: 나는 지금
2: 아사가.
0: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이 형부라고 해야 되는 거야?
1: 선생 해야 되나?
2: 형부. 형부.
0: 목사님은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2: 사부님.
0: 사장님.
2: 사장님.
0: 사장님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님 남편님.
1: 김 교수라고.
0: 아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1: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 1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제가 먼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0: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2: 유성이 형이 어떻게 되나요?
0: 저요?
2: 네.
4: 궁금해요.
0: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2: 알고 계시죠?
1: 몇 종류 어떤 네. 몇 가지나 가.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0: 네. 네.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줄여. 그러고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요.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1: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
0: 줄이라고 해서.
1: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0: 한 가지.
1: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2: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퍼.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퍼.
0: 슬리퍼.
2: 기뻐, 바뻐, 예뻐.
0: 예뻐?
2: 기뻐, 바뻐, 예뻐.
0: 바뻐, 예뻐.
2: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제면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제고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1: 레온 씨 이렇게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뻐.
2: 교수님.
0: 와 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4: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4: 아멘.
0: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묘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나도 찾고 있잖아.
1: 같이 얼굴 보고 있나?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2: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다음 주에 만나요.
5: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나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루카랑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1: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5: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1: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5: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해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1: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0: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5: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0: 가격
1: 가격 많이 받으세요.
0: 평정 대리 가격.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이유 있는 감사. 이유가 없을 땐 그래도 감사.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게 없을 땐 발견하는 감사. 항상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다음에 와요.

네, 오늘 첫 곡은 까르라 모리슨의 테리갈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스페인 여가수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분 좋다. 그래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하고 행복이 나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유 있는 감사, 그래도 감사, 발견하는 감사.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어준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죠. 그리고 책과 어울리는 좋은 음악과 함께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좋은 책에 그리고 좋은 음악에 함께 여러분과 한 주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유 있는 감사와 그래도 감사와 아무것도 없으면 발견하는 감사와 함께 한주 아름답게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올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입니다. 지난주 1장, 왜내 돈은 항상 부족할까? 네, 생활비와 월급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2장,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산다. 소비와 심리의 경제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이 책은 1장부터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학, 원론이나 논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쉽게 쓰여진, 경제 관련된 책을 많이 이제 방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가독성이 좋은 책, 오랜만에 반갑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히트 방송인이잖아요. 정용진 씨는. 그리고 뭐 매불쇼를 비롯해서 뭐 3% 이런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의 기획자이자 진행자이기도 했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세상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려줘야 궁금증이 풀리고 해소가 되는지 더 깊게 들어가거나 더 얕게 설명하거나 이 중간 지점을 참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 주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나열을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거 제목만 들어도 재밌는지 말이죠.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안 사면 바보? 입지도 않은 옷을 못 버리는 습관이 날 가난하게 만든다. 맛있는 걸 먼저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 찐친들과의 캠핑. 친구 생일에 현금 주기, 아니면 예쁜 쓰레기 선물하기. 더해보면 싸지만 나눠보면 비싼 자유 이용권과 OTT 구독료. 아니, 비행기표는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샤넬백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데 맞나요? 왜 신용카드를 만들면 세상 온갖 혜택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주제는 9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재밌고 한 번쯤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 방송에 쫓기다 보니까 소개 못한 것들이 아쉬워서 오늘은 거의 웬만하면은 다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안 사면 바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 책에 이제 몇 페이지에 나눠 있는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바이 온 게던 인생이죠.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 온 게던 안 사면 바보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플러싱에 있는 대형 마트 중에 매달 1일 날 반값 할인하는 마트 있죠?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날은 저는 절대로 피하고는 있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보이죠?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매월 1일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행사를 하는데, 그 전날 가격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이 599 하던 꽁치 통조림이 그 전날부터 899나 999로 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하나 사면 두 개를 줍니다. 참눈 가리고 아웅이죠?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게 전날 가격 올리고 다음날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할까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어쨌거나 싸기는 쌉니다.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불짜리를 하나 살수 있다면 두개 사면은 하나 사면 하나 더면 7불에 두 개를 사야 되잖아요. 두 개를 줘야 되죠. 그런데 7불짜리 하나를 사고 나머지 하나를 한 4불에서 5불 정도에 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쌉니다. 싼데 다시 한번 결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굳이 불필요한 것을 하나 더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면 하나를 조금 더 깎아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아주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행사 안 사면 바보라고 나오는 게 그 어디 어떤 행사나 1달러짜리를 원 플러스 원 해서 두 개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러짜리를 1.5달러로 올리고 그리고 두 개를 준다. 그러면 그게 회사의 이윤이 될까? 네, 이윤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고 처리를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견제가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 그다음에 얼마가 팔렸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면 야 이게 이제 이 업계에서 1위를 찍었구나 그 상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신제품 체험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하죠. 소비자는 덤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서 제품 노출을 늘리고 구매 습관도 바꾸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단점이죠. 이 소비자가 정상 가격 구매를 꺼리게 되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가격 경쟁 또 과소비를 부르는 부작용도 생기고 그 원래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위축 심리도 동반으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원 플러스 원 행사입니다. 저는 그 다음 주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입지도 않은 옷을 못 버리는 습관이 날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네. 자,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적용이 됐고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옷이, 네.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만약에 제가 옷이 100벌이 있다. 여름 옷만 기준으로 할게요.

0: 딱 다섯 벌 옷을 월화수목금 입고 빨래를 돌리고 그 다음 이제 새 옷이 되겠죠. 그 빨래가.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옷을 다시 돌려 입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름철 한 3, 4개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 그렇게 3, 4개월을 하고 그리고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새 옷을 사게 된다면 그 옷이 이제 다시 그 라인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 95벌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곱게 접어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만약 비슷한 패턴이라면 정용진 씨, 그러니까 정프로, 정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비효율적인 선택과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이런 태도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옷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는데 또 거기에 중간에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도 오르지도 않고 점점 내려가는 주식 꼭 쥐고 앉아서 언젠가 오를 거야 하는 것보다 그 주식 팔아서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런 태도는 그런데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손실을 키우는 습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네. 기준을 정해서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이제 나에게 남게 된다면 더 나은 선택이 이 옷으로 비롯된 주식이라든가 삶의 방향, 태도, 계획성 이런 것들이 다 고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맛있는 걸 먼저 먹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먹을까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또 재밌습니다. 내용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 어릴 때 저는 성북구 정릉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대부 중 고대부 골랐어요. 그런데 예전에 시장에 가면은 있었던 것들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때 번데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꽃갈콘처럼 해서 번데기를 줬어요. 그 소라도 줬었고요. 그 순대 아주머니도 기억나고요. 순대도 이렇게 기따랗게 해서 안 자른 순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뭉터기로 이렇게 큰 걸로 썰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 가면은 핫도그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지금 핫도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은 안에 이제 프랑크 소세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햄 같은 거. 예전에는 그 튀김가루가 거의 주먹만한 엄청 컸어요. 튀김가루가.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얇은 그 살구색 소세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간 김밥용 소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모양만 소세지지 그게 밀가루잖아요, 사실. 그거를 아주 두꺼운 튀김가루에다 싸서 케찹을 딱 두 줄 슥슥 이렇게 두 줄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핫도그 순서대로. 근데 저 누나는 그 튀김을 이렇게 그 겉에 빵가루 그거를 다 먹고 소시지만 남겨놓고 그걸 빨아 먹었어요. 네, 그게 맛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녹여 먹는다고. 그 기억도 나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저처럼 그냥 핫도그를 같이 우걱우걱 먹는 친구도 있었고 또 저희 누나처럼 그렇게 맛있는 부분을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책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본인이 결정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맛있는 걸 먼저 먹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먼저 예를 들면은 어렵겠지만 소세지를 먼저 먹었다 그러면 경험하는 자아를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한 쾌락을 원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인생은 짧고 한참 앞을 모르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욜로 뭐 이런 또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건 기억하는 자아를 위한 선택이라 그래요.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해서 미래에 남을 멋진 추억과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설계하는 것. 인생은 아주 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화려하게 장식해야 한다는 이 장기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요. 어떤 걸 선택하든 어차피 두 개가 다 나에게 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관점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하나는 맛있는 거 먼저 먹었을 때 이제 뒤에 점점 행복감이 적어드는 것, 줄어드는 것. 또 이제 두 번째 그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기억하는 자아를 위한 선택의 단점은 그러다가 그 맛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방송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아끼다 못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지금 나는 당장 최고 행복을 느끼고 싶은가? 아니면 이 과정을 완벽한 추억으로 남겨 최고의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선택은 현재 편향에 따라서 지금의 만족을 극대화하지만 차후의 경험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마지막에 먹는 선택은 전체 경험의 기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의 쾌락이
담보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거는 순간의 즐거움을 중요시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중요할지 이 둘의 차이이고 정답도 없고 그리고 모든 선택은 열린 결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제 생각인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과 뭐 맛없는 것이 있다면 같이 먹는 거죠. 맛없는 것도 한번 먹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번갈아가면서 맛있는 것만 다 먹고 아 이제는 맛없는 거 먹어야지 혹은 맛없는 거를 다 먹고 나중에 맛있는 걸 먹는 그 인내심을 발휘한다기보다 뭐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저처럼 핫도그 안에 들어있는 소시지를 동시에 같이 와구와구 씹어먹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번 순서는요. 비행기 표는 왜 가격이 천차만별인가요? 입니다. 이거를 이 주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하고 싶어요. 비행기 표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이 있죠. 휴가철이나 뭐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가는데 오늘 예약했다. 비싸죠. 근데 다음 주에 가는 표를 3개월 전에 예약했다. 싸겠죠. 예, 단순히 이런 논리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요일이 싼 요일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주말이 좀 비싼 것 같고요. 뭐 화요일, 뭐 목요일 이렇게 주말과 떨어져 있는 그 날들이 조금 싼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예, 책에서 말하는 가장 비행기표 우리 동포 여러분들, 교포 여러분들 얼마나 비행기 많이 타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라고 하면 2월 1일 날 비행기를 예매한다.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비행기표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마다 더 싼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일주일 지나면 더 싸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2월 1일로 어떤 항공사가 쌀까, 뭐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이 비밀은요 항공사의 집계 시스템에 어떤 잠재 고객이 특정한 날짜와 항공사를 반복적으로 서치했을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항공사 측에서는 아, 이 사람은 가는구나. 그런 확신이 딱 드는 거죠. 이제 몇 번 검색을 해야 그게 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같은 날짜를 두고 긴 시간 계속 검색만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야 되는 경우에는 아이디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기계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구글,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이용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이용하거나 또 앱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전화기에는 뭐 트립닷컴도 있고 뭐 프라이스라인도 있고 아니면 항공사 자체 앱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서치를 하면은 가격이 급등한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포인트 모아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포인트를 A, B, C, D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드사 나누지 말고 딱 하나만 정해서 항공료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만 주고장창 쓰는 거죠. 그것만 효율적으로 아주 야무지게 사용을 해도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크레딧 카드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인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항공사 포인트가 제일 센 게 있거든요. 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여름 휴가 때 한번 무료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항공사는 높은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제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유가 그리고 전쟁, 국제 시세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널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우리 소비자들도 현명한 항공권 구입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정영진 지음. 네. 경제 상식을 이렇게 유쾌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아서 정리한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 그리고 찐친들과의 캠핑. 둘 중에 당신의 선택은? 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 이분이 이제 정포로가 남자니까요. 이런 주제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무조건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또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냐면 또 이 찐친들과의 캠핑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경우도 물론 많죠. 근데, 웬만하면 남자들은 꽤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뭐 우정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학 가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이사 갔던 친구들 이제 막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한 3, 4년 만에 그 친구를 보러 친구 4명이서 뭐 돈을 모아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같이 있다라는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난제 중에 난제죠? 일단 우리는 인생 최대의 기회비용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책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하면 기쁨이 줄어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일, 예를 들어서 캠퍼스 커플인 경우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바래다 주고,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랬던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그럼 또, 그런데 군대 동기들이나,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년 만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아주 희소성 있는 그런 이벤트죠. 희소성이 높을수록 한계 효용이 커지죠. 그리고 기쁨의 크기는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아니면 자주 반복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친구들은 요번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달이라도 내년이라도 뭐 10년 뒤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여자친구와 1박 2일은 좀 느낌이 다르죠. 여자친구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죠. 자, 여기 또 하나 매몰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자친구와 여행을 위해서 숙소를 이미 예약을 했고 뭐 취소 수수료가 뭐 엄청나다거나 돌아오지 않겠죠. 이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을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즐거움을 따져야 되지만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렌트카도 예약을 했을 수 있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이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한답니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한다는데요. 친구들과 캠핑을 안 갔을 때, 아, 나 빼고 재밌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톡방 사진을 보고 느낄 소외감. 또,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깼을 때 감당해야 할 살벌한 냉기. 자,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이 연인 관계는 관계 자본이라고 하죠. 여행을 취소하는 건 공든 탑에서 벽돌을 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어도 뭐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사면 복구가 될 수 있겠는데 여자친구와의 신뢰 자산은 한번 깎이면 이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복구할 기회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행동 경제학에는 쌍곡선 할인이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과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친구들과의 캠핑, 뭐 당장 도파민이 솟구치는 선택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자친구와의 평화로운 주말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 효용, 훨씬 지속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야, 다음 달에 내가 장소 다 잡고 고기까지 다 쏠게 이렇게 확약을 주고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고 여자친구와 예정대로 여행을 가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서 총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 좀 어렵네요. 네, 예를 들면요. 귤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를 합쳤더니 5천 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귤 생산량이 딱 5천 톤이 됐어요. 뭐 생산자들도 해피, 소비자도 해피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재고도 없이 깔끔하게 생산, 소비 끝났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를 대입하면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프티콘을 쓰고 다음에 내가 또 쏜다 이렇게 하고 예정대로 여행을 가면 뭐 이 정도면 파레토 최적의 법칙이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즐겁게 노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 너무 배가 아프고 우정이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바로 비교 우위를 무시한 생각이라고 책에선 지적을 하네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당신이 우리가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고 치고 고기를 굽는 내내 여자친구의 일십 카톡을 확인하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다면 그 캠핑의 효용은 마이너스입니다. 또 반면에 여자친구와 여행가서 너랑 오려고 캠핑도 포기했어 하고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따면 그 여행의 가치는 희생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뭐 다음 기회에 또 기분 좋게 쏘면 되는 거고요. 결론은 리스크가 큰 쪽을 먼저 방어해라. 역시 정프로, 3프로 경제 채널 주인장답게 리스크 관리 쪽으로 들어가네요. 결론, 리스크가 큰 쪽을 먼저 방어해라.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안전 자산인 달러를 챙겨야 한다. 여기서 달러는 여자친구를 뜻합니다. 변동성 큰 잡코인, 변동성 큰 잡코인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변동성 큰 잡코인이 뭐죠? 네. 막무가내로 놀아재 끼는 술 취한 친구들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안전자산 달러를 챙길 것인가? 변동성이 큰 잡코인을 챙길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네. 여자친구와의 1박 2일,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여행, 이 뭐 너무나도 답이 뻔한 이 주제로 경제의 리스크 관리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었던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남자들 100명이면 한 99명 정도는 여자친구와 1박 2일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과 상관없이 기간을 보는 거죠. 이 친구들만큼이나 뭐 장기 커플 많이 있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아주 오래 사귀어서 이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 찐친 같은 관계가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여자친구들보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좀 반대로 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그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접촉, 얼마나 만났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제는 여자친구는 항상 이제 나이가 어린다는 가정하에 항상 자주 바뀌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리고 바람 불며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 그 대상을 삼았고 친구들은 뭐 초중고를 같이 나온 찐친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관계가 살짝 바뀌어 있다면 여자친구랑 뭐 7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대학교 때 만난 대학 동기다. 근데 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 군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안전자산인 달러를 챙기는 건 오히려 대학 동기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양쪽 다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거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는 상태라면 내가 돈으로 다음 여행은 내가 쏜다 혹은 뭐 보상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이제 내가 정말 돈이 없다
그럼 다음에 내가 렌트카 운전을 한다. 아니면 뭐 텐트를 내가 혼자 다 치겠다. 아니면 뭐 아주 바람직하진 않지만 내가 뭐 광안리 해수욕장에 헌팅을 해서 이쁜 여자들 다 만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뭐 공수표지언정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돈 대신에 능력과 체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는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매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재밌어서 읽어드릴게요. 결론, 리스크가 큰 쪽을 먼저 방해하라, 방어하라.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안전 자산인 달러를 챙겨야지 변동성 큰 잡코인에는 올인하지 말아야 된다.

샤넬백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데. 네, 모든 물가가 대체로 오르지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샤넬백은 유독 더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봉급 빼고 다 오른다. 근데 봉급도 오르긴 오릅니다. 네,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30년 전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평균. 근데 지금 한 280, 300만 원 정도 받죠. 평균. 3배 올랐습니다. 봉급이. 많이 올랐죠. 봉급이 3배가 올랐는데 그 물가는 어떻게 올랐을까요? 대체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올랐을까요? 아니면 어처구니 없이 많은 월급 대비 비용이 올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물가는 예를 들어서 집값, 옷값, 뭐 음식값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비재들이 월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설마 아직까지 명품이 비싼 이유가 장인이 정성 들여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안 계시겠죠? 이 모든 명품은 대부분의 1차 가공 공장은 중국에 있다고 하죠. 중국 혹은 뭐 캄보디아, 베트남. 근데 이제 요즘에는 베트남 그쪽도 또 많이 그 공임이 올라가지고 주로 이제 중국에서 싸게 1차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0: 아예 유럽 현지에서 중국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장인들의 임금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1차 공정 마친 뒤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최종 공장에 제품이 도착하면 뭐 라벨을 붙이거나 손잡이 아니면 가방끈 정도 조립해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들의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현지에서도 중국인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전 세계 명품 소비의 80%가량을 한국, 일본, 중국인들이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유독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잖아요. 네. 내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를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죠. 베를린 효과라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파노플리 효과가 있는데 베를린 효과는 물건의 금액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현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명품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파노플리 효과는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소유함으로써 자기도 그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환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샤넬백처럼 매년 가격을 어떻게든 올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가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고가 안 남겠습니까? 보통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고 처리, 땡 처리 뭐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고 다 소각,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을 전량 소각하는 이유는 명품들은 할인 매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이미지가 하락되는 건 물론이고 기다리면 물건이 싸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즉각 구매를 하지 않죠. 그런데 기다리면 물건이 비싸진다면 어떨까요? 네, 기다리면 물건이 비싸지는 게 베를린 효과라고 했죠. 기다리면 비싸지면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사게 됐죠. 기다리면 싸지면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겠죠.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와 브랜드의 치열한 전략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도 매장 앞에 대기표를 끊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샤넬 정장을 입고 샤넬백을 메고 들고 화장터로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프로는 이렇게 맺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원하는 브랜드가 됐다면 그 가치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명품의 높은 가격은 원가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인정 욕구, 소속감,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에서 비롯되죠. 명품 브랜드는 희소성, 마케팅, 지속적인 가격 인상, 할인 방지 전략 등을 통해서 이런 욕구를 강하게 자극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명품은 단순한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나의 그리고 또 나의 또 정체성, 나의 만족감 이거를 제공하는 이제 상징적인 상품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쓰임이나 효용보다 정체성과 만족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타인의 시선, 그런 쪽으로 더,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 바로 명품이다. 이렇게 정프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명품이 없어요. 없는데, 뭐, 만년필, 예전에 그 비싼 만년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저가보다 조금 비싼 시계도 있었어요. 이제 들으면 알만한. 근데 제가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잘 안 차게 되고, 잘 안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걸 가져다니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뭐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체온을 유지하고 물건을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과 가방을 구입해서 입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생일에 현금 주기 아니면 예쁜 쓰레기 선물하기. 네. 재밌죠? 아주 센스 있게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시는 편인가요? 현금으로 실용적인 선물을 줍니까? 아니면 정성스럽게 고르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저는 단연컨대 ENFJ답게 예쁜 쓰레기를 선물합니다. 네. 근데 요즘 좀 바뀌기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상대에 따라서 캐시가 더 좋아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효율성을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은 현금이겠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겠죠. 받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100% 가장 좋아하는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학자 조엘 왈드포겔은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지불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뭐 5만원짜리 넥타이를 선물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 넥타이를 3만원 가치로만 생각을 하고 뭐 혹은 그 3만원어치의 가치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0원이 되겠죠. 하지만 그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단순히 가치 교환 이상의 걸 원하죠. 여기서 예쁜 쓰레기는 역설적인 효율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물은 중요한 게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해요. 나는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 네, 이런요. 이런 무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수 있죠. 근데 현금은 그 액수 외에는 추가 정보를 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 나는 돈은 있는데 너한테 신경 쓰고 정성을 쓸 시간은 없다. 너 취향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사. 뭐 이런 무관심의 신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쁘지만 쓸모없는 선물은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죠. 이제 정보의 신호를 예를 들면 난 네가 평소 이런 디자인 좋아하고 이런 감성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 또 노력의 신호일 수 있죠. 이 쓸모없는 물건을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알아? 이렇게요. 또 관계의 신호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뭐 몇만 원, 뭐 십만 원 이렇게 현금 주고받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비실용적인 감성을 나누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말이죠. 자. 바로 이 예쁜 쓰레기를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선물의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선물로 받은 예쁜 쓰레기는 사람에게 감정을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현금은 그냥 생활비 통장에서 없어지지만 5만 원짜리 예쁜 무드 등은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리게 되겠죠. 감정적 자산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조금 그럽디다. 현금 10만 원이면 현금 1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쁜 쓰레기가 있어야지 뭐 만 원, 3만 원 이런 가격이 다운되면 또 받는 사람이 좀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예쁜 쓰레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관계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성을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프로도 말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방송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취향을 저격하는 멋진 예쁜 쓰레기를 골라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물을 고를 때는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선물을 고를 때는 내 돈이면 절대 안 살 것 같은 그런데 남이 사주면 정말 기쁠 것 같은 예쁜 쓰레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예쁜 쓰레기
수집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수집을 해서 진짜 그냥 너무 예쁜 것만 있어요. 근데 여기 예쁜 건 제 기준입니다. 뭐 곰돌이, 뭐 키링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캐나다에 가면 메이플 시럽, 뭐 근데 그냥 메이플 시럽이 아니라 아주 이쁘게 생긴 메이플 시럽, 근데 한번 먹지도 않는, 네, 그런 건 아주 잘 사는데 선물도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용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실용적인 예쁜 쓰레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약간 이해 충돌이 되는 게 이 정프로가 안 입는 옷은 버리라 그러고 선물은 예쁜 쓰레기를 주라고 하는데 그 충돌 지점 어디쯤인가 현명한 우리가 벤치에 앉아 다리 꼬고 책을 보고 있는 그 모습 상상을 해봅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즐겁고 관심이 가는 주제의 내용들의 향연이었습니다. 2장,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산다. 소비와 심리의 경제학,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한 권의 책을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책과 관련된 사연, 그리고 방송을 듣고 느꼈던 감정들, 뭐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나 노래, 음악,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작이잖아요. 내 인생의 명작, 책 읽는 방송, 책을 읽고 쓰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편지를 써 주시면은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읽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내 인생의 명작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의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시편 제1권 제1편
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0: 제2편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0: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0: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0: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0: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0: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틀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0: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Eat Young,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2: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2: 나만 못 추는
1: 거 같아. Or 99%.
2: 우리만.
1: 저만 빼고.
2: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2: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네,
2: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2: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2: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고.
2: 네.
1: Yeah.
2: 자, 어쨌든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2: 아.
1: 자, hobby이기도 한데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2: 아.
1: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2: 촉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1: 예.
2: 촉 끌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2: Okay.
1: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2: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나잖아요.
1: Yeah.
2: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2: 생각하고
1: 후
2: 그걸
1: 그렇죠.
2: 없애는 거예요.
1: Yeah.
2: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2: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2: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2: Let off steam.
1: Let off steam.
2: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Mm-hmm.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Mm-hmm.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2: 안무라고 많이 하거든요.
3: 아, 그렇죠. 안무. 근데 네.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choreography거든요.
2: Choreography.
3: Choreography.
2: 어의 강세네요.
3: Yes.
2: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3: Choreography.
2: Choreography.
3: Very good.
2: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3: Yeah.
2: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1: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리스트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2: 그렇네요.
1: They top 네. the list.
2: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3: Yeah.
2: 뭐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3: Exactly.
2: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Mm-hmm.
1: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1: Sure, you can.
2: 그렇죠.
1: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2: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mm-hmm.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1: Right.
2: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uh-huh.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Sing along?
1: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Mm-hmm.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3: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2: 약간 역동적인?
3: Yeah.
2: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3: Yes.
2: Vigorous. 느낌 mm-hmm.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1: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2: 근데 이제 큰 효과?
3: Yeah.
2: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3: Mm-hmm.
2: 뭐 환상적인 효과? Mm-hmm.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제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1: In time with meaning
3: at the same time.
2: Okay.
3: Along as you will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2: 동시에네요. 동시에.
3: Yeah.
2: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3: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2: 뭐,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3: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그래서 이제 뭐 댄스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3: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2: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3: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On my own?
3: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2: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3: Myself, without any help.
2: 남 도움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3: Yeah.
2: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3: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2: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3: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3: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3: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4: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1: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1: a lot of calories.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4: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4: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4: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1: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4: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1: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4: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5: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6: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5: Did you take dance lessons?
6: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5: Really? That's amazing.
6: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1: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4: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1: Did you take dance lessons?
4: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4: 그렇죠.
1: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4: 따라하는 거?
1: 따라하는 거예요.
4: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4: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가 됩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4: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리볼빙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확 파산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번 안 가고 술도 한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이것도 고스란히 빚 내지는 앞으로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 취업 예전처럼 하기 힘들죠.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야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세후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학장들 그 등록금은 빠지겠죠. 대신에 회사를 다니니까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옷도 사야죠. 조금 더 교통비도 더 많이 들 거고 회식 같은 데 참여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50,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빚이 한번 쌓이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천, 4천짜리 빚이면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면 5천 되고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물가 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집어 놓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이걸 갚을 길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에는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 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성실하게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성실하게 갚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무리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실하게 갚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성실하게 갚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나 심지어 채권자를 위해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건강을 해쳐서 아예 못 갚게 되는 상황보다는 얼마라도 갚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부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버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오시는 분들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실행범, 가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은 받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은행을 상대로는 왜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라의 본질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전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파이프라인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 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0: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첫 주말이네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기다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기다리고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또 기다리죠. 병원에서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든 빨라야 안심이 되고 결과가 눈에 보여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택배는 빨리 도착해야 하고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길은 한참을 걷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 만남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죠. 어떤 기도는 응답보다 기다림을 먼저 데려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멈춰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앨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의 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와서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에는 6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죠. 그 여자아이는 생후 19개월 무렵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이 지나간 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빛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가족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할 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웠죠. 그 아이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을 때마다 물건을 던지거나 화를 냈죠. 그런 그 아이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앤 설리번이 찾아왔습니다. 그 앤에게도 어려운 시간은 있었죠. 어린 시절 눈병을 앓아 시력을 크게 잃었고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는 아이의 손에 작은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바닥에 알파벳을 하나씩 적었죠. D, O, L, L. 달, 인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앤의 손동작을 곧잘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 생각하고 흉내를 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는 또 쓰고 또 썼습니다.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컵을 만지게 한 뒤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빵을 건네며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우유를 마실 때도 손가락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헬렌은 곧잘 따라했지만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지쳤을 것입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이 두 사람에게 그저 놀이처럼 여겨지는 작은 손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말할 수도 눈을 맞추며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 앤이 헬렌의 집에 온 지 한두 달쯤 지난 4월 5일. 그날 두 사람은 집 밖의 물펌프 앞으로 갔습니다. 앤은 헬렌의 한 손을 물줄기 아래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작은 손 위로 흘렀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W-A-T-E-R Water. 차가운 물은 계속 흘렀죠. 손바닥 위의 글자도 거듭 이어졌습니다. W-A-T-E-R 그때였습니다. 헬렌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 위로 흐르는 이것과 다른 손에 쓰인 글자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헬렌은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펌프를 만졌습니다. 선생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만나는 것마다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 헬렌은 30개가량의 단어를 알게 됐죠. 그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앞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손바닥에 다시 글자를 쓰던 그런 시간처럼요.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다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런 시간 말이죠.

헬렌 켈러는 그 뒤에도 오랜 시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는 헬렌의 손에 쉼 없이 글자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읽었고 한 사람은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1904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래프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던 손바닥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써준 사람. 열리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의 시간도 그 졸업장 안에 함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상대의 가능성을 대신 믿어주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을 조용히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는 헬렌 켈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오래 그녀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오래된 기다림은 차가운 물과 함께 하나의 말이 되었고 사방이 막혀있던 한 어린 소녀의 삶의 소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손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반복해서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어떤 말을 지금 남기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헬렌 켈러처럼 물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의 찬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삶의 한 페이지를 들고 좋은 찬양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 교육백서로 문을 열어볼까요? 이 대입, 뭐 애들 공부시키는 거요. 한번 경험을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뒤이어서 계속 또 입시 관련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교육 전략가가 필요한 겁니다. 더 넥스트의 문봉섭 현 변호사고요. 그리고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예, 예, 덕분에 진짜? 잘 지냈습니다.
0: 아, 진짜 제 덕분이에요?
1: 예예. 예.
0: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은 대학을 이제 뭐 준비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예.
0: 특히 미국 입시는 뭘 알아야지. 안다고, 나름 안다고 아는 언니한테 들어도 더 헷갈리기만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책적인 변동도 많고요.
0: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발 빠르게 꼬집어주는 바로 옆집 언니가 있다면 좋지만 옆집 언니가 없으니까 K-Radio AM 166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문봉섭 현 변호사 그리고 컬리지 컨설팅을 하고 계신 우리 문봉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먼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들려줄게요 라고 간략하게 요약이랄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크게 그 지금 라이징 시니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주니어 어떻게 지금 대학 입학하는 지원에 있어서 이제 좀 특히 알아야 될 점.
0: 네.
1: 하고 그다음에 말미에는 이제 지금 현재 미들스쿨, 어퍼 미들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탑 이제 사립이나 탑 보딩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간단한 트렌드와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0: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SAT나 ACT가 테스트 리콰이드 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0: 잠깐만요.
1: 네. 100% 아닌가요? 아, 100%는 아니고요. 스틸 지금 저기 커넥트 주립대학 같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데요.
0: 네.
1: 워낙 대학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칼리지 그 리스트 범위가 네. 스펙트럼 넓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팔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엑셀 파일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일괄적으로 데드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과 그 테스트 옵셔널 뭐 리콰이드 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요거를 학생들이 하면 안 될까요?
1: 아, 예. 학생들이 하셔야죠. 예. 바쁘겠지만. 예, 네. 예.
0: 아, 뭐, 진짜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서, 탑10 딱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아마 요 정도로 챙길 것 같은데,
1: 네.
0: 애들이 안 챙긴다. 부모인데 나도 못 챙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 저쪽으로 오시면은, 친절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일일이 데드라인 체크업해드리고요.
0: 네.
1: 빠진 것도 보완해야 될 것 다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0: 네, 일단 우리 문봉섭 대표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셔서 또 한때 핫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전략가를 변신 짜잔 하셔가지고 교육 전략을 세우는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자,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도 좋다 하셨는데, 아, 이거를 말씀드려야죠. 자,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따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문의 전화는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뭐,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1: 예, 여기서 이제 하나,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요.
0: 네.
1: 그만큼 ACT나 SAT 점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0: 네.
1: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0: 네.
1: 9학년 지금 되는 여름방학 때부터 SAT나 ACT 시험 준비반에 등록을 시켜서 여름 내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0: 왜 잘못된 거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 예.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관계된 기관에서도 이제
0: 네.
1: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0: 어디 가서 상담해도 그 얘기를 하죠. 빨리 예. 끝내놔야 편하다.
1: 예.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9학년 학생들, 10학년 학생들 경우 대부분은 지금 SAT나 ACT 나오는 범위까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math 같은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 엘지브라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9학년 학년에서 프리 엘지브라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는 학생들 가장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까지 배우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0: 네.
1: 그 갭은 현재 9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상적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진도와 이런 일반 시험, 표준 시험에 나오는 수학 진도사의 갭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있어요.
0: 그러면 대체 언제 공부 바짝 해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시험은 딱 모든 실력과 진도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딱 그 터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몇 개월 잠깐 테크니컬한 부분을 익히고 시험 네. 치는 기술을 배우고 한 2, 3개월 정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는 거지 진도가 지금 1, 2년 남아있는데 그걸 뭐 프리 SAT 과정이란 그런 타이틀에 뭐 등록해서 그걸 문제 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갭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기 진도 같은 경우는 엘지브라 네. 2나 이런 거는 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한 1, 2년 정도 배우는 1년 정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네. 2, 3개월에 압축해서 마스터한다? 불가능합니다. 되게 또 중요한 과목들이 탑픽들이고요.
0: 그렇다면은 방학에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시간 낭비.
1: 시간 낭비입니다.
0: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다고 그래서.
1: 아 예, 그거는 이제 11학년 때 가서 해도 되니까요.
0: 네.
1: 일단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SAT 같은 경우, ACT 같은 경우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SAT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영어 실력과 커리큘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거는 저는 탑의 탑 학생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네.
1: 갑자기 몇 단계 점프업을 해서 치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짧게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발디뎠다가 1, 2년, 네. 2, 3년 쭉 계속 그냥 발이 묶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표준 시험은 짧게 해서 짧고 강하게 세게 준비해서 최대한 단기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장기 가면은 다 지칩니다.
0: 그럼 선생님 언제 그 전에는 네. 뭘 하고 언제쯤 SAT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느 정도 모추어 이제 실력이 모추어 성숙되는 시기는 한 10학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10학년 말이나 10학년 이제 봄학기 네. 11학년 올라가기 전 봄학기 정도 한번 좀 상위권 애들은 칠 수도 있고요.
0: 네.
1: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때에서 8월 달에 많이 쳐요. 그때는 커버가 안 좋습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0: 네.
1: 약간 그런 타이밍을 이제 피해서 약간 이른 봄이나 조금 이제 그런 타이밍을 피해서 이제 이른 겨울.
0: 네.
1: 예, 그때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치는 게 좋고요.
0: 아니, 전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는 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점수가 차라리 더 안 좋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기간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이제 원칙은요. 응시자들이 많은 시즌에 그 테스트 보는 거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때는 뭐 거의 애들이 좀 거의 끝나기도 하고 뭐 살랑살랑 할 때 그때 들어가요.
1: 예,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봄학기나 이제 그때 치는 게 좋죠.
0: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1: 응시자들이 일단은 그때는 학교 공부 따라가기 바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0: 네.
1: 여름 방학 끝날 때쯤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소위 종합반에 다녀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까먹기 전에 감각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쳐보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학년 곧 9월 달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점수를 미리 확보하자 이제 약간 마지막 열차 탄 기분으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월 달 되게 많아요. 8월 달 네. 조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또 9월 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시즌이 픽 타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0: 겨울이나 초봄에
1: 예, 예 초봄
0: 예, 와 예. 꿀팁입니다. 자, SAT 시험 얘기를 살짝 맛배기로 나눴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SAT, ACT 준비할 때 이 기간을 오해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또 부탁드릴까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옆으로 이사까지 가는 부모님도 봤어요.
0: 왜냐하면 애들 너무 오랜 시간 거기 가야 되는데. 네.
1: 그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SAT나 ACT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공이 애들이 내공이 쌓이면 결국은 네.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억지로 지금 내공이 안 쌓였는데 억지로 가서 문제만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펀더멘탈한 걸 갖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됩니다.
0: 네.
1: 예, 과외활동. 학생의 개성이 드러나는 과외활동을 어릴 때부터 빌드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그 과외활동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뭘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가정에 공통된 이제 어떤 질문이고 이제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0: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도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뭐에 관심이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0: 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워낙 이 하이레벨 학생들을 네.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더 모를 것 같은데.
1: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카데믹 수준에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특정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그 공예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또 만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이제 그리게 하고 특정한 대회 내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어떤 교수급 뭐 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더 약간 레벨업 시켜서
0: 네.
1: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작품을 해가지고 이제 수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킨 학교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떤 학교 탑 20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수전공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자, 거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제 학교예요.
0: 네.
1: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에 지원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바로 저희가 디벨롭 하는 것에 대해서 칼리지하고 바로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0: 지금 그 관심사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네. 빠져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1: 예, 예, 예. 아카데미 레벨은 상관없어요. 그 네. 부분을 부모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0: 네.
1: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0: 할 것 같은데.
1: 예, 그거는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꼰대 같은 이제 마인드죠.
0: 네.
1: 오픈 마인드로 해서 디벨롭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0: 예. 네. 이거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표님은 애들 키울 때 되게 강압적이고. 야, 이거 못하냐, 이거 또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 네.
1: 자, 우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0: 네.
1: 타이거 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부모님이 있어요. 소위, 아, 우리는 아이 의견을 100% 존중해요. 아이 가정해요.
0: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요.
1: 예.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스쿨에는 스튜던트 웰빙은 없어요.
0: 네.
1: 그 마인드를 일단 까시고요.
0: 네.
1: 그 타이거만과 이제 그 자유방임형 사이를 적절하게 밸런싱을 시켜서 그 중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게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넥스트 데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석 대표님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아예 미래하고 직결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SAT, ACT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커먼 앱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1: 네네. 커먼 앱은 이제 워낙 지금 대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일일이 학교마다 그 지원서 지원하는 학교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으려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0: 진짜.
1: 네. 네.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하면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모두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0: 괜찮네요.
1: 예, 그래서 통상 이제 8월 1일 내일이죠.
0: 네.
1: 내일부터 이제 이번 사이클의
0: 예.
1: 그 새로운 그 카먼 앱 그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오픈이 돼요.
0: 네. 네. 이게 오픈되자마자 바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가요? 뭐 아니면 이것도 시기가 있을까요?
1: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액티비티 난을 적는 난인데 거기 한 10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적을 수가 있어요.
0: 10개를 다 써야 되나요? 2개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거 궁금했던 거.
1: 그렇죠. 네. 자, 일단 너무 액티비티가 없어요. 10개인데 2개밖에 못 채웠다. 네. 이거는 안 좋죠.

0: 나옵니다.
1: 빙고, 상 받은 예. 거 먼저.
0: 자,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제 상 받은 수상 경력은 따로 이제 그 레코그니션 어워드 난이 있어요. 다섯 개까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어떤 상을 가장 탑에 놓을 것이냐.
1: 뭐가 더 중요한지.
0: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액티비티 난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넘버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학생의 일정한 컬러. 네. 이 학생 어떤 스트림이나 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걸 그룹화 시켜서 적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그래픽 아트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네. 그게 또 뭐 수영도 했고 또 뭐 이제 학교 뭐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도 해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1: 음악 악기도 좀 다.
0: 예. 그걸 그냥 중구난방을 적으면 안 되고요.
1: 아, 네.
0: 내가 뭔 딱 그 정확하게 컬러 내가 어떤 학생을 보여주겠다는 걸 주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1: 네.
0: 요걸 보여주려면 그래픽 아트와 연관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그룹핑화 시켜서 탑에 올려야 됩니다.
1: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액티비티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네. 올해는 스포츠도 즐기면서 공부도 잘했고 음악도 네. 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0: 랜덤하게 중구난방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미션 오피스들한테 네. 아 얘는 이 학생 이런 학생이구나 딱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그 터치업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1: 네.
0: 프리젠테이션입니다.
1: 얘가 뭘 잘하는 맥을 딱 잡아서 그 네. 문제를 딱 써.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오, 이것도 꿀팁입니다. 네. 커먼앱에서 요 액티비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0: 예, 그리고 이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난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항상 또 학생이나 부모님들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게 만들거든요.
1: 다 썼는데 뭘 또 더 쓰래?
0: 이걸 빈칸으로 놔두느냐, 네. 아니면 뭐라도 뭐 좀 써서 뭐라도 좀 학생한테 좀 이게 장점 있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혹시나 또 이게 부정적인 또 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블랭크로 놔두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1: 뭘 쓰라고 만든 칸이에요, 이거?
0: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1: 네.
0: 뭔가 변동이 있었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 섹션에는 적을 수 없는 그런 칸텍스트가 되는 설명을 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학년 때
1: 네.
0: 주니어 때 갑자기 뭐 수학 성적이 내려갔어요. 다 좋은 학생 성적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시기에 수학 성적만 내려갔어요. 그럼 어드미션 오피스들을 볼 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얘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0: 갑자기 이제 그게 다운될 수는 없거든요.
1: 아, 네.
0: 잘하는 학생이.
1: 네.
0: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 스토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1: 네.
0: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그 효과는 결국 학생이 다 떠안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다.
1: 네.
0: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체인지된 환경 때문에 아이가 적응한다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부모님 쪽에서 이혼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다든지
1: 네.
0: 그런 이제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1: 네. 그 네. 이제 학생을 쭉 지켜봤을 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0: 그쵸.
1: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소명할 네.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막 호소를 해도 되나요?
0: 아 그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 꼭 이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1: 네.
0: 학생이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피스들이 이제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1: 네.
0: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네.
1: 그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갈 친구인데 수학은 계속 성적이 안 좋아요.
0: 네.
1: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0: 예, 그래서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트 쪽으로 많이 이제 디벨롭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에세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보완하는 게 좋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가 수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좀 더 아트 쪽으로 그렇게 좀 더 많다.
1: 네.
0: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하고 좀 맞아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더 많이 흥미를 가지고 해서 좀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라가디아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음악도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요.
1: 네.
0: 또 그 플로리다에 있는 뭐 IMS가요. 그 학교 같은 스포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아카데믹 쪽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죠.
1: 네.
0: 그런 부분을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학교별로 뭐 여기는 어디가 특화돼 있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가요? 타이틀 이름만

0: 뭐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이런 이름들만 꿰고 있지 않나 싶은데.
1: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학생의 그 핏하고 맞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고요.
0: 네.
1: 이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플래닝 할 때는 먼저 어느 정도 내가 저희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바운더리, 학교 리스트 정도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학교 핏에 맞는 이제 가회 활동을 꾸며 나가야 돼요.
0: 네.
1: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 해놨는데 어느 학교 지원하겠다, 어느 학교 좋다, 요런 것보다는요.
0: 네.
1: 미리부터 이제 플래닝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투어 가는 거.
1: 예, 투어 네.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0: 왜 중요하죠, 선생님?
1: 네. 가면 그 바이브가 느껴져요. 특히, 그냥 가서 둘러보는 것보다 카페테리아 들어가서 런치 시간에요.
0: 네.
1: 학생들 이게 뭐 사심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켜보고, 뭐 소위 뭐 음식도 나오는 거 보고,
0: 네.
1: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그 분위기 바이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0: 그럼 네. 애들이 돌아와서 나 그 학교 꼭 갈 거 이런 마음 먹을 것 같긴 해요.
1: 예, 맞습니다. 좀 다르죠. 네. 실제 가보는 건 다르죠. 그래서 가족 여행 가실 때 여름 같은 데는 웬만하면 그쪽 지역에 가시면 둘러볼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0: 네.
1: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어드미션 오피스에.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0: 네.
1: 내가 이 학교에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도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0: 네. 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이 로그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토 할 때는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사인업을 해서 이제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인포.
0: 네.
1: 이름하고 이제 이메일 넣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기록이 남고요. 두
0: 네.
1: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 또 사인업 해서 하는 부분은 카먼 앱을 제출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카먼 앱을 다 모두 제출을 하면 일단 카먼 앱 상에 이제 초록색 마크 떠요. 다 제출됐다고.
0: 네.
1: 근데 제출된 거랑 실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받은 거랑 또 디퍼런스가 있어요.
0: 네.
1: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지원한 학교, 대학교에서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먼 앱을 제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해당 지원한 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0: 네.
1: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사인업을 해서
0: 네.
1: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면
0: 네.
1: 정확하게 학교에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네. 그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갖다가 사인업에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0: 네. 뭐 이렇게까지 꿀팁을 다 내려놓으면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아닙니다. 아직 플래닝 할 게 되게 많고요. 오버롤 이제 큰 아웃라인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0: 궁금하시죠? 예, 예. 잠시 후 얘기 계속됩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로고송을 좀 일찍 들었네요. 선생님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교육백서로 탈바꿈을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질문 올려주시면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바로 질문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티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변호사십니다. 로스쿨 컨설턴트를 시작해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해서 아이들 교육 진짜 참 괜찮은 아이인데 요 갈림길에서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 길목에서 진짜로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전화 한번 드려. 전화 상담은 잠깐 무료인 거죠?
2: 네네.
1: 돈 내라 할까 봐 또 겁내실까 봐.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먼 앱도 하고 에세이도 다 점수, SAT 점수 다 받아놨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에세이?
2: 예. 네, 이제 에세이가 중요한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세이를 언제부터 스타트하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뭐 올 가을에 만약에 12학년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2: 물론 그때는 이제 카먼 앱 이제 에세이 프롬프트가 안 나왔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름에 시작하지 마시고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요.
1: 왜 일찍 시작해야 될까요?
2: 하나 에세이를 적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뭐 한 거 썼는데 다시 또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 좋은 네. 에세이가 나오지 않아요.
1: 요즘은 그 에세이나 뭐 이런 것도 AI가 좀
2: 네. 거의 뭐 학생들이 뭐 학교 홈워크 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AI를.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AI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AI를 이용하는데
1: 네.
2: 철저하게 어떤 대학의 팔러스에 맞게 리미트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2: 네.
1: AI를 이용한 거랑 이 진짜 사람이 쓴 글이랑 이 차이가 확연하지 않을까요?
2: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쓰는 그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1: 네.
2: 문장 구조가 그 딱 이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쓰는 거랑은 차이가 네. 나요. 딱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 네.
2: 자, 이제 그걸 떠나서, 쓸데없이 그냥 자기 애플리케이션 갖다가 리스크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AI 돌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시간 여유 두고 스타트를 하시고, 자, 첫 출발은 이제 그 에세이 아이디어예요. 어떤 토픽이었을 것인가.
1: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2: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토픽 네. 잡는 게 중요한데, 자, AI에, 뭐, 어떤 학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뭐, 그 토픽 정도, 아이디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2: 자, 근데, AI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세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네. 이제
2: 그런 거 일단 주의를 하시고, 하나의 그냥 어떤 센스를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니셜 질문은 가능해요. 한번 이용하시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라이프나 자기의 그 추구해 왔던 거는 결국 자기의 유니크한 색깔이니까 AI가 그걸 갖다가 100% 그 맞게 제너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2: 네. 하나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거기서 네. 디벨롭을 본인이 시켜야 돼요.
1: 아니 최근에 저는 무슨 광고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광고예요. 네. 내용은 달라요.
2: 네.
1: 근데 어디서 그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가 네. 싶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디어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그 그래마, 문법이나 철자 같은 거.
1: 네.
2: 그런 부분은 이제 AI를 이용해도 됩니다.
1: 네. 네. 얘들은 그런 걸 칼같이 잡아낼 테니까.
2: 네. 근데 sometimes 이제 AI도 문법을 잘못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마지막에는 finalize,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AI를 아예 이용 안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이디어 정도는 어때?
2: 네.
1: 글은 직접 써야 된다.
2: 예. 하나의 참고사항을 하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거는 구조가 다르고요. 패러그랩, 문단마다 길이도 다 달라요.
1: 네.
2: 근데 AI가 쓰면은 거의 일정한 문단 길이도 나오고 문장 구조도 거의 그런 딱 그 있어요. 정형화된.
1: 네.
2: 표시가 확 납니다. 디텍션 프로그램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일단은 저 이런 얘기를 그때 한창 입시 준비할 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쓰면 참 좋은 거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2: 네. 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그냥 평탄한 가정이에요.
1: 네.
2: 업앤다운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지만.
1: 네.
2: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아주 평탄한 삶을 살죠. 근데 다른 인종이나 다른 그룹에 가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예, 그래서
1: 네.
2: 그런 경우는 쓸 소재가 없다고 되게 한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미경을 들고 학생 본인의 라이프를 자세하게 들려다 봐야 돼요. 조그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고 거기서 탑픽 좋은 게 나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나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해. 멍 네. 때리는 거. 스페이싱 아웃.
1: 네.
2: 자,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탑픽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철학적인 소재까지 이제 이야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당연히 멍 때리는 거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죠.
1: 그렇죠. 정신차리라고 하겠네.
2: 시간을 이렇게 뭐 헛되게 쓰니?
1: 네.
2: 아, 학생들 입장도 그게 아니죠. 휴식이 필요해. 그냥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1: 네.
2: 자, 그런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1: 네. 진짜 상상도 못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돋보기를 들고 나를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2: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 쪽에서 그걸 바로 끌어내기 힘들어요.
1: 네.
2: 외부의 전문가나 이 코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디스커션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발견해내가 나가야 되는 게 네. 보통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학생이 갑자기 이제 와서 한 1년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요? 얘는 아 이런 쪽으로 좀 독특하구나 이런 게.
2: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1: 네.
2: 사실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손님은 아 케이스를 맡겨 사람이 아니다.
1: 네. 네,
2: 알게 되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 학생은 이 손님은 이 학생은 뭐 대충 아 이런 스타일이나 감이 와요 항상
1: 네.
2: 초반부터
1: 그리고 직접 네. 만나보면 다 좀 이렇게 맞아요.
2: 네 맞고요.
1: 네.
2: 대신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 학생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 굉장히 고집이 이제 세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입장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맥시마이저 시킬 수 있는 이제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네.
1: 그 혹시라도 이제 와서 아이를 맡기긴 맡겼는데 부모님 고집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참 답답할 때 없으셨어요?
2: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리스트 정할 때요.
1: 네.
2: 네. 아, 저희 딸에는요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범위 운전해서 2시간 범위 벗어나는 대학교는 절대 못 가요.
1: 타주는 절대 못 보네요. 네,
2: 2시간 범위 근이면 어디입니까? 커네티컷, 매사추세츠까지도 안 갑니다.
1: 네.
2: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뭐 펜실베니아 딱 요까지예요.
1: 그 안에서 다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요.
2: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과 모든 여러 가지 오픈된 가능성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걸 설명을 해도?
2: 설명해도 예, 안 통합니다. 아. 여자기 때문에.
1: 아.
2: 딸이기 때문에 네. 절대 멀리 못 보내요. 심지어는 뭐 3대 독자니까 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뭔 네. 일이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어른이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정도로의 어떤 자율성을 맡겨주셔야 애들이 크고요.
1: 네.
2: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외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어떨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또 믿고 어차피 좋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세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더 추가할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2: 그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1: 그 커먼앱에 이렇게 체크는
2: 네, 체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
2: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특정, 이제, 인종이다, 체크업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넘어갈 때, 그게 자동으로, 이제, 블랙아웃 되거나, 이제, 안 보이게끔,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이 체크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not answer, indicate 하지 않아도 돼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제 정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 ASA에, 아, 나는 이제 이민 아시안 가정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왔다. 요렇게 다이렉트리 언급하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아예 안 되는 건가요?
2: 다이렉트리 원문장, 한 문장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점이고요. 네. 그렇기보다는, 다이버시티한 어떤 타운에 자라서 여러 가지 뭐 인종과 이제 올려서 이제, 자라왔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네.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2: 뭐 이민가정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죠. 네네. 네.
1: 자, 요런 이제 꿀팁이랄까, 요령이랄까, 요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을 짚어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올해는 cultural diversity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먼랩에 있는 그런 racial background 마크 한다 하더라도 그 admission office에서는 안 보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2: 학교, 대학교 측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딱 받아볼 수, 많이 편하게 받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처럼.
1: 네,
2: 어떻게 예, 학생 바디를 다양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탑 대학들의 이제 고민거리예요.
1: 네.
2: 그러면은 그런 cultural diversity나 뭐 racial diversity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활동을 통해서, 가회 활동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되게 좋고 에세이상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을 잡는 게 좋습니다.
1: 네. 에세이 안에 이걸 잘 녹여내면 그 어드미션 하시는 분들도
2: 네.
1: 더 좋겠네요. 아유, 잘 됐다. 이렇게.
2: 네네. 너 딱 됐다. 너 걸렸다. 네. 이런 거죠.
1: 이해 됐고, 네. 이건 뭐야. 어딨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2: 예, 예.
1: 네. 요런 부분들도 참 진짜 섬세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대입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2: 일단 이제 그
1: 아니면은 그 상위권 보딩 스쿨 얘기를 좀
2: 예, 일단 이제 네. 짧게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레귤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큰 흐름에서 일단 결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1: 얼리 할게요.
2: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얼리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1: 아, 네.
2: 예. 물론 이제 얼리 디시전이 있고 소위 ED라 그러죠. 네. Early Action EA가 있는데요.
1: 차이가 어떻게 되죠?
2: ED는 이제 바인딩, 즉 그 학교에 합격하면 무조건 그 학교에 등록해서 가야 됩니다.
1: 포기하고 다른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2: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학교 그 하이스쿨 칼리지 카운슬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밑에 후배들이 그 영향을 바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학기 간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학교 애들 안 뽑아요.
1: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2: 네.
1: 얘가 됐는데 아, 안 간다 그럼 저 고등학교에 얘네 네. 후배들도 아, 오지마 얘들을 포기할 네. 애들이 이렇게 네.
2: 그 early decision은요 agreement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내가 이 학교 붙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그걸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칼리지에서 이 고등학교는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예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거 안 좋은 걸 다 떠넘기는 거니까
1: 네.
2: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ED 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의 풀 튜이션을 내야 돼요.
1: 왜 재정 지원을 못 받나요?
2: 예. 자, 일단은 이제 early decision은 그만큼 이제 어드밴티지 합격 가능성 높여 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거기에 덤에서 재정 지원까지 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1: 네.
2: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어드밴티지를 미리 받는 만큼 돈은 그만큼 내라, give and take.
1: 네.
2: 네, 그렇죠. 그렇지만 EA, early action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학교에 합격해도 commit 할 의무는 없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는 EA거든요. 네. 그렇지만 ED보다는 약간 chance는 떨어지지만 regular decision round보다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EA거든요.
1: 그러면 ED는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2: 신중해야 됩니다.
1: 죽어도 가고 싶은 대학이어야 됩니다.
2: 자, 학교, 아이비리그 가야 된다, 이거 ED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건 한쪽 사이드고요.
1: 네.
2: 나중에 붙고 나면 등록금, 학비. 거의 지금 한 8만 5천, 9만 불. 예, 우리가 생활비까지 합치면, 예, 10만 불 넘어가죠.
1: 네.
2: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감당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 네.
2: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1: 내가 가고 싶고 성적되고 이거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재정적인 부분.
2: 그렇죠. 바로 따라옵니다.
1: 네. 네. 요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네. 자, 이제 그 어떻게
2: 예.
1: 상위권 학생들 보딩스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딩스쿨은 왜 보내는 거고 뭐가 좋은 건가요?
2: 네. 가장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그 탑 칼리지에 이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그 뛰어난 네트워크가 이제 그 갖춰질 수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요건 이제 중고등학생 얘기입니다.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1: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서 상위권 보딩 스쿨 또뭐 데이 스쿨 지원 경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2: 지금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높았지만요.
1: 네.
2: 대략 지금 탑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합격률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1: 네. 네.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네. 1, 2분 정도 보딩스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네. 네. 자, 결국은 이제 합격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인데요.
1: 네.
2: 그걸로 이제 모든 논의가 모아지는데
1: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2: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학교 공부 A 나오고 뭐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요.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이 학교들이 아니에요.
1: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잘하니까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2: 제발 그 눈을 갖다가 그 로컬 레벨, 타운 레벨로 이렇게 저기 맞춰서 학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저 학생들은 자 월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학군이 좋고 뭐 이름 있는 학교라 해서 뭐 학교 가겠지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1: 네.
2: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3년 전, 4년 전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네. 경쟁률이 심하길래?
2: 이게 50개 주마다 다 하나씩 뽑는 것도 아니고요.
1: 아니고요?
2: 예, 아니고 자, 100에 320명이 이제 정원인데요.
1: 네.
2: 그중에서 데이 포션이 있는 탑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제외하면 한 5, 60명 남는데 거기서 자, 월드에서 오는 애들 많습니다. 중국, 뭐 사우디 뭐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또 이게 다이버시티를 위해서도 분배를 해요.
1: 네.
2: 자, 그럼 도메스틱에 있는 미국 학생들 저기 포션은 한 3, 40명? 만에 한 3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 거기서 또 포춘 500 뭐 기업 출신의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 유명한 이제 정계 패밀리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 네.
2: 그 제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 티오는
1: 네.
2: 뭐 많게 잡아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1: 네.
2: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디프런 레벨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디프런 레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준비, 좀 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한 3년 전 정도?
2: 예, 최소 3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를 들면 중학교로 보내려면 언제 진짜?
2: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중학교 때 탑 그 이제 사립을 들어가는 제일 좀 더 쉽 좀 더 이지하고요.
1: 네.
2: 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타트해야 됩니다.
1: 네.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를 하고 달려서 이제 좋은 대학까지 쭉 나가놓으면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갑자기.
2: 그 인턴십, 칼리지 인턴십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 네.
2: 이제 졸업해서 퍼머넌트 잡 오퍼를 받는 것들, 그리고 잡 그 활동하면서도 커넥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2: 되게 중요하고요. 아닌 말로 우리가 칼리지 때 인턴십 어플라이 할 때도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1: 네.
2: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 어플라이한 회사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뭐 인터뷰 단계에 스킵할 수도 있고 뭐
1: 네.
2: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1: 저 그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 한국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하죠. 소위
1: 네.
2: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1: 네.
2: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한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1: 예. 인맥이 정말 더 중요하고.
2: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면 교수님하고도 같이 얹혀서 뭐 아주 뭐 달파나 뭐 이런 데 펀딩 뭐 그렇게 또 플라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1: 네.
2: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메이트들이 디퍼런 레벨이에요.
1: 네.
2: 항상 지적인 자극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과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1: 네.
2: 중요합니다. 예.
1: 항상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봉석 대표님은 진짜 그 이거를 왜 모르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텐데.
2: 네. 저도 뭐 필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전략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he Next College Consulting의 문봉섭 대표님이고요. 현재 변호사님입니다. 문의는 203-974-3939 웹사이트 있습니다. www.thenexte.org 하시면 되고요. 203-974-3939 이 번호 적어두셨다가 예.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할 얘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끝났어요.
2: 네네.
1: 아쉬움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입티 Young,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2: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mm-hmm.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2: 나만 못 추는 거
1: 같아. Or 99%.
2: 우리만.
1: 저만 빼고.
2: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걸 배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2: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2: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2: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2: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어요.
2: 멋있고,
1: 예. 네. Yeah.
2: 자, 어쨌든 뭐, 이 댄스란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아. 자, hobby이기도 한데 uh-huh.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아.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2: 촉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예. 촉 끌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2: Okay.
1: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2: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1: Yeah.
2: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2: 생각하고
1: 후
2: 그걸 그렇죠. 없애는 거예요.
1: Yeah.
2: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2: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2: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2: Let 가요. off steam.
1: Let off steam.
2: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Mm-hmm.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Mm-hmm. 요,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2: 안무라고 많이 하죠.
1: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코리오그래피거든요.
2: Choreography.
1: Choreography.
2: 어의 강세네요.
1: Yes.
2: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1: Choreography.
2: Choreography.
1: Very good.
2: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왜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0: Yeah.
2: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1: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2: 그렇네요.
1: They top 네. the list.
2: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0: Yeah.
2: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0: Exactly.
2: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Mm-hmm.
1: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1: Sure, you can.
2: 그렇죠.
1: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2: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mm-hmm.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1: Right.
2: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uh-huh.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Sing along?
1: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Mm-hmm.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1: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2: 약간 역동적인?
1: Yeah.
2: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1: Yes.
2: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1: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2: 근데 이제 큰 효과?
1: Yeah.
2: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했겠죠?
1: Mm-hmm.
2: 뭐 환상적인 효과?
1: Mm-hmm.
2: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제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1: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2: 동시에네요. 동시에.
1: Yeah.
2: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1: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2: 뭐,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1: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그래서 이제 뭐 댄스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1: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2: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On my own?
1: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2: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1: Myself, without any help.
2: 남도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1: Yeah.
2: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1: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2: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1: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2: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1: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2: Okay.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하는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1: Burn a lot of calories.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2: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1: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2: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1: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2: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4: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3: Did you take dance lessons?
4: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3: Really? That's amazing.
4: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2: I
1: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2: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1: Did you take dance lessons?
2: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2: 그렇죠.
1: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2: 따라하는 거?
1: 따라하는 거예요.
2: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2: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됩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2: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영화 영마차로 유명한 서부극 황제 존 웨인의 대학 후배이지만 영화차보단 포장마차를 더 좋아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존 웨인과 조지 루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학통을 이어받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참 정말 대학 선배들이 쟁쟁하네요. 예.
2: 후배가 이렇게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1: 아니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분들과 동일선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네. 우리 조지 루카스 형님을 실망 안 시킬 대작.
1: 그렇습니다.
2: 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 우와 좀. 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썸문답의 진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는가? 지난 1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은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누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면서요?
2: 아, 안타까운 이는 아니에요.
1: 누렁이 얘기하지. 누렁이.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거. 예.
2: 아니, 물론,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그, 이 개울에서, 그, 사금이죠.
1: 어.
2: 그, 개울가에서 이제 그 사금을.
1: 모래랑 섞여 있는.
2: 그렇죠.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1: 몰랐는데.
2: 아, 모르세요? 예, 예. 그, 제임스 마샬이 목수예요.
1: 목수.
2: 대형 제재소에서 근무했던 목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제재소? 목공소가 들어섰고 네. 거기에 제임스 마샬은 거기서 왜 근무를 했는지
1: 아 본격적인 골드러시 이전에 왜 목공소가
2: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대규모 목공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1: 왜 제임스 마샬은 거기 있었던 것인가?
2: 이거를 다른 모든 방송은 보통 이 골드러시부터 시작하는데
1: 아, 예, 예.
2: 잡지사는 달라야 돼.
1: 다르네.
2: 왜 그러면 제임스 마샬이 거기 가 있었는지
1: 좋아요. 왜 신선하다. 거기
2: 제재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차별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네. 여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영화 레버런트 아시죠?
1: 예.
2: 레버런트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기어이 오스카상을 탄
1: 그 영화. 사슴 가죽 안에 들어가고 막
2: 그렇죠.
1: 예, 예, 예.
2: 그게 예. 그 지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모피 사냥을 하던 사냥꾼 얘기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 레버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뭐 악령이란 뜻인데 처음에는 모피 사냥꾼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지금도 있는 산맥 당연히 있겠죠.
1: 네바다주 쪽에 있나요?
2: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 아, 그래서 네. 이 산맥을 넘어야지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가요. 요걸 넘어서 그 산맥 안에서 이제 모피 사냥을 하던 이야기인데 네. 모피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1: 예.
2: 모피 잡아가지고 그 모피 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모피 사냥을 너도 나도 가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모피 사냥꾼 가운데서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길 따라가면 캘리포니아 나온다라는 이른바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걸 뚫어요.
1: 예, 예.
2: 그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주가 오레곤이죠.
1: 그냥 길을 뚫은 거죠.
2: 처음으로. 예.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캘리포니아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길을
1: 네.
2: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모피 사냥꾼이 뚫습니다.
1: 예.
2: 이게 1811년 일이었는데
1: 네.
2: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저기 동부 그러니까 이른바 신생국가 미국 13개 주들 있잖아요.
1: 아, 네.
2: 유럽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1: 그렇죠.
2: 후발주자가 오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여기 뭐 일자리가 있다며! 왜 없어! 이거 된 거예요.
1: 이미 포화됐구나.
2: 포화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2: 그런데, 저기 멀리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주공산이 있다고. 그냥 작대기 꽂으면 니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부에서 굶어 죽을 바엔,
1: 네.
2: 우리 그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피 사냥꾼이 아니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에요. 가자!
1: 뭐 아니면 도다. 가보자.
2: 뭐 아니면 도다. 가자! 너도 나도, 후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중부죠.
1: 서쪽으로.
2: 중부를 거슬러서 예. 서쪽으로 가는데
1: 예, 예.
2: 대부분 다 죽어요.
1: 너무 고돼서 길이?
2: 거의 한 4,000km 되거든요. 4,000km면 서울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정도 되거든요. 몽골.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는데 4,000km면 뭐 나장나죠.
2: 여기서부터 예. 여러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아 쉽지 않죠. 예.
2: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1: 뭐요?
2: 길을 몰라요. 네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 그렇지,
2: 그렇지. 대부분 다 죽습니다.
1: 예.
2: 그래서 골드러시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일단 왔어요. 먹고 살
1: 거라고 해가지고.
2: 여기서 또 한 명 기억을 해야 돼요.
1: 누구요?
2: 아까
1: 마셜.
2: 마셜 있죠?
1: 네.
2: 목수였어요.
1: 예, 목수.
2: 대형 제재소가 있다고 했죠?
1: 네.
2: 그러면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제재소 사장? 아, 사장님 누구예요?
2: 사장.
1: 아, 사장 누구야? 누구 사장 누구야?
2: 내가 누가 사장이란 말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싸우라도 하고. 존 서터란 인물이에요.
1: 존 서터.
2: 이 양반을 예. 이해해야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제조소 사장.
2: 제조소 사장이요?
1: 예.
2: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아. 사람이었어요.
1: 오, 예.
2: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아, 튀었어요, 미국으로.
1: 아하.
2: 미국으로 튀었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당시에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로 와요.
1: 어, 예.
2: 미국 땅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1: 네.
2: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사람이다. 나에게 땅을 달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시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지만 너무 북쪽에 있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1: 네.
2: 너 미국 사람 아니니? 나 초콜릿 얼굴에서 안 보이냐고.
1: 퐁듀 바로.
2: 퐁듀고.
1: 퐁듀 묻히고 왔잖아, 내가.
2: 시계 안 보이냐고, 이거.
1: 예, 예, 예, 예.
2: 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1: 예, 예, 예.
2: 그러면, 네가 그 지금의 캘리포니아요를
1: 네.
2: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총독권을 주겠다.
1: 어, 총독권까지 줘요?
2: 재판도 네가 하고
1: 야, 그러니까
2: 너의
1: 보다.
2: 왕국을 만들어라.
1: 어, 예, 예,
2: 단
1: 예.
2: 조건이 있다.
1: 예.
2: 아메리카인들, 이른바 양키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라.
1: 어.
2: 해요.
1: 네네.
2: 그러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1: 네.
2: 스위스 사람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동네에 뭘 만드냐면 뉴 헬베티아라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1: 아, 뉴 헬베티아.
2: 아, 여기는 새로운 스위스다. 라고 하면서 뉴 헬베티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 오, 예.
2: 그러면서 제재소, 목공소, 뭐 제철소 등등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의 세크라멘토.
1: 세크라멘토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2: 캘리포니아 주도죠.
1: 네네네.
2: 수도요. 여기에 대규모 공장들을 만들어요. 여기 공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넘어오겠죠.
1: 오겠죠, 오겠죠. 예.
2: 그 중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황자 중에 한 명이 마셜이었어요.
1: 마셜은 어디서 왔어요?
2: 미국에서요.
1: 아, 미국에서? 아, 아직 미국 땅이 아니니까.
2: 아직 멕시코 땅이거든요. 뉴 헬베티아는요.
1: 예, 예. 네네.
2: 미국에서 건너온 이 마셜이라는 노동자가, 저기요, 뉴 헬베티아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다. 저 일자리 좀 주십시오. 어, 그러면 여기 세크라멘토 강 주변에 거대한 목공소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 목수할래? 하겠습니다. 해서 목수를 취직을 한 거예요.
1: 어, 예, 예, 예.
2: 근데 목수는 일을 하다가 당시 수력을 이용한 그 제조소였거든요.
1: 예, 예.
2: 물레방아요.
1: 예.
2: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1: 어.
2: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갈도 다듬고 하던 과정에서 어?
1: 뭐 이상한 거
2: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1: 어, 예, 예, 예.
2: What is this?
1: 아.
2: 가져와.
1: 야, 대박이다.
2: 이거 금이다. 골드다.
1: 어.
2: 사금을 발견한
1: 예,
2: 거예요.
1: 예, 예.
2: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마샬이 숨기려고 했다, 이거 사실을.
1: 어.
2: 이미 동료들 다 알고 있었어요.
1: 아, 씹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1: 예, 예, 예.
2: 정사는 뭐냐면, 이거를 존 서터.
1: 아, 사장님.
2: 사장님이 금구령을 내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 아, 사장이 입단 속을 시켜요?
2: 입단 속을 시켜요.
1: 어.
2: 왜냐면,
1: 예.
2: 이거 금발견됐다는 소식이 나가면,
1: 네.
2: 미국인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러면 자기 왕국 없애지는 거예요, 이게.
1: 어.
2: 이 헬베티아가.
1: 예.
2: 입단 속은 사장이 했어요, 저 사장이.
1: 어.
2: 너, 마샬 이리 와. 등등등등.
1: 네.
2: 여기 지금, 뉴 헬베티아에서 금발견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1: 어. 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겠네요, 누가.
2: 그렇죠.
1: 예.
2: 그래가지고 당시에,
1: 네.
2: 아직까지는 그 미국 땅이 아니죠.
1: 네.
2: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관계자가
1: 네.
2: 워싱턴에 보고를 해요.
1: 어.
2: 아무리 봐도 저 멕시코령
1: 네.
2: 저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1: 네.
2: 그랬더니 동부에서 일단 언론사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뻥튀기 보도를 합니다.
1: 뻥튀기 보도를 해요.
2: 에이.
1: 네.
2: 서부에서 금 발견됐다.
1: 네.
2: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1: 네.
2: 거기서는 금이 길거리 깔려있다.
1: 사금 요만큼.
2: 요만큼인데. 주우면은 그냥 동부에서 왜 취직을 해.
1: 어, 예, 예.
2: 저희가 건너가라.
1: 아하.
2: 막 이걸 부풀려와서 보도를 해요.
1: 골드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2: 근데 이거를 네. 사람들이 못 믿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1: 근데
2: 바로 다음 해 1949년에
1: 네.
2: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크 대통령이었거든요.
1: 네.
2: 백악관이
1: 네.
2: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2: 캘리포니아에서 금 발견됐다. 사인 바이 백악관.
1: 아, 그 의도한 거네, 뭔가. 자, 이주를 장려하려고 했던 건가?
2: 1948년도가, 184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1: 왜요?
2: 일단은 금발견됐고, 네.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합병이 돼요. 48년도.
1: 아, 그때구나. 예.
2: 48년도에
1: 예,
2: 예. 금발견 캘리포니아 예. 미국 합병.
1: 네. 아,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2: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49년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우리가 새 땅, 미국, 새로운 미국 땅인데 거기에서 금발견 됐다. 백악관 공식 보도 발표. 아. 너도, 야, 백악관을 우리가 믿는다. 가자! 서부로. 자,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예, 예. 몰려 들어가요.
1: 네네네.
2: 네. 1949년도니까. 네, 네. 이때 골드러시. 네. 금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49년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49ers라고 해요.
1: 와.
2: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NFL 미식축구팀이 샌프란시스코 49ers잖아요.
1: 아, 그러네.
2: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네.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1: 아, 환상. 뭐 어떤 환상?
2: 서부 영화 보면 49ers들이요. 예, 예. 와, 멋진 역마차 타고 가면서, 야하!
1: 그렇죠.
2: 달려가죠.
1: 카우보이들과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죠.
2: 아니에요. 일단 마차가요. 큰 마차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발했거든요.
1: 네.
2: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장에 있는 조그만 마차에
1: 달구지에
2: 대부분 다 식량만 싣고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2: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식량이었어요.
1: 네네네.
2: 나머지는 최소한의 조리도구 등등등.
1: 아, 소박했구나.
2: 그리고 네. 말이 안 끌었습니다.
1: 네.
2: 보통 보면 말이 마차를 끈다고 그때 알고 계시죠?
1: 네.
2: 말에 안 끌었어요.
1: 그럼요.
2: 말이요. 아무 풀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2: 과천 가보십시오. 아, 가지 마시고. 말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1: 예쁘 거기 과천 가서 말이 아무 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천 간다고 그걸 압니까? 예, 예, 예.
2: 아니, 그래서 네네네. 말은 말꼬리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요.
1: 예.
2: 그래서 뭘 데리고 가냐면 소.
1: 아, 진짜 소달구지네.
2: 소달구지예요. 근데 소가 소달구지네. 왜냐면 예. 늦긴 늦지만 얘네들이 마력과 토크가 강해가지고 아, 그렇죠. 오래 가요.
1: 무직하죠. 예.
2: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이나 다 먹습니다.
1: 아, 좀 환상이 깨진다, 이거는.
2: 그래서 진짜로 네. 달구지, 소달구지 끌고 왔어요. 저거
1: 무법자들이 약탈할 맛이 안 났겠는데.
2: 아하. 그리고 첫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길을 몰라요.
1: 그쵸, 그때 내비 없으니까.
2: 이래서 그때도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1: 여행사요?
2: 여행사요.
1: 어떤 여행사요?
2: 가이드를 붙여줘요.
1: 예.
2: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몇 시에 출발하니까 모이십시오 해서 보통 한 명, 보통 1,000명 정도 모이면
1: 아, 진짜요?
2: 마차가 모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이걸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길을 아는 가이드를 붙여줘 진짜로.
1: 아, 길잡이가.
2: 길잡이. 출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 명이 가면 더 안전하니까.
1: 그래, 그게 필요하긴 했겠네요.
2: 근데 이게 문제예요.
1: 왜요?
2: 가이드 중에 반이 돈을 받고 튀어요 그냥.
1: 아, 상위꾼들이었구나.
2: 가다가 중간에서요.
1: 아, 그래 혼란의 시대네.
2: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 예, 예, 예.
2: 이 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반밖에 도착을 못하는데
1: 네.
2: 왜냐하면 데스밸리 통과하다가 거의 다 그냥 돌아가세요.
1: 아, 데스밸리에서. 예.
2: 그래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랑 금발견 됐다는 세크라멘토가 멀지가 않거든요.
1: 네.
2: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금이 없잖아요.
1: 없어.
2: 그때부터 진짜 동부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삽니다.
1: 그래요? 약간 유락천금을 그래도 고생해서 온 사람들은 유락천금을 얻은 게 아니네요, 또. 예.
2: 이미 사금은 네.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은 다 챙겼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큰 자본이 있는 네. 금 광산이 생겨가지고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한 49ers는 그 대규모 금 광산에 광부로 취직을 해요.
1: 완전히네. 광부로 취직한다. 진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환상들이 많았네요.
2: 그럼요. 예. 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없었다.
2: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
2: 일명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에게
1: 예.
2: 뭔가를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팔아서 돈 벌고 네. 또 이제 사금 채취하라고 곡괭이 대여해주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금 채취해서 돈 번 사람은 없었다.
2: 그렇죠. 예. 거기 와가지고 금 캐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를 이을 철도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신망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2: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1: 포니 익스프레스.
2: 포니가 자동차 포니 있죠?
1: 네.
2: 우리 최초.
1: 있죠.
2: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1: 예.
2: 말인데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약간 뭐라고 역참기님의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말 타고 뭘 하나 우편 배달?
2: 1861년도에 전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내님에게 전해주소 나의 사랑을. 동 서부에서 사랑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벌써 거의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포닉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역참이 말 그대로 참과 참 사이 계속 그 릴레이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은 교대해주고.
2: 교대하고. 예. 몽골 제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우리나라 조치원 같은 거, 조치원 뭐, 장호원 그렇죠. 이런 거네.
2: 원, 사리 원, 예. 원 자체가 예, 예, 예, 그 예, 예. 국립 호텔이었잖아요. 아, 교도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럼 저거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2: 10일.
1: 10일? 어, 많이 단축했다.
2: 계속 릴레이로 받.
1: 야, 전달, 엄청 달렸겠네, 10일이면 진짜.
2: 10일이면 뭐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어요.
1: 결혼할 수 있죠. 예, 예, 예.
2: 근데 이게 예. 1961년도에 그 전신 이 텔레그라프가 이제 개발되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2: 자, 그리고 네. 요때 1961년 62년 요때가요. 네. 남북 전쟁 기간이잖아요.
1: 61년 60 그렇지.
2: 1861년.
1: 1800 그렇죠.
2: 1862년, 1863년.
1: 어떻게 된 거야?
2: 한창 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조용합니다.
1: 아, 그러면 동부에선 전쟁이 일어나던 와중에 서부는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2: 조용해요.
1: 아, 그래요?
2: 어. 왜 그러냐면 네. 남북전쟁이라고 해서 미 전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국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버지니아, 네. 조지아 뭐 이런 데서요.
1: 동부, 남부. 이쪽?
2: 동부, 남부 예. 이런 데서요.
1: 그렇죠.
2: 서부는 갓 탄생한 주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아니었어요.
1: 네.
2: 그냥 미국 령이지만 그냥 주도 아니다 보니까 사법 체계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링컨 대통령이 딱 봤을 때
1: 예.
2: 가만 보니까 지금 갓 미국이 된 서부 저 땅이 혹시라도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1: 예.
2: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예. 어떤 조치죠?
2: 그 남북 전쟁 한창일 때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홈스테드가 그 사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 거기 정착해 살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땅, 집을 홈스테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걸 링컨이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1: 네.
2: 남부에서 반대를 했네.
1: 남부에서요?
2: 남부 대지주들이요.
1: 예.
2: 땅과 집은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야, 저런 뭐 불행이 야, 저런 그
1: 나불행이. 불황자.
2: 저런 그렇지. 저런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예.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남부에서 적극 반대했어요.
1: 예, 예.
2: 근데 남북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1: 예.
2: 그리고 또 남부의 남부 출신 의원들은요.
1: 네.
2: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를 다 탈퇴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이때다 하면서 바로 그냥 남부 출신 의원들 없이 없습니다.
1: 아.
2: 홈스테드 법안 통과시켜서
1: 가결시켜가지고.
2: 그리고 예. 자 지금 캘리포니아 등등 네. 거기서 가서 내 땅 하고 꽂으시면은
1: 네.
2: 그건 정부에서 주겠다 그냥 가시라고 전격 통과시켜버려.
1: 거기서 네. 5년 동안 집 짓고 살면서 농사만 지으면 축구장 90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그냥 준다.
2: 거기서 뭐 하려고? 네.
1: 아 근데 그 넓잖아요.
2: 넓죠 그냥.
1: 넓긴 넓잖아요. 예.
2: 두 번째가 뭐냐?
1: 두 번째 조치 뭡니까?
2: 두 번째가 예. 그 186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대륙간 철도가 연결이 돼요.
1: 네.
2: 대륙간 연결 철도를 추진해버려요. 링컨이요.
1: 네.
2: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캘리포니아가 통제가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2: 뭐 그냥 무법천지요.
1: 그렇죠.
2: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정부 연방군을 보내고
1: 네.
2: 판사도 보내고
1: 네.
2: 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도가 연결돼야지 서부 등등등에 있는 신생 영토들이 연방 탈퇴가 아닐 것이다. 이것도 남부가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1: 아하.
2: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륙간 철도가 북부를 통과하거든요.
1: 예예.
2: 야야야. 아,
1: 그렇지 그렇지.
2: 왜 그 철도가 저 위로 가냐. 남부로 가야지.
1: 아, 그래서 반대했구나.
2: 반대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1: 예.
2: 의원들 없잖아요.
1: 네.
2: 요때 통과시켜버려라.
1: 남부 입장에선 약간 날치기 소리 나왔겠는데요.
2: 날치기. 어쨌거나 그 네. 링컨의 이 홈스테드 법안과
1: 네.
2: 그다음에 대륙간 철도 법안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을 탈퇴할 뻔했던 캘리포니아 등등 서부주가 연방에 남게 됐다.
1: 링컨의 두 가지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런 골드러시부터 철도 건설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프론티어라는 단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2: 프론티어가 말 그대로 개척자죠.
1: 예.
2: 프론티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동부의 13개 주를 보통 인정을 안 해요, 미국에서요.
1: 아.
2: 뭐 지금 보스턴 등등등이요.
1: 아, 동부 13개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2: 아, 13개 주에서 시작한 한 정신을 네.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2: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거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구문화다.
1: 진짜 미국의 진짜 정신.
2: 진짜 미국 정신은 예. 서부 개척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차지한 프론티어 정신이다.
1: 아.
2: 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그 전에 프론티어 전에 또 정신이 있어요.
1: 어떤 정신이요?
2: 트레일 블레이저 정신이라고.
1: 어, 트레일 블레이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잖아요.
2: 네, 그쵸.
1: NBA 야. 하승진 선수가 폭풍 2어시스트 했던 그 팀. 예.
2: 나이가 꽤 되시네요.
1: 예, 예. 그 뭐예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2: 아까 그 모피 사냥꾼들 있죠?
1: 예, 예, 예.
2: 로버트 스튜어드 등 모피 사냥꾼들이
1: 네.
2: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1: 네.
2: 여기가 길이다 나가면서 트레일을
1: 네.
2: 그 길이죠
1: 네.
2: 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갔어요.
1: 아~
2: 블레이즈가 불 지르다잖아요.
1: 아~
2: 여기를 걷고 각시로.
1: 아~
2: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개척한 사람들.
1: 야, 헨델과 그레텔 전법이네요.
2: 그쵸, 과자 대신에.
1: 예, 예, 예.
2: 그래서
1: 네네네.
2: 뭐 쉐포 삐입 자동차 브랜드에서
1: 자동차,
2: 나오는
1: 네네.
2: 그 차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 차 이름이
1: 아,
2: 트레일 블레이저.
1: 그러네, 그러네. 오, 재밌네. 아니, 요거 보안관도 요때 생긴 거예요?
2: 보안관이 요때 생겼죠.
1: 경찰도 아닌 것이 미국만의 보안관이
2: 경찰관도 아닌 것이?
1: 아니, 경찰이랑 또 다르잖아. 예.
2: 쉐리프라고 하죠.
1: 예.
2: 그
1: 쉐리프.
2: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 쉐리프들이 마을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1: 토이스토리 우디.
2: 우디가 그렇죠.
1: 예.
2: 이것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다 제대로 된 게 없네. 예, 뭐예요?
2: 그,
1: 네.
2: 쉐리프는요.
1: 네, 네.
2: 당시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1: 네.
2: 실제로 한 카운티 있죠.
1: 네.
2: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정도.
1: 카운티에
2: 진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 치안 총 책임자예요.
1: 네.
2: 지방 마을까지 안 가요.
1: 네.
2: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마을에 두루두루두 두두두 타카 이 사람들 누구였냐?
1: 누굽니까?
2: 마샬이라는 직업이었어요.
1: 아, 직업 이름이 마샬이에요?
2: 그 직책 이름이요.
1: 직책이?
2: 그러니까 지금 마샬이라고 하면은 그 연방 정부 경찰 또는 검찰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1: 어, 예.
2: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치안은 마샬이 담당하고
1: 어.
2: 보안관 셰리프는 전체 카운티의 치안 책임자다.
1: 아, 또 다르구나.
2: 그거에 부 셰리프가.
1: 네.
2: 데퓨디 셰리프.
1: 아, 데퓨디 셰리프 미드에서 많이 봤어.
2: 그렇죠.
1: 예.
2: 그거를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I shot the sheriff, but I didn't shoot the deputy.
1: 아, 우두머리만 썼네요.
2: 어, 그렇죠.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카우보이의 그 낭만적인 모습이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신화라고 하셨는데 그 서부 신화를 퍼뜨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2: 그 버펄로가요.
1: 네.
2: 원주민들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도 네. 하고 뭐 정말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1: 원주민들에게
2: 원주민들에게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개척민들 욕 먹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을 고사시키자
1: 굶어 죽이자
2: 굶겨 죽이자 어떻게 하냐? 식량인 버펄로 죽이자. 그걸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총을 쏴서 그 포수들을 모아요.
1: 네.
2: 쏴서 죽이라고 버펄로. 탕탕탕탕탕탕탕탕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1: 엄청 많죠. 예.
2: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연방 정부가 뭘 했냐면 포수들을 다 모아요.
1: 네.
2: 그다음에 기차에 타게 합니다.
1: 아.
2: 그래서 기차 위에 쫙 앉은 다음에 네. 기차를 버펄로가 사는 지역을 통과시켜요.
1: 아.
2: 그 위에서 다 쏴 죽여요. 많게는 1년에 100만 마리 저 보시는 거요.
1: 와.
2: 버팔로 두 개 거리거든요.
1: 버팔로가 한때는 수천만 마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다고.
2: 당시에 와. 저 버팔로를 쏘는 포수들 있죠.
1: 네.
2: 그 포수들을 통칭해서 버팔로 빌들이라고 불렀어요.
1: 버팔로 빌.
2: 버팔로 빌들. 그 스포츠 팀 이름도 있죠.
1: 버팔로 빌스.
2: 버팔로 빌스요.
1: 예.
2: 그 버팔로 빌스가 그 사냥꾼들의 통칭이에요.
1: 아, 그렇구나.
2: 네.
1: 아, 예, 예.
2: 그 버팔로 빌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1: 네. 윌리엄
2: 코디라는 인물이
1: 네.
2: 그 버팔로 빌 출신이었거든요.
1: 네.
2: 이 양반이 자기가 버팔로 빌 활동을 하면서 했던 무용담들을
1: 예.
2: 동부에 가면 얼마나 그 궁금하겠죠. 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버펄로 빌이었다니까요. 내가 얘기해드릴게. 하다가 이걸 내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Wild West Story, Wild Wild West. 아, 예. 해서 이거를 약간 극화를 시켜버립니다. 네네. 이게 대박이 나버려요.
1: 아.
2: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네.
2: 주인공은 정말 멋진 카우보이. 아, 그렇죠. 악당은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선주민들.
1: 서부극의 모태가 됐구나.
2: 그래서 아. 이 양반이 우리가 바이킹 뿔도 예, 예. 이 뮤지컬에서 탄생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페라에서.
2: 오페라에서. 예, 예, 예. 그것처럼 이 버펄로 빌이 만든 연극 무대에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1: 그 이미지가.
2: 이미지가. 아. 그게 할리우드에서 그대로 약간 뻥튀기가 되면서 아하. 오늘날의 이미지가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펄로 빌은 버펄로 사냥꾼이란 얘기예요.
1: 아, 그러네. 자, 미국 서부 개척사이자 침략사에 대해서.
2: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인디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네. 아, 아메리칸 인디언도 안 되죠.
2: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왜?
2: 그러면 네. 인디안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표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그럼 이제 게임 후에 이제 인디안 밥?
2: 인디안 밥. 선주민 밥도 그렇잖아요.
1: 그 말씀하실까요?
2: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1: 밖으로
2: 나가버리고.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골드러시와 미 서부확장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한자를 풀어보면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신선의 손바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보였던 부채 선인장은 줄기가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보여서 손바닥 장자를 썼다고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선인장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 월요일 코너 썸문답과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be happy. Except for the cool on you. Except.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2: 네,
1: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1: 어떤 일이 있어요?
2: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네네.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던지더라고요.
3: 오, 잘 본 거예요?
2: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1: 그렇지.
2: 그래서 저도 모르게 2, 30분을 열렬하게 설명.
1: 같아요.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4: 네.
1: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4: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한이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5: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4: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5: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우 매사해 매사해.
4: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5: 그래?
4: 아니 그래서 얘기했지.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보면 어떨까.
5: 그거 괜찮아.
4: 그치.
5: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4: 빠밤.
1: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희 씨.
3: 매사하다.
1: 오, 매사하다.
2: 매사하다.
3: 매사하다. 아,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네. 부끄러운.
1: 아, 부끄러운 거예요?
4: 전혀 다른 느낌이죠.
3: 쑥스럽다. 약간.
5: 쑥스럽다.
1: 매사하다. 쑥스럽다. 매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3: 아. 뭔가 어떤 상황에서 네.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스타일 했을 때.
1: 네네네. 네, 네.
3: 아, 매사하네. 아, 약간 이런 데서.
1: 아, 매사하네. 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4: 네.
1: 망탕.
6: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1: 되는 대로 막 한다.
6: 되는 대로 막
5: 한다. 되는 대로 막 산다.
6: 네, 막 산다.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딱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네. 이렇게 표현하
3: 말도 망탕하지 마라.
1: 아, 말도.
4: 아, 말하지 마라.
6: 네, 말도 망탕. 하지 말라 이런.
1: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10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0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네. 10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10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중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6: 네, 북한의 10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1: 10대 원칙?
6: 네, 그게 네. 진짜 한국의 10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 까지 김일성을 목숨으로 보호한다. 그게 딱 끝나는 거 10개. 어느 한 네. 1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간 게 없습니다.
1: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요?
6: 1장부터 네. 어?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4: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던다.
6: 왜 이렇게 평양?
4: 평양.
6: 수령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끝입니다.
4: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6: 다 김일성. 별마다 생활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당일사 학. 야, 너 되더라.
4: 이거 잊어버리신 거야.
6: 이걸. 네.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4: 해야 된다.
1: 진짜 말해계기도.
6: 네네네. 아, 맞다. 해계기도라고.
4: 네, 비슷하다.
6: 그럽니다.
5: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진 씨, 이계명.
1: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살고 목숨 바쳐서.
6: 이거 딱 쉽게 말하면 그거 다 아니에요.
3: 모든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2: 아니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3: 네.
2: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죠.
3: 사실 그 한인 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헛담 느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10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5: 맞아요.
1: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10계명 딱 생각나는 거.
5: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역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1: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헷갈리실 때도
4: 다 외우시잖아요.
2: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4: 선생님.
2: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1: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4: 10개 다 지키.
1: 10개 다. 10개 다.
4: 10개요?
1: 그러니까
5: 언어 살인도 있으니까.
4: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3: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너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몇,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로 죽였는 줄 아니? 라고
4: 그래서
3: 살인자인데
6: 우리 상태오빠도 한번 보냈잖아.
3: 내가 그냥
4: 다들 지금 회개하는 거야.
7: 네. 저는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할복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1: 선정 씨는요?
4: 저는 정말 맞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1: 쉽지 않죠.
4: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5: 배우자는 이웃이에요.
4: 공부해야 되는 이유.
1: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4: 맞아.
1: 왜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이게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4: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1: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6: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네.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명심해 봐. 아~ 오늘 하루 진수가 뭐지?
1: 아, 운세가 뜨거워지고.
6: 오군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2: 맞아요. 오, 진짜.
6: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네.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할 수 있어. 아, 주패 신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뭐 알면서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3: 아,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이게 포럼을 할 때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역사업으로 그런 네네. 그런 데를 가요. 저는 이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게 이렇게 탐방. 그게 네네. 그 코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1: 아 역시 그런 목사님에게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2: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아, 그곳이 우리를 더럽혀나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6: 그래서 네.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3: 3차가 걸렸어요.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잤어요. 네. 근데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낸 것 같아요.
5: 강연 같은
3: 거? 아, 예, 안 가겠다.
1: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3: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네.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게 웃기다 그래요. 저보고. 네.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1: 물어보셔요.
3: 네. 어떻게 하십니까? 네.
2: 가셔야죠.
1: 그렇죠.
2: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네.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주시면 선교사처럼 가는 게
5: 확실하게. 이제 스위치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셨네요.
6: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우리가 담으로써 그곳이 거룩해진다. 그 말에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1: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이미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8: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김일성의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네.
8: 저는 네.
9: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능이 되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4: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김하자 외에는 다른 사람 두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을 부르지 말라.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6: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애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을 끼고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 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근데 들킬까봐 들키는 하나 죽는 길이니까.
7: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1: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3: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저는 그 신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패로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그다음에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이런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 새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굴뚝에다 놓고 피나이다.
4: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3: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까.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성탄절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랑 나왔는데 성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성탄절.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봤죠.
1: 취급을 그렇게 한 거구나. 유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5: 정보를 또 알아.
1: 그러니까.
5: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여기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1: 5대 범죄요?
5: 민간 신앙.
1: 민간 신앙.
5: 마약.
1: 마약.
5: 성매매.
1: 성매매.
5: 도박.
1: 도박.
5: 밀수.
1: 밀수.
5: 이렇게 다섯 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7년.
1: 7년
5: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신앙이 또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10: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든대요.
3: 맞아요.
10: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송영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김도훈 씨.
1: 파묘.
10: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1: 진짜.
10: 예.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준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네,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1: 정리가 될 필요가 있네요.
9: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네네.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네.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이렇게 몰래 네. 뭐 미신 쪽에 미신본 처리가 가지고 네. 자식의 운명이라는 보던가
1: 살아있는 거냐
9: 이런 걸 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래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네. 기다려야 돼.
7: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
1: 어머. 네. 김정은이요?
5: 네. 김정은. 우와.
7: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네.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부 들고 어떻게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네.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밖에 들어서 혁명을 갔지 총살 나갈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이야기 꽉 차 있는 거예요.
10: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소녀궁전, 학생소녀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네.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걸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7: 네. 풍수지 진짜 뭐, 많이 따지죠.
10: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왕?
10: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를 저기 자기가 다
4: 해먹어요.
1: 세상에.
10: 다 자기가 해먹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7: 맞아.
2: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네. 거예요.
5: 더 가속화될
2: 그렇죠? 네.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3: 쉽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2: 그러니까.
3: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주고 자기도 막 주고 이거 어떻게 네.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2: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 이럴까요?
11: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네.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네.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네, 네.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네.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네.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데
10: 네,
11: 중요한 건 맞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2: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선조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7: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네.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네.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네. 뭐 SNS라든지 네. 릴스라든지 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네, 부끄럽죠. 네.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험이 네. 되는 게 있더라고요.
2: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11: 네네.
2: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7: 아.
11: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네.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네.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2: 반대.
11: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네.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네. 10년을 가잖아요. 네.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1: 그러게요.
11: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 1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1: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0: 네. 목숨으로만 그 집값을 갚게 돼 있어요.
1: 아, 처음에 왔을 때 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2: 네.
3: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뭐, 그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0: 북한에. 네.
3: 뭐 하세요?
0: 북한에 니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타 하는 그 토마토도 있어요.
3: 그건 뭐예요?
0: 이게 일이 없다고요?
1: 계속 일한다는 얘기.
4: 쉬는 날이 없다.
0: 쉬는 날.
3: 개그 프로로 그렇게?
0: 네. 월화수목금 타타. 그러는
1: 월화수목금 타타. 막 이렇게.
0: 있어요 북한에.
5: 그 소리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하느라고 완전 한절만 죽어. 토요일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 총화 날이다도 제일 지옥 같은 날.
1: 생활 총화.
5: 서로 호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1: 그때 그 토요일날에 그거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뭘 잘못했는지.
6: 그러니까 뭐 10계명에 맞춰서 내가 뭐냐면
1: 약간 좀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6: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네.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7: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안 하기가 없잖아요.
5: 네.
7: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성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4: 빠밤.
7: 빠밤.
1: 마지막 1등 아니에요? 마지막이 좋을
4: 1등.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5: 나는 상위 1등일 것 같아요.
3: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7: 당연히 네. 1위.
3: 1위죠.
0: 1위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1: 네. 종교의
0: 자유.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1: 아, 있었어?
0: 네,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3: 아, 네.
0: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네.
0: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3: 아, 외세가 뭘까요?
0: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3: 그러니까.
0: 자본주의 날라리. 자 이런 자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3: 네,
0: 이런 거
3: 네.
0: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그 의식은 할 수 있는데
3: 네, 네.
0: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3: 네.
0: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3: 네.
0: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3: 네.
0: 소지섭이랑 막 커피 잘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네.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제 복수도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1: 있잖아.
0: 그래서 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서는 하느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1: 하느님.
0: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7: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인 북한인데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3: 아, 주변에서
5: 제 주변에 언니가 네.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3: 네.
5: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3: 네.
5: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 집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고 근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왔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 내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 들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고를 받은 정도.
3: 네.
5: 그런데
0: 근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고 없어졌어.

0: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네. 너무 놀라고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1: 아이고 딸들이 다.
2: 그러니까
0: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1: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네.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2: 대단하시다 정말.
0: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라는 걸 몰랐죠.
3: 근데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게
4: 돼요.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3: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일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네.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구두를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런 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2: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3: 10만.
2: 수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3: 맞아.
2: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1: 진짜 예배다.
4: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미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배치불을 쌓은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이 뻘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의
1: 맞아.
4: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언덕에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요일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1: 있습니다.
3: 자,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좀 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1: 맞아요.
3: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1: 아유, 주야.
3: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
2: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네.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1: 드려야 돼. 예배에 목숨 걸고.
2: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3: 맞습니다.
5: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4: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적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라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호성하고 장군님인데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입니다. 아,
6: 무조건.
4: 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님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5: 그러니까
4: 부모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7: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네네.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4: 그렇지.
7: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조금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의대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의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이런.
6: 네네.
7: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마음대로 못 듣고.
6: 네네.
7: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볼 때, 부모하고, 약간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옛날에 사랑해내라고
6: 네. 네,
7: 자식들이 뭐 네,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6: 그렇죠.
7: 하잖아요.
6: 네. 네. 네.
7: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112 신고하고 그러니까 함께라고 이런 점 안 잡아보인다.
6: 인식 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죠?
1: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 네.
6: 5월 8일
1: 어버이날. 네.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네.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4: 맞아요.
6: 어머니 날?
1: 왜 어머니 날이 어떤 날이?
4: 11월 16일.
6: 아, 11월 16일.
4: 18일.
1: 13월 8일 아니야?
4: 아니야.
1: 11월 16일.
6: 어머니 날.
4: 어머니 날.
6: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3: 그 어머님 날은 따로 있나요?
4: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6: 네.
4: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6: 네, 네.
4: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6: 네.
4: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6: 네.
4: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네.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참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6: 네.
4: 충청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자식으로 표현하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4: 어머니의 날로
8: 이런 것도 생겨났잖아.
4: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머성용 대회를 열면서 네.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6: 네.
4: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6: 오히려.
4: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추러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 쪽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4: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4: 그러니까 모성형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형 갔다 온 사람이에요.
6: 네.
4: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6: 네,
4: 그러니까
6: 네.
4: 생존을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거죠.
4: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형은 대 해? 우린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4: 중심에 하나 애정 결핍이 들어갔겠죠.
3: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3: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9: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인가.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고 말이죠.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소론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가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고 하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2: 아, 일부러.
9: 못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네. 사랑인데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산에.
10: 진짜요?
9: 제가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아이고. 쌀 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 너네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10: 냉정해지.
9: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11: 부모들은 네.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 이거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10: 네네네. 네, 네.
11: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네. 와.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 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정신을
9: 그런 얘기도 있었어. 죽으라고
11: 그래서 자폭정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서 또 난리 났었고
10: 아,
11: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2: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10: 되잖아요.
2: 네. 네. 근데 진짜 네. 일할 수
9: 없는
2: 네.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장도
10: 없어요.
4: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게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으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씨러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 태안의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번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 뭐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서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네.
9: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 된가 저는 고령화 시대가 저는 다 됐다 하잖아요.
1: 맞아요.
9: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하라 했어요. 픽업하라고 후진하 후진하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충격받고 매일 아침 출근을 그걸로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자라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물에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죠.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10: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 그렇죠.
10: 네 과연 북한은 어떤 그럴까요? 네.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1: 표정들 했어. 북한의 치안 상태.
12: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1: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10: 네네.
1: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고가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4: 아이고.
1: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구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4: 아이고.
1: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 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이 가서 살인하고
10: 아이고.
1: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적질인 거예요.
4: 아,
1: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네. 그래.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훔쳐야지.
4: 그치.
1: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옳은 것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그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게 평양의 주변에서도 보는데, 제가 지방에 이동훈련 가면은, 거기 애들은 다 홍길동이에요.
4: 에이, 그냥 알아다녀요.
1: 그냥 내가 여기서 지갑 한번 이렇게 딱, 아, 잘 있구나 하고 놓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4: 진짜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네. 일단은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10: 그렇죠,
4: 그래서
10: 그렇죠.
4: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태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도조차 안 되나요, 혹시?
11: 없어요. 아, 국민이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
10: 알 것 같아요. 그죠?
1: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
4: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1: 너무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정말 많죠.
10: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여긴 말로 통해 통하니까 뭐가 첨가될 거 아니야, 그죠?
4: 민정이처럼
10: 보도나니까. 처음에 하나는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바위로 맞아 죽었다.
1: 네, 뭐. 하다가 이렇게.
10: 그러니까.
3: 사실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 범죄를 대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10: 그렇죠.
3: 탈북가족들의 느낌이 좀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4: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그건 연쇄 살인 이렇게 살인자도 사형하는 게 없이 다 살려주더라고요.
10: 우리나라요?
4: 네, 네.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에 벌써 살인은 무조건 공개 청산이고.
11: 맞아요.
1: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공개 청산 하기도 하는데 뇌물을 주고 살아있는 살인자들도 너무 많아요.
4: 그래도 고의 살인자는 무섭게 처벌하잖아.
1: 그래.
4: 법이 세는데.
1: 근데 한국집 자식들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누구면 또 살아요. 그러고 보면 북한이 또 도한 거죠.
11: 재판을 안 하니까 북한이.
10: 재판이.
11: 제대로 된 공정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10: 네.
11: 그 우리 성종 엄마가 말하는 그 살인은 뭐냐면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네. 목숨으로만 그 죄값을 갚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살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성년 범죄. 이런 건 살려두질 않습니다. 왜? 이거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 죽이기는 힘든데 네. 이게 연쇄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무조건 목숨으로만 갚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재판을 아예 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 재판이라는 관점을 원래 보는 게 원래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체포했자니까 그러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하는 게 저는 북한에서 변호사? 변호사가 피의자 편한 거 못하고 변호사란 것도 있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처음 알고 저는 눈물이 너무 헤퍼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11: 인권이 너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상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게 아직도
7: 받아들이기 일단 여기서 사형에 놔놓고 교화하게 되면
10: 네.
7: 팔잖아요.
11: 그렇죠.
7: 공기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밥 다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1: 그래,
7: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11: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하는
4: 거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습니다.
10: 네.
4: 아니 한국에서 만화책 교화를 갔습니다.
10: 네.
4: 그러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10: 신분증이요. 네.
4: 내 신분증이라
11: 주민등록
4: 주민등록증을
10: 네.
4: 개수합니까?
1: 안
10: 해주세요.
4: 네, 그걸 말살시킵니다.
10: 글쎄요, 제가 뭐 법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4: 아니죠. 그냥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북한에는 교화 1년 이상 가지니까
9: 공민증거도 박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다음부터.
11: 아닙니다.
9: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뭐 판단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심판 받을 거고 그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어떠세요? 네.
2: 일단 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정인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교도소도 만들었어요. 네.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었죠.
10: 회심할 수 있으니까.
2: 우리의 관점, 교회의 관점은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한 자라도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다는 게 아마
11: 우리의 그렇죠.
2: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더.
1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셨어요?
11: 받아들이기는
10: 그러니까 네,
2: 그렇죠. 그
10: 사람의 마음으로는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1: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10: 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죽여야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그죠? 예, 계명시인데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2: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장마당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꽃집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10: 그러니까,
2: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꽃제비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10: 그러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남북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 오늘 십계명과 함께 남북의 삶을 또 되짚어 봤는데요.
3: 네.
10: 네. 상태 씨, 선정 씨. 오늘 우리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 역시 결론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3: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 아, 그러니까요.
3: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 네, 맞습니다. 선정 씨는요?
1: 남북 위에 새겨진 십계명. 저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남만 북한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진짜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해 너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처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0: 그렇죠.
1: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보호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십계명에 크게 담겨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10: 목사님 오늘 정말 목사님에게 많은 그 핫답을 얻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참 답이 되고 앞으로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걸 나누시면서요.
2: 사람이 앞을 보며 달리다 보니까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왜 이런 엄마일까? 나는 왜 이런 아빠일까? 나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욕 100번 하던 거 요즘은 10번만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아멘.
10: 아,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사랑하셔서 분명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아, 네.
10: 자,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12: 오, 자유야!
10: 이 북한이 해킹 범죄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11: 일단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가고 있거든요.
13: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3: 우리나라 한 해도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14: 최근에 북한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15: 2021년에도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죠.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13: 다루스 블루모로프 김스키 안다니엘.
3: 이름도 특이하던데 그런 그룹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똑같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서 이 고생길을 따라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벼 여기가 맞는 게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를 찾으면은 사실 지름길 갈 때보다 더 기쁘고 야 내가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네. 방향이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기쁨도 다른 것 같아요.
3: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을 잠깐 떠났다가 돌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아랍권 뉴스를 패러디한 개그 가수 이소라 모창동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김세아.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자랑하며 늘 밝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 신천지 유혹까지 긴 방황을 거쳐 아버지 품에 안긴 지금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 네,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저의 아름다운 후배입니다. 예, 개그우먼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미안한 까리다 샤토르비아. 네,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3: 이름 바꿨잖아요.
5: 네? 아, 제가 법적으로 네. 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불러줘서 그냥 김세아로
2: 그냥 세아 씨로구나.
3: 네. 아, 세아가 이뻐요.
2: 우리 세아 씨 여기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2: 그냥 네. 생기가 넘친다고
5: 할까? 그렇습니까? 네.
2: 근데 우리 세아 씨 얼굴 보면 네.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5: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네.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뭐 제가 또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작업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주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또 있어서 네.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음원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5: 네, 했어요.
3: 제목이 뭐죠?
5: 콩닥콩닥이라는 곡인데요.
3: 콩닥콩닥? 네. 하나, 둘, 셋, 넷.
5: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타닥타닥타닥타닥

0: 이제 제가 이제 골드미스 중에서도 좀 상 골드미스잖아요. 그 심정을 좀 가득 담아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가사예요.
1: 근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말을 세아 씨는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0: 마찬가지입니다.
2: 근데 저렇게 다 있는 경우도 개그우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1: 저 같은 경우는 입만 살아있는 경우. 또 몸이 되는 친구가 있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저 잘할 수,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기서 멈췄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세아 씨예요.
2: 우리 세아 씨 하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 프로가 막 외국어 막 이렇게 남발하면서 그러니까.
0: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아랍 앵커였었죠. 알까리라는
2: 그때 반응이 좀 대단했죠.
0: 그때 사실은 이제 저 완전 이제 신인이었었거든요. 근데
1: 그게 몇 년도예요?
0: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1: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0: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이 못 될 뻔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코너를 하기로 하고 제가 갑자기 수두가 온 거예요.
1: 어머.
0: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았나. 그래서 온몸이 농진으로
1: 어머머머.
0: 완전 가득 찬 거죠.
1: 에.
0: 이제 녹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복장을 아랍이니까 눈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터태를 정말 이렇게 눈만 나오고 약간 이 검은 천으로 약간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첫 녹화를 무사히 떴어요. 그것도 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알까리라 뉴스거든요.
1: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0: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월드뉴스라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나라 중에 한 앵커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외계 뉴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 뉴스가 있고 이제 아랍 뉴스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두 나라가 이제 좀 반응이 없으니까 코너를 이제 없애려고 할 때였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컬투 오빠 들께서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거든요.
1: 아~
0: 이 아랍 앵커는 빵빵 터지는데 이거는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된 게 알까리다 뉴스가 된 거였어요.
2: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외국어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많이 또 연구해야지 또 그런
0: 많이 연구하면은 그 코너는 웃길 수가 없어요.
2: 그래.
0: 한 두 단어 정도만 알면 돼요.
1: 예를 들어,
0: 쌍한무트라 일랄리까 이거는 아랍어가 맞아요.
1: 아, 그 무슨 뜻이에요?
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산이고 말도 안 되는 뭐 장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두세 개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아랍어인 것 마냥
1: 어떻게
0: 그러면 라이크 또라비야 나까리다 슈샤 또라비야 피노키오 버전 들려드릴게요. 꼭두루각시로 인용 비누로 키요 나는 네가 샤샤까또라비야 이놈의 자슈라까또라비야 거짓거리고 나불거리고 싸들 까지주르가 내패를 싹싹 밀어발랑기 샬라모따라랄라이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도를 한 거거든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1: 피노키오가 거짓말해서 야단 엄청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피노키오야,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너의 입을 대패로 밀겠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내용인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2: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1: 한국말인 거지.
0: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라일랄리까.
1: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라 씨 무창도 진짜 잘하잖아요.
0: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 2의 전성기였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코너가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생계가 막막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너무 핫했고 저 그래서 이제 같은 M 본부니까 코미디로 이거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첫 회를 정성호 씨가 이제 임재범 씨 짝퉁으로 정재범으로 녹화를 떴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멤버 하나만 가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멤버 이제 그때 당시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BMK 씨도 출연 중이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한다고 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성대모사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모창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대모사를 오직 못하면 정말 지구인이 안 되니까 저는 외계인을 했었거든요. 에일리언 막 이런 거.
2: 야,
0: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1: 예.
0: 이제 이소라 씨하고 제가 BMKC를 좀 연습을 했어요. 화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흉내를 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1: 예.
0: 살짝 보여줬는데, 예. 좀 비슷해지고 어? 있는데, 어제보다 좀 난데, 이렇게 좀 희망을 줘서 연습을 무지해가지고 갔는데,
1: 예.
0: 첫 녹화를 뜨고 깜짝 놀랐어요.
1: 왜?
0: 했어요. 제가 당시 이소라 씨의 넘버원을 예. 패러디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 세 분만 계세요. 예. 그 녹화장에는. 예. 원, 투, 쓰리 감독님.
1: 예.
0: 너무 조용한 거예요.
1: 끝났다.
0: 당하겠다.
1: 끝났다.
0: 이렇게 끝났다. 했는데 네. 방송이 딱 나가고 실시간 검색으로 1위가 된 거예요. 도플갱어 이소라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 확 떴구나.
0: 엄청 섭외 연락 받고 나중에는 이소라 씨가 섭외를 해주셔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출연을 하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뵙고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고 이소라 씨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에는 저를 MC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소라 씨를 노래로 소개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요즘에는
1: 그냥 저는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걸 찾아내지?
0: 성대모사를 나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크리스티나 씨도 하고.
1: 크리스티나.
3: 아이고! 어르시야 많이다! 매일 주와 함께 좋아해요!
0: 이랬는데 또 크리스티나 씨하고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1: 아, 진짜?
0: 같이 또 그거를 성대모사
1: 너무
0: 또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1: 재주가 많아요.
2: 노래, 연기, 뭐 성대묘사, 뭐 끼가 정말 다양하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넘치셨는지.
0: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셨는데.
1: 예, 예.
0: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아기가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게. 그래서 조금 떡잎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2: 그랬네.
1: 근데 동네마다 그 떡잎 다른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개그맨 시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아니면 좀 치열했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오락부장하고 학예부장하고 전교 학예부장 축제 사회부고 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이제 고정 게스트를 전주 MBC에서
1: 진짜?
0: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많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제 사실 그 오디션장에서 합격 발표해 주셨어요.
1: 아 진짜?
0: 네, 입시를 보러 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1: 예.
0: 저희가 이제 특기를 보고 즉흥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개인기를 한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때 700 유료 서비스가 한창일 때거든요. 2000년도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0엔 배꼽 빠져 사랑의 박장대소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울린 후에는 30초당 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어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제 뭐 씨름파 민요 가수는 1번, 뭐 찬송가 버전은 2번,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가 버전을 누르셨습니다. 뭐 이정현의 와 한참 유행했었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개그를 하니까 이제 빵빵 터지고
1: 그치, 그치.
0: 교수님께서 입학식 날 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그래서
0: 저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합격인 줄 알았고
1: 그리고
0: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1: 걷는데?
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도 입학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K본부에 이제
1: 그럼 무조건
0: 시험을.
1: 돼야죠.
0: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방송으로 제작을 하겠다.
1: 아하.
0: 원래 비공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공개 코미디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그 20명을 뽑았는데 최종 멤버에 들어갔어.
1: 아하.
0: 그때 같이 이제 친했던
1: 누구,
0: 오빠가
1: 누구?
0: 정종철 오빠, 김기수 씨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는 되게 유력했었어요.
1: 그렇지.
0: 근데 결론은 제가 떨어졌어요.
1: 왜?
0: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친했으니까 붙은 오빠들이 알려준 거예요.
1: 그렇죠.
0: 너가 외모 점수가 이제 있잖아요. 항목별로 외모 점수, 개인기 점수, 뭔 점수.
1: 심사위원 점수가?
0: 외모 점수가 있었어요.
1: 근데 너무 이뻤구나.
0: 그거를 나중에 신영진 선배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면서 그거를 또
1: 물어봤어요.
0: 얘기를 여쭤봤어요. 신영진 선배님이 저를 외모 점수를 0점을 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제가 1점만 받았어도 그 상을 받는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점을 못 받아서 제가 탈락이 됐는데.
1: 외빵 지원줬대요?
0: 그거를 이제 근래 만나서. 네, 선배님, 네, 선배님, 네. 선배님,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공채가 못 됐어요. 네. 그랬어?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1: 뭐가 정확해.
2: 근데
0: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커트머리에 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을 사실 이제 의버지께서, 예. 예,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봐도 좀 얘를 여자로 써야 되나, 남자로 써야 되나, 약간 좀 예.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개그우먼이 되면. 약간 좀 그게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수긍하게 됐어요.
1: 그래서 떨어졌어요.
0: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네. 4월에 네. 또 N번부가 공지가 뜬 거예요.
1: 어,
0: 또
1: 가야지.
0: 쳤어요.
1: 예.
0: 근데 또 최종 멤버 1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어, 그럼 이제 되겠다 했는데 예. 또 떨어진 거예요.
1: 어머.
0: 근데 그때도 공개로 방송이 됐어요.
1: 어허.
0: 그랬는데 12명이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땐 10팀이었고
1: 네.
0: 그 안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1: 너무 속상하지.
0: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었을 네. 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KBS에서 네. 방송이 되고 유명하게 떨어졌어요. 좀 재밌는데 떨어진 친구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KBS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MBC에서 바로 뽑기가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1: 너무 억울하다.
2: 그래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고.
0: 그래서 이제 제가 멤버스 빠지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네. 은혜 같아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그 기수의 그 군기 문화가 좀 있을 때예요. 네. 공채에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저를 특채로 데뷔하게 해주셔서.
1: 아, 특채예요?
0: 네.
2: 나중에는 특채로?
0: 네. S본부 특채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고 개그맨으로 예.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잘 아셔서 예.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나중에는 특채가 되었지만
0: 네.
2: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뭐 이만큼 했으면 좀 뜰만한데 네. 싶었는데 네.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은 또 엄청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리고 아, 그 K본부에서 그 콘테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엄청 많고 어디 가서도 항상 주목받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죠. 그 화장실에서 그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1: 뭐라고?
0: 그냥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1: 그렇죠.
0: 남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외모적인 얘기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다 이제 여자분들이고 경쟁자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고 약간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은 해야 되니까 과대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재밌다고 좋아해서 과대표를 시켜줬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강의실 구석진 자리에서 수업만 듣고 진짜 저랑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지하철이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차는 안 타고 버스가 와도 안 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걸 타고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빈 강의실 찾아가서 김밥 먹고 이렇게 친구라고 일부러 거리를 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다 보고 내 생전
1: 아 진짜
0: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당시에 제가 상계동 쪽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거기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 스스로? 그냥?
0: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예. 루지 언니가 캐나다에서 예. 잠깐 와 있었대요.
1: 예. 예.
0: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1: 예.
0: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월급 받으면 막 11조를 수표로 미리 뽑아놓고 막 행복해하던 그런
1: 뜨거웠던
0: 엄청 뜨거웠었어요.
1: 그러면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전혀 교회 근처에 안 갔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0: 저는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1: 모태 신앙이에요.
0: 태어나면서부터 늘 교회는 그냥
1: 다녔었는데
0: 그랬는데
1: 예.
0: 사실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로 유명했어요.
1: 뭐 어떻게 말을 하죠?
0: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1: 네.
0: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해줄 게 많은데
1: 네.
0: 약간 제가 저도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1: 네.
0: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막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랑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제가 웃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면 좋아해주고 막 재밌으면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어린 시절의 과거 때문에 개부모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1: 확 우울해지고.
0: 우울해지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약간 그런 약간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제 드럼 연주자기도 했는데 드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약간 이런 속 썩이는 친구.
1: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했었던 인생이었네요.
0: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어요.
2: 기복이 심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았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0: 네.
2: 그때 임했던 은혜의 감격 어떻게 임했는지.
0: 그때는 진짜 이게 이제 치유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막연히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고쳐진 건 아닌데 네, 네. 저를 이제 데뷔를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됐구나.
0: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지니까 정말 막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또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1: 간사하죠.
0: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이 세상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되게 희미해지고
1: 아하.
0: 교회 일에 조금 약간 좀
1: 멀어지고
0: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 또 이제 돌게 된 거죠.
2: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0: 데뷔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채를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공채 시험을 떨어졌나 봐요.
1: 많이 떨어졌네.
0: 근데 그게 이제 다 대학생 때 봤던 거고.
1: 예.
0: 그래서 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계속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아, 내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떨어지는 거면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작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방송연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60분 단막극을 막 쓰고 있었고 그 드라마 극본 공모에도 드라마를 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개그우먼 이경혜 선배님이 한 학번 선배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형부의 간병을 하시다가 휴학하시고 복학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투 오빠들이 소속사를 키워갈 때 남자 개그맨들만 있으니까 개그우먼들을 좀 모으고 싶다 했을 때 오디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2차사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1: 그렇게 된 거구나.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집을 살까? 장만을 좀 해볼까? 이래서 저질렀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질렀죠.
0: 저가 이제 옥탑방도 살고 막
1: 고생
0: 그렇게
1: 많이
0: 사는
1: 했으니까.
0: 게 너무 싫으니까 열심히 저는 연예인 생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명품 한 번을 안 사고
1: 그렇죠.
0: 맨날 정말 제일
1: 알뜰 살 때
0: 진짜 싼 옷 사서 입고 지하철을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상계동에서 단곡역이었는데 마지막 4호선 종착역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달산역까지 가서 금촌동에 있는 SBS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또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개그를 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옮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사야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원하는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1: 돈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0: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1: 했어요?
0: 됐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문을 열면 막 그 산자락 끝이 딱
2: 산이
0: 나무가
2: 보이고,
0: 막 그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일에 많이 지쳐 있을 때니까
1: 여기서 힘이 필요하다.
0: 힐링도 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1: 근데
0: 그러니까 집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집만 본 거예요.
1: 왜? 근데
0: 전반적인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1: 주변에 문제가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지하철역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간다. 세상에 그 산자락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 언덕 넘어가 바로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면을 못 본 거예요.
1: 어머.
0: 그런데다가 그거는 어. 그나마 약과예요. 어, 어. 제 집이 네. 호수가 뒤바뀐 집이었어요.
1: 그것도 뭐예요?
0: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301호였어요. 근데 이 구청에 있는 공부상에는 제 집이 302호로 되어 있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이

0: 그래서
1: 네.
0: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그 공동묘지를 본 날부터 그 집에서 제가 혼자 사는데 못 살겠는데 그리고 거예요? 진짜로 저는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장롱을 버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김장봉투 있잖아요. 네. 거기다 옷을 다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방에다가
1: 넣어놨는데.
0: 넣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는 개도 없었고 네. 아무것도 안 키울 때예요. 네. 네. 어느 날 밤에 네.
1: 부시럭
0: 뒤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2: 보면 아무것도 없고.
0: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 거기서 잘 수가 없고.
1: 못 자지. 무서워.
0: 가지고 제 짐을 챙겨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1: 내 집 놔두고
0: 내 집을 놔두고 막 외삼촌 댁에서 한 3일 자고
1: 어떡해.
0: 막 오빠네 집에서 한 아이고. 5일 자고 막 이러고 댕긴 거예요.
1: 어머.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잖아요. 결정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결정을
1: 못하지 이제. 아이고.
0: 물을 사러 갔는데
1: 네.
0: A 사건을 사야 되나 B 사건을 사야 되나
1: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0: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물을 못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양차 엄마 집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운전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제가 그 마포대교를 지났는데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빠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장애가 왜 힘드냐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도의 불안함이 24시간 눈 뜬 상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1년을 겪고 있으니까
1: 어떡해.
0: 일도 못하고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빠랑 새언니가 아가씨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게 됐거든요.
2: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0: 그때도 이제 나아야 되고 또 한 번 나아봤으니까
1: 그렇죠.
0: 언니, 그 새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떠돌이 생활하니까 한 군데를 다니진 못하잖아요.
2: 그건 영적인 것이었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다 주는 건.
0: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안 고쳐주실 거면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를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일 제발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났더라고요, 1년간. 그래서 제가 진짜
1: 고통의 시간이었네.
0: 이대로면은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았고 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딱 한 포를. 근데 그걸 먹고 또 극도의 막 흥분 광분이 와가지고
2: 그래?
0: 약이 한 번에 맞는 약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맞으면 내 약인 거고
2: 안정시켜야
0: 안 맞으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1: 아,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0: 자꾸 막 이렇게 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막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이제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집사님께서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하는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생
1: 예.
0: 금식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전 절식도 해본 적이 없는
1: 사람이에요. 못하죠.
0: 절대 예. 과식은 많이 해봤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야식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금식을 안 해본
1: 사람이에요. 예.
0: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또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1: 예.
0: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밤 12시까지 많이 먹여주세요.
1: 예.
0: 어차피 내일부터 할 거니까.
1: 예, 예. 시커 먹어라.
0: 자정까지는 먹어도 된대요. 예, 예. 자정까지 엄청 먹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괜찮아요. 전날 많이 먹어서.
1: 예, 예.
0: 첫날은.
1: 예.
0: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둘째 날.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1: 배가 고파서.
0: 배가 고프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병은 지금 계속 불안하고, 지금. 뭐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1: 밥까지 굶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0: 근데 그걸 어떻게든 넘기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1: 네.
0: 근데 또 약간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진짜? 버티면 자정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1: 먹을 수 있잖아.
0: 그 희망으로 막 버텼어요. 땡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걸 주셔서 먹었는데
1: 네.
0: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금식 끝나면 제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2: 나을 줄 알았는데.
0: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첫날 딱 입소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 교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허름한 기도원이었고 그 장애우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좀 교독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0: 그 부분을 교독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는 동네도 아니고
1: 김포까지
0: 굳이
1: 그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나.
0: 그리고 이미 이제 3일 금식하는 동안 안 나와서 벌써 이제 목사님의 신뢰도 삐졌고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그 김포 순복음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친한 작가님이 남편분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아프셔서 제가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던 상태예요. 제가 안 갈까봐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그 형부를 갖다 주라고 이만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드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7절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미 삐졌기 때문에 아, 이 목사님이 전화 넣으셔가지고 그 말씀 하라고 짰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교독 이후에 이제 신유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순복음교회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니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뒤에 3부, 4부 예배까지
2: 계속
0: 그 자리에서, 계속 울다 왔어요.
2: 울다가
0: 울고 나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1: 어머.
2: 그런데 그 울게 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0: 그 깨달음이 거예요? 거기서 왔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계속 1년간 외쳤잖아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뭘 해도 안 났는데 1년간 안 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가 제 마음속에 0.0001이 있었던 거예요.
2: 의심이.
0: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100% 믿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런 유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말 뭐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하는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치시거든요. 기도로만. 그때 그 깨달음이 딱 오면서 제가 커지고 완벽한 회개를 하고 나오니까요, 나왔다니까요.
2: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회개했구나.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팔렸네요.
1: 어머! 그 집이 팔렸어요?
0: 그때가 완전 이런 폭염! 최악의 폭염이어가지고, 아무 개미 새끼 한 마리,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0: 개미 한 마리도 집 보러 안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집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짝까
0: 집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원래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 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지금 외국에 있다고 혼자 오셨어요.
1: 남자가 봤구나.
0: 남자가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호수 문제는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거를 막 법적 이걸 해가지고 각 은행마다 동의서를 구해서 이거를 제가 해놓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시럭 소리를 들은 이상 못 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됐죠. 조금 손해는 안고 팔았지만
1: 그래도
0: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집이 또 해결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1: 하나님
0: 할렐루야 하고 막 저 그때 막 신앙 서적 쓴다고 책 쓰고 있었어요.
2: 책 쓰고 있었어요.
0: 네, 이거를 써야 된다. 남겨야 되고.
2: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0: 그리고 성경이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네요.
2: 근데 이제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은혜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면서?
0: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늦둥이였고 막내였는데 원래는 늦둥이고 막내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셨지만 늘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사실 뭐 이제
1: 지쳤어.
0: 지치고 아버지는 이제 형사셨으니까 잠복근무 하시고 어쩌고 하면 이제 막 조금 3일에 한 번씩 또 들어오시고 엄마는 맨날 이제 농사하느라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그냥 뭐랄까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제가 늦둥이니까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효도를 빨리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막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제가 다 바꿔드리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앞장서서 하고 막 엄마도 막 옷도 다 사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2: 당연한데
0: 네, 뭐 항상 언니 오빠들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빠하고도 아빠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이제 계속 그 약주를 드시고 했던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막 엄청 이렇게 살가운 부녀지간 모녀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불안장애로 힘들 때 그 작가님 댁에서 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엄마 나 진짜로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 이제 느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려오라고.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2: 그 말 한마디
0: 제가 그 말에 이제 그게 녹은 거예요.
1: 그냥
0: 네, 그게 녹더라고요.
2: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0: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많이 좀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진 않았어요?
0: 뜨겁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또 있어요. 사건 겁나 많아. 신천지?
0: 신천지. 제가 이제 그 집사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게.
1: 신천지에 빠졌어요?
0: 신천지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 있고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쵸, 막 이랬고 그쵸. 제가 겨울만 되면 자꾸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기장판 제가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울증이 오는데 전자파를 쐬면은 머리가 저는 둔해지고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이래서 그래요? 우울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기장판 지금도 안 쓰거든요.
1: 그러니까
0: 전기장판만 쓰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우울증을 자꾸 달고 사니까 저희 김지연이가 내가 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는데 언니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1: 그렇죠.
0: 만났는데 뭐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이게 상담
1: 심리치료 같은
0: 심리치료 같이 약간 이게 상담을 하는데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2: 이미 언니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0: 저는 몰랐잖아요.
1: 아 진짜?
0: 어유 너무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봐.
2: 잘 맞춰.
0: 근데 이제 그분이 결론은 아 그러면 새하잠에 말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새하잠에 집으로 가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렇게
0: 와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1: 그럼.
0: 그럼 돈 사는 줄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언니가 야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 아하.
0: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바람잡인지.
1: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0: 그거를 진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2: 그래가지고 친언니가 그랬으니 뭐.
0: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일주일에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 중에서도 그 신천지가 고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짝맞추기를 하려면 개역개정인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맞추기를 하려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그러니까 바나나는 기차가 돼야 되는데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2: 안 돼요.
0: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전사님 제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애들 보는 이야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1: 안 되는
0: 거지. 약간 하시더니 그러면 같이 놓고 하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새하자매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여서 세례요한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1: 많이 이상한데?
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봐요. 갖고 시험을 봤는데
1: 진짜?
0: 시험을 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배웠나 봐요. 네.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부터는 센터로 나오래요. 센터요? 이제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제 시험 본 이후에는 센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랬는데, 진짜 이것도 할렐루야 같아요.
1: 왜요?
0: 그 다음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그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일생 뭐 복권을 사든 뭐라든 뭐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어디 축제를 가도 행운권을 내가 MC로 추첨을 해봤지 당첨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옛날 핸드폰 세대잖아요. 그 천사 커피숍 있잖아요. 엔젤 커피. 거기 무슨 응모하는 걸 응모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응모를 했는데 제가 꼴등 6등에 당첨이 됐고 그 공짜 다이어리 수령에 가래요. 근데 아무데나 그 커피숍이 있잖아요. 호점들 다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막 체인점. 근데 딱 충무로에 있는 그 호점에서만 수령하세요.
1: 돼 있는 거야.
0: 돼 있는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1: 그래서요?
0: 그 저는 생전 타지도 않는 노선이고 가지도 않는 데인데
1: 사람이 그거 받으러 가야지.
0: 처음으로 당첨이 됐으니까 그걸 가야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정말 타지 않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맨 끝칸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 세 분이 그 아브라함 그 지나가시라는 장막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1: 왜요?
0: 갑자기 그때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요.
1: 그렇죠.
0: 아예 정체를 숨길 때 2010년도인가 9년도니까 갑자기 검은 정장을 다 검은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탁 입은 건실한 남자 잘생긴 남자 세 분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 끼고 탁 차는 거예요. 탁 서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듬성듬성 앉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말씀 테이블 주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전도사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 신천지 거봤나
0: 저거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 이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극한에 저만 받았어요. 그 테이블. 지금도 기억나요. 이 보라색 한지로 이렇게 깍대기도 없는 그냥 그 테이블만 해갖고 이렇게 본성을 줘요. 저는 그걸 받고 그 세 분은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집에 와서 테이블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교주분의 설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어허. 약간 총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포교 방식 뭐 이런 걸 뒤졌더니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빨리 이거를 둘째 언니한테 사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치. 언니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0: 언니! 그거 신천지인 거 같아. 나 안 배울래.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에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받아가지고 지금 들었는데 언니 100% 신천지야. 그러니까 일단 나 일단 스케줄 바빠서 이제 못 배운다고 언니가 얘기 좀 대신 해줘.
1: 아이고.
0: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2: 언니가 가만 안 있지.
0: 당황을 하더 그래? 아니 근데 세아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공부할 때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그거를 큰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1: 이제 알겠어.
0: 그래서 이제 큰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만저만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야 둘째가 신천지 같은데 한 거예요 큰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잖아요. 바로 둘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신천지야?
1: 그랬더니
0: 너무 말돼 막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무슨 신천지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해가지고 만약에 형부가 알게 돼서 막 형부가 막 이혼한 애만에 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1: 그치.
0: 이제 입을 딱 닫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밝혀졌어요.
1: 10년이나 걸렸어요.
0: 10년 뒤에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발을 담그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세뇌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도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짝맞추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논리적으로
1: 그렇죠.
0: 또 해결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기 나가면은 사람들 저 쳐죽일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딱 찝는 게 세아 씨. 가인하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하와, 가인하고 아벨만 있고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지금 가인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걸 설명을 다 풀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1: 그랬구나.
0: 한 1년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6개월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0: 네.
2: 그 몇 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0: 거물띠 정도 되지 않았을까 태권도로 치면.
2: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게끔.
0: 그 제가 둘째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하면 이즈만하면 한 번씩 저한테 또 이렇게 세아야 또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떤 식으로 믿게 됐냐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뜨거웠던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게 믿어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그게 교주가 딱 나온대요. 엔딩에 다 배우고 1년 뒤에 딱.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이게 너무 힘든데 이미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아낸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신청
0: 여전히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1: 그래요. 네 하나님
0: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라고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과정들을 받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0: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좀 이벤트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기계결함이 걸려가지고 차가 기어를 뒤에다 놨는데 후진을 하고 아래다 놨는데 막 전진을 하고 막 이런 차를 샀었어요.
1: 정말.
0: 근데 이런 남들이 절대 겪지 않는 일들 막 혼자 돈 바뀐 집 사고 인테리어 했는데 막 노심초사 제발 저 이런 일이 많으니까 잘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그분은 잘해주셨으나 하청을 주었던 싱크대 업자가 말도 안 되게 그 식기세척기 자리를 2cm의 오류를 내가지고 그 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남들이 안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위안을 많이 얻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빵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전날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그분 이제 우울증이 심한데 이거는 기도에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2: 신천지에는 자그만치 한 6개월 이상 배워 으면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조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0: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아니까 막 좀 말해주고 다녔죠. 이제 그런 포교 방식을 좀 보시면 아는 거 겪어본 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너무 믿는 사람인데 막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1: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엮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어제 만나 뵀던 그 작곡가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로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 CCM을 작곡해 볼 생각은 없냐. 제가 작사를 하니까 콩닥콩닥도 제가 작사한 거니까 저도 약간 그 CCM을 부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속이 됐어요. 그분이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해서 CCM 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지금 약간 이분과 저의 지금 좀 비전이 돼서 이분도 그래서 덕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 그럼 앞으로 CCM 작품도 나오겠네.
0: 저는 좀
1: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0: 어제 얘기가 됐다니까요. 어제 하자.
1: 곧 나오겠네.
0: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본 쪽으로 갑자기 활기가 돋으시더라고요.
2: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냥
0: 그런 게 너무 없으셨대요.
2: 흥미가 유발되셨구나.
0: 늘 하던 재즈 음악 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아 씨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러면
2: 근데 이제 우리 세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0: 네. 네?
2: 그러면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0: 너무 크죠.
2: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저는 사실 그 불안장애로 1년 힘들 때 그 네. 요셉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 길 잘하시니 찬양을 영상과 함께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고 오늘도 오는 길에 또 듣고 보고 했는데 그 곡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곡 말고 제가 그 전에 대인기 피증으로 힘들었을 때 늘 들었던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시잖아요. 그때 항상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애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1: 조금만

0: 무반주로 네.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누가 개그맨이라고 했어요? 가수도 되는데
1: 사실 제가 네. 예전에 네. 또 네. 프로에 나가서 네. 찬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네. 네. 네. 어렵게 이 편곡을 해서 네. 통편집을 당했어요. 아하. 고음불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 아, 내가 아.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아. 그거를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우리 김정석 우리 목사님께 예. 상담을 했어요. 어. 목사님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저는 CC만 부르면 노래를 못하고 음이 탈이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망쳐요? 그랬더니 예. 아 세아 씨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뽐나 보이려고 찬양을 하면은 그날은 잘 안 된대요. 아. 근데 그냥 다 맡기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네요.
2: 그 사람에게 예.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2: 주님께 올려드리는.
1: 진정성을 예.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2: 찬양을 올려드리는 네. 거죠. 예.
0: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1: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작곡가분하고 약속됐으니까 CCM을 제가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해서
0: 할렐루야.
1: 제가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그 작곡가님처럼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든 이 CCM 곡이 누군가에게는 예. 또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되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기도 제목은 아까 언니 얘기도 했지만 또 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
1: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간증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장기를 아예 없애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통제를 늘 갖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 사실 하나 챙기긴 했지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병은.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0: 할렐루야.
1: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이제 자궁의 문제거든요. 이게 수술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거여서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춤도 배우러 다니고 엄청
0: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1: 사람이었는데 그 병 딱 걸리고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맨날 이제 집에만 있고 아프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아픈 날은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아프니까 운동 다니고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빠졌어요.
0: 많이 빠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아,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2: 아, 예, 예. 네. 아직은 미혼이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기도 제목이실 것 같아요.
1: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2: 기도하고 계시죠?
1: 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네. 맞먹고 막 네. 간절하게 네.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 네. 대해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걸 오늘부터라도요. 아, 네? 네. 그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해가지고 네. 쓰기 시작하고 메모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걸로 꼭 기도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 세밀하시게 역사하시고.
1: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있고 제가 딱 이상형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0: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소리를 알아듣는다. 음악에 대한 감상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담긴 지음이란 말엔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가리키죠. 음악의 소리를 넘어서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인데요. 다름 아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소중하죠. 많은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은 요즘인데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오늘은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아미고스 파라 샘플의 영원한 친구,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내 생각을 읽고 한숨만으로도 내 마음을 읽는 친구가 있죠.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SNS로 쉽게 연결되고 연락하는 세상이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요. 여러분에겐 그런 지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장조 오프스 넘버 76의 3 황제 중에서 2악장 포코 아다주오 칸타빌레 알반베르크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니클님? 아 맞네요. 내가 아는 연예인 그분? 설마 궁금해서 찾아보니 맞네요. 목소리도 좋고 차분하니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 방송은 혼자 있을 때 듣지 반일할 때 듣기가 크크. 근데 어제 오늘은 계속 끌리는 거 있죠? 어쨌든 반갑네요. 아 니클님께서 이 반일을 하시면서 이걸 들으시는군요. 아 제가 반일하실 때 좀 힘이 나실 수 있게 더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제클린 파이님. 안녕하세요. 박스타 박건영 배우님. 숨어있는 팬입니다. 딕션 좋고 라디오로 듣는 보이스가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네요. 곧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 보러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숨어계셨군요. 또 이렇게 제가 2주간 DJ를 하는데 저한테 이 도움되는 게 있네요. 숨어있는 팬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장에서도 또 인사해 주시면 우리 반갑게 인사해요. 미국 민요 오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 더 스콜라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미국 민요 Oh My Darling Clementine, The Scholars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바람 계곡의 라퓨타님, 박건영님은 목소리가 좋으시니 뭘 해도 다 잘 어울리네요. 노래, 연기, 라디오 진행까지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칭찬만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9509님, 어제는 휴양림 걷고 오후에는 계곡에서 다슬기 잡고 낚시해서 튀김도 했어요. 웃자면 좋아요.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여행 갔었을 때 그 여행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그러면 저는요 더 있습니다. 그냥 며칠 더 있다 보면 아 그래 이 정도 놀았으면 됐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올라오거든요. 한번 9509님도 더 있어 보시죠.

글이 잘 안 풀리면 산책을 한다. 산책하러 나간다기보다 책상을 떠나본다에 가깝다. 훈수는 8수를 더 본다는 말처럼 책상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쓰고 있는 글이 더 잘 보인다. 모니터만 보다가 밖으로 나가면 세상 모든 게 새로워 보인다. 계절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새로 생긴 가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온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다. 주머니에 수첩이나 휴대전화가 있다면 바로 꺼내서 메모를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조금만 참아보면 어떨까? 우선 메모하고 싶은 문장을 머릿속에 적어본다. 적을 데가 없다고? 머릿속을 잘 찾아보면 커다랗고 하얀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아니 아니. 한가운데 말고 구석진 곳. 잘 들여다보지 않던 거기. 맞아. 거기를 찾아보면 있다. 찾았을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면 지우개를 찾아서 하얗게 만들어준다. 지우개는 어디 있냐고? 아 진짜 왜 그러실까? 거기 있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던 그 생각 옆에 있잖아요. 지우개. 하얗고 커다란 공간이 마련됐다면 문장을 적어본다.

종이나 휴대전화에 쓰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아주 긴 문장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을 자꾸 다듬으면서 산책을 계속한다. 산책하면서 간판도 자주 읽는다. 간판은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이다. 어떤 상호를 지어야 손님이 더 많이 올까? 어떤 글씨체로 해야 멀리서도 잘 보일까? 생계가 걸린 주인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 산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막걸리에 가깝다. 뿌옇고 거칠고 기포로 가득하다. 격한 감정도 들어있고 논리도 불분명하며 맥락을 찾기도 힘들다. 생생하다는 장점은 있다. 걷다 보면 바닥에 침전물이 생긴다. 뿌옇게 흐렸던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거친 생각들은 아래로 모인다. 집으로 돌아와 뽀얗고 맑은 생각만 건져서 음미할 수도 있지만 바닥으로 가라앉은 생각들을 버리기는 좀 아깝다. 집으로 돌아와 한 번쯤은 생각의 통을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듯 산책 중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메모를 정리한다면 훨씬 생생하고도 깊은 글이 될 것이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

0: 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첼로의 숲,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자타공인 메모광 소설가죠. 김중혁의 책 미묘한 메모의 묘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신 작가분이신데 메모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종이에 적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녹음해서 저장해 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메모하는 습관이 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내가 하는 말이나 쓰는 단어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일요일 이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걸님께서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와이오밍주 옐로우스톤스로 편도 9시간 반을 자동차로 달려서 차박 여행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어요. 지금 여행지의 행선지를 더듬으며 추억의 앨범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초원에서 버팔로도 목격하고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여행이라 감사했어요. 와, 이 9시간 반을 자동차로 달리는 이게 저도 한번 상상,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말 그 광활한 그 미국의 그 2차선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 막 매드맥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광활한 그런 데를 한번 이렇게 달려보고 싶은 오픈카를 타고 말이죠. 아, 부럽습니다. 해피걸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중 2악장 안단테를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터필즈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 조중 2악장 안단테를 알프레도 브랜델의 피아노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터필즈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9906님, 아이가 키우는 나비 애벌레가 통 속에 갇혀있는 게 답답해 보여서 아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블루베리 나무 밑에 뒀는데 이 작은 애벌레가 탈출했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눈물바람에 엄마 탓이라며 찾아내라는 미션을 줬어요.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나비 애벌레를 찾으며 듣고 있어요. 애벌레에게 제발 나와달라고 큰 소리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뚜껑을 왜 여셨을까? 엄마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는 키우고 싶지만 엄마는 키우기 싫거든요. 근데 나와달라고 어떻게 불러볼까요, 애벌레를? 애벌레야, 어디 있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통 속으로 좀 들어가죠. 아, 근데 사실 어머님께서는 못 찾으시길 바라실 텐데. 아무튼 빨리 나와서 들어가렴.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에 스완일다의 왈츠를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 수아닐다의 왈츠를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드미님께서 은퇴 후 멋지게 지내고 싶어서 현역일 때 퇴직 10년 전부터 사진과 클라리넷을 배우셨답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직장 다닐 때 어렵게 힘들게 배우던 것이 퇴직 후인 지금은 유용하게 즐기면서 지낸답니다. 클라리넷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해봤답니다.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배울 때 연주했던 곡이 나오면 이젠 들린답니다. 여러분들도 즐길거리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거 정말 저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장하는 얘기예요. 제가 PD님한테도 악기를 하나 배워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드렸거든요. 뭐 하모니카도 중간에 배우시다가 그만두시고 그 이거 뭐죠? 이거 우크렐레? 우크렐레도 배우시다가 잠깐 지금 멈추셨다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희 제 아버지도 한 10년 넘으신 것 같은데 색소폰을 배우셔가지고 지금 가끔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서 연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원정으로 이렇게 공연도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여요.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7번을 패트릭 갈로의 플룻, 에마뉘엘 크리빈이 지휘하는 포르츠하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7번, 패트릭 갈로아의 플롯, 에마뉴엘 크리비니 지휘하는 폴츠하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스콧 조플린의 Easy Winner, 이차크 펄먼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동명 씨, 김동진 곡의 내 마음, 소프라노 홍혜경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헨리크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를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바람이님, 정수기 교체해요. 기사님 오시기 전에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준비, 기사님께 음악까지 들려드리기. 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와, 오늘 이 기사님께서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저도 집으로 방문해 주시는 그런 기사분들 오시면은 진짜 다른 건 못해도 음료수는 꼭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그분들께는 참 되게 엄청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사님께서는 에어컨에 음악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아, 기사님 화이팅! 가브리엘 폴의 장 라신의 찬가, 존 러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아와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시죠.

가브리엘 폴의 장 라신의 창가, 존 러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아와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5847님께서 아이들이 방학하면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빨리 컸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부모들도 나이가 많이 먹는다는. 그래서 전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29살 직장인입니다. 아, 이제 직장인 29살 아드님과 함께 사시나 봐요. 저 29살 때는 이미 독립해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빠르면은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면 이미 이제 멀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키우시는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은 정말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다시 없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점점 부모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걸. 가장 가까울 그 시기를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오프스 넘버 47, 크로이처 중 3악장 프레스토,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자투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오퍼스 넘버 47 크로이처 중 3악장 프레스토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박시인님께서 권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한 달 살기 중인데 여긴 바다가 가까운 마을이에요. 음악 들으며 책 읽고 있어요. 이곳에서 분주한 일상도 다이어트하고 마음도 차분히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라디오가 저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네요. 고맙습니다. 아, 저도 고맙습니다. 아, 제주에 한 달 살기를 가셨군요. 이게 딱 제주에 가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멀리서 바다의 파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바다는 보이는.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려고 가셨나봐요. 이 CBS가 좋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듣기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이게 참 좋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이 주파수예요. 아무튼 제주에서 잘 정리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첫 번째 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그가 직접 지휘하는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첫 번째 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그가 직접 지휘하는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피아졸라는 정말 이 연주 자체가 정말 힘들다고 주변에 이제 제가 공연할 때 오케스트라들이 있잖아요. 아, 피아졸라는 좀 감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작곡을 했을까? 근데 그걸 또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지수맘님, 제가 걷기를 하기 전엔 다른 분들이 걷는 거 보면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운동화 착용하기 전이 어렵지만 이어폰 장착하고 무장하고 나서면 음악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음악이 참 많은 힘들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 저는 러닝을 좋아하는데 처음엔 걸었거든요. 아마 곧 또 기분 좋게 러닝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도 음악은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네, 변지민님. 더운데 방학이라 휴가라 가족들 돌봐야 하는 엄마들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저도 더우니까 주말이 더 무서워요. 남편 하고 있을 생각에, 응? 그래도 우선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에게와의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즐기려고요. 아, 남편하고 있을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주말이 더운데 무서운데 남편하고 있을 생각에 더 무섭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 그래도 앞으로 계속 같이 보내셔야 되는데, 남편분은 무슨 생각 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중 왈츠를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 조중 왈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홍홍님께서 저희 아이는 6학년인데 저희는 맞벌이에요. 평일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보온 도시락 싸놓고 출근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도시락 쌀 예정입니다. 홍홍님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군요. 보온도시락통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이 보온도시락통이 이 밥하고 국을 따뜻하게 해주죠. 먹을 때까지. 참, 이 보온도시락통이라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내가,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동안, 그럼 한 달 후에는 남편분이 싸시는 건가요? 교대로. 도시락 싸는 게 힘듭니다. 정말 부모님이라서 할 수 있는 또 사랑이 가득한 일이죠. 네.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세비야. 밀로시 카라다 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세비야,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서곡을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여라 9째 시간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자분들이 조금 화나셨죠? 오늘은 이제 남자분들에게 하는 메시지, 여자의 마음 사로잡기 편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기도합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행복한 부부를 늘 꿈꾸면서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많이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저부터 익숙하지 않지만은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내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왜 오늘 눈물을 흘렸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잘하는 줄 몰랐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설교학 쪽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지 살지 아니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살아낸 것만 설교하려고 보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했더니 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꾸지 않고는 사랑의 정원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이니까 어디든지 다 적용 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4장 6절 이하의 내용인데 눈빛이 중요하다. 사로잡는 원리, 존경하는 눈빛, 따스한 눈빛, 이해한다는 눈빛, 눈을 마주치고 눈으로 받아주는 것이지요. 공감의 언어, 눈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만 공감하는 여자에게 결국 남자는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목에 구슬 한 개미를 걸고 잡아버렸다. 관심 유발이지요. 상대 배려지요. 상대 존중이지요. 레바논의 향기도 풍겼습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입술로 사로잡았다. 1차적으로는 입맞춤의 달콤함이지만은 예쁜 언어를 사용했다. 네 번째 원리는 각종 열매로 사로잡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섬겨준 것. 이야, 감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래 술람미가 이렇게 교양 있는 여자였느냐, 사랑에 관해서 아는 여자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포도원의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배웠으면 그가 얼마나 배웠을까요? 얼마나 그가 격조 있는 가문에 살았을까요?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스스로도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두 말할 것 없이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은 솔로몬. 결국 여자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은 남자하기 나름이다. 진짜 존경받는 남자로 살고 싶거든. 사랑 스토리 남기는 남자로 살고 싶거든. 혼자 쓸쓸하게 독방 신세 되고 싶지 않거든. 오늘 가르침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비결.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비결도 들어 있습니다. 직원의 마음을 빼앗고 사랑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의 대표가 되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에게 인기가 짱인 찐 교사가 되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꽃으로 만들어주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직원이, 어떤 학생이 존경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눈빛을 맞추기 위해 아마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남자, 어떤 남자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여자의 마음이 쿵쾅거릴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지난날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 불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9절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에 내 신부야,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12절 말씀 보시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으로 오래전에 깨달았고 실제로 활용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은 목사가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아 불러준 대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더라고요. 권사님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장로님은 내 목회의 보배이십니다. 면류관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니까 진짜 면류관이 되고 보배가 되고 기둥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 도둑, 썩을 놈, 못된 놈. 그런데 삭개오, 순수, 착함이란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놈, 매국놈, 돈밖에 모르는, 이야 진짜 저질 인생,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결국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아내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꽃이 되도록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내도 인정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왜 술람미가 따뜻해졌을까요? 왜 술람미는 계속 예뻐졌을까요? 왜 입술의 고백이 늘 새로워졌을까요? 따스하게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왜 꿀방울이 떨어졌을까요? 꿀을 발라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사랑 넘치는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처럼 변화되더라고요. 나의 동역자 장로님, 동역자로 살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저 만나서 여보라고도 부르고 당신이라고도 부르지만 그전에는 강아지 부르듯, 몸종 부르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님 부인은 자기 남편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로님 자기 부인을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님으로만 남는 거예요. 권사로만 남는 거예요. 남편으로 불러주고 당신이라고 불러줘야 내게로 다가와 당신이 되고 꽃이 될 텐데, 여보라고 불러줘야 여보가 될 텐데, 원인은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들, 직원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선생님들 학생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따스하게 부르셨나요? 사랑으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썩을 놈, 공부 못하는 놈,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참 우리 반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불평 담아서 혹시 부르진 않았나요? 저희 동네가 어려운 동네였다. 광주에서 소외된 동네였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동네가 중심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 어려운 동네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개들의 천국,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진짜 길잃은 개들이 돌아다니고 가로등도 잘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는데 개 동네 향하여 이놈의 동네 썩을 놈 망할 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열방의 중심이 된다, 복받은 동네, 우산동이 행복한 동네 이렇게 불렀더니 정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진실, 믿음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리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고 해야 합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남자에게 인생을 맡깁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소리인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어. 당신 고생 안 시킬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할 때 마음이 통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대단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하고 함께 가자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는 안정된 정서를 회복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딴 주머니 찰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도 없었지요. 사장님들, 왜 당신 회사의 직원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하고 함께 가자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심하면 잘라버린다. 당신 아니어도 너 아니어도 직원은 많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이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통 교육자들을 향하여 3년 단위로 나가라. 물론 내 밑에만 있지 말고 독립하라는 좋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분위기가 1년 연말만 되면 불안함을 조성하니까 부교육자들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독립할 사람만 독립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 가자. 나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 내가 먼저 은퇴시켜줄게. 나와 함께 은퇴하자. 굳이 애써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어려우면 내 밥그릇 절반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 어떠겠습니까? 충성할 수 있겠잖아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혼하자. 나가라. 유치하게 이 집 내 집이다. 나가라. 심지어는 부모님과 한편 되어서 나가라. 사람인가요? 남자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내일을 설계하겠습니까?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고 있으면 지갑에 돈 다 빼가고 비상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신부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못하면 너를 버려버린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날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으로 배워야 할 원리입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은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감히 당신의 여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줘야 된다. 제가 늘 소리쳐서 가르칩니다. 또한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겠다 해야 합니다. 사장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도 학생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할게.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배워 실천해야 될 원리.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해도 이 원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당신 가정에, 당신 교회 사랑의 역사는 시작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남자가 돼야 돼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의 동산은 술람미를 말합니다. 또한 북풍, 남풍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술람미가 천사가 되었을까요? 그 심령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임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받고 자란 자녀 다르지 않던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껏 한국교회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지 남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모르게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믿음 있는 여자의 간절한 소원은 남편이 자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남편을 원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가 많지 않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범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열심히 돈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내라면 그곳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가장이 기도할 때 가정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일에 가치를 몰라요. 결국 여자가 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영적 독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밥 잘 사주는 목사가 좋은가? 물론 처음에 밥을 사니까 제가 목사님께 밥을 다 먹다니 이야 막 감동 먹어요. 그러나 지금은 밥 사주는 것으로 감동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감동이고 무엇이 은혜이냐? 영적 성장을 돕는 목사일 것입니다. 늘 남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어와서 가문이 살아나고 아들, 딸들이 회복되고 원래 내가 지난날에 환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목사님의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알아서 목회를 잘하면 장로님들이 독종이 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남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기도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남자의 기도 모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두 아들이 아버지는 왜 자꾸 남성 편향적인 얘기를 주로 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총리도 하고 교수님도 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총리를 하는 여자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자분도 결국은 보호받아야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완성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사랑을 원한다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원하는 그 남편 자격 요건 중에 아파트 있는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이런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가. 믿음이라는 기준이, 기도라는 기준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목사의 오른팔이 되어서 쓰임받는 남편이, 양육사도 하고 사역장도 하는 남편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쳤어요. 남자들아, 남성들이여, 밀리지 말자. 깊은 사랑, 사랑의 기술들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자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 새벽에 어떤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 남편이 워낙 탁월한 결정을 잘하니까 아내들이 그 일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어요. 사랑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잠시 멈추어 서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연구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이 기도가 너무 좋지만 기도원파가 되지 말자고 가르쳐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떤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목걸이 하나만 바뀌어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입술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창피합니다. 쑥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여자들은 진짜입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실망합니다. 오세고가 가족 여러분, 저도 또 한 번 다듬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연합은 둘이 연합해서 한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여자도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요리사, 아내는 정치인, 얼마든지 남편이 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여자가 밥하고 남자는 그냥 돈 벌고,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밥 잘한 사람이 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싸울 때 그때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왜 그래? 어머니한테 왜 소리 질러? 당신은 나빠? 이렇게 하는 순간 가정은 깨집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부인에게. 제 부인이니까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아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치지만은 속으로는 호호호호 웃는다고요. 시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주고받을 때 혹시 제 여동생이 아내를 향하여 언니는 왜 이따이야? 언니는 왜 이래? 이때 제가 아내 보고 뭐라고 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제 관리는 뭡니까? 제 동생을 내가 야, 너 왜 네 언니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까불지 마라. 니나 잘해라. 네 시댁이나 잘 섬겨라. 물론 어머니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어머니에게 만나서 다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우리 지연이 속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뭐 어머니가 그런 걸로 그러세요. 나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도요, 자식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서운하겠지만은 끝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붙들려 사는 거, 그거 행복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깊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남자분들이요. 여성을 이해하십시오. 여성을 이해해서 정말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위해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보다 아름다운 나의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 뿌리와 같은 장로님, 고백한 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꽃이 됩니다. 함께 가자.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 그런 사장. 잘라버린다. 협박하는 사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기업에 사는 동안 네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사장 된다면 아마 직원들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한정을 했지만은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첫 주말이네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기다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기다리고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또 기다리죠. 병원에서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든 빨라야 안심이 되고 결과가 눈에 보여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택배는 빨리 도착해야 하고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길은 한참을 걷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 만남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죠. 어떤 기도는 응답보다 기다림을 먼저 데려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멈춰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앨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의 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와서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에는 6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죠. 그 여자아이는 생후 19개월 무렵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이 지나간 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빛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가족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할 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웠죠. 그 아이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을 때마다 물건을 던지거나 화를 냈죠. 그런 그 아이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앤 설리번이 찾아왔습니다. 그 앤에게도 어려운 시간은 있었죠. 어린 시절 눈병을 앓아 시력을 크게 잃었고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는 아이의 손에 작은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바닥에 알파벳을 하나씩 적었죠. D, O, L, L. Dar, 인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앤의 손동작을 곧잘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 생각하고 흉내를 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는 또 쓰고 또 썼습니다.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컵을 만지게 한 뒤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빵을 건네며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우유를 마실 때도 손가락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헬렌은 곧잘 따라했지만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지쳤을 것입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이 두 사람에게 그저 놀이처럼 여겨지는 작은 손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말할 수도 눈을 맞추며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 앤이 헬렌의 집에 온 지 한두 달쯤 지난 4월 5일. 그날 두 사람은 집 밖의 물펌프 앞으로 갔습니다. 앤은 헬렌의 한 손을 물줄기 아래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작은 손 위로 흘렀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W-A-T-E-O Water. 차가운 물은 계속 흘렀죠. 손바닥 위의 글자도 거듭 이어졌습니다. W-A-T-E-R 그때였습니다. 헬렌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 위로 흐르는 이것과 다른 손에 쓰인 글자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헬렌은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펌프를 만졌습니다. 선생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만나는 것마다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 헬렌은 30개가량의 단어를 알게 됐죠. 그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앞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손바닥에 다시 글자를 쓰던 그런 시간처럼요.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다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런 시간 말이죠.

헬렌 켈러는 그 뒤에도 오랜 시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앤은 헬렌의 손에 쉼없이 글자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읽었고 한 사람은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1904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래프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던 손바닥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써준 사람. 열리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의 시간도 그 졸업장 안에 함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상대의 가능성을 대신 믿어주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을 조용히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앤은 헬렌 켈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오래 그녀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오래된 기다림은 차가운 물과 함께 하나의 말이 되었고 사방이 막혀있던 한 어린 소녀의 삶의 소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손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반복해서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어떤 말을 지금 남기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헬렌 켈러처럼 물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의 찬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삶의 한 페이지를 들고 좋은 찬양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Mm-hmm.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시편 제1권 제1편.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0: 제2편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0: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0: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의뢰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0: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0: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0: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0: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체크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Hello, Sebastian! 자, 저는 스포츠의학 박사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면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러닝 붐이 불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때요? SNS상에 자기가 운동하는 것 보여주면서 이런 전문 용어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했다 하면서 쫙 저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어때요? 좀 우아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0: 내뱉고.
1: 여러분, 이런 지금 세 종류의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나에게 자꾸 보여질 때, 뭔가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라고 올리면서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세바시 강연장에 그런 마음을 최근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꽤 많습니다. 예, 웰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운동을 했더니 한 번이라도 아팠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전부 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5km 마라톤을 친구 3명과 함께 한번 멋있게 뛴다고 옷까지 사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사서 한번 뛰고 지금 1년 7개월째 못 뛰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운동 뒤에 불편한 사실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까 손은 드셨지만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운동을 끝까지 할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시작 후 1개월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두 개의 이유가 저희 눈에 조금 더 들어와요. 첫 번째,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 다쳤어요. 한 번쯤은 다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등록을 하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필라테스나 요가 스튜디오를 끊었는데 한번 레슨 받고 3년째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이미 이 얘기는 저희 연구계에서는 오랫동안 살펴봤던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Non-responder.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래, 다 나가서 운동하니까 다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생산력을 내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 관객석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중년에 걸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5세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꼿꼿하게 걷고 이런 데 나와서도 뭔가 한번 쫙 50세. 85세인데 이런 동작을 할수 있다면 이거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질의 삶, 굿 퀄리티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걷고 또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살살살 뛰었는데 대부분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작하신다면 불편한 진실은 10명 중에 5명에서 7명은 다칩니다. 러닝 부상률 좀 한번 보십시오. 러너들 가운데 30에서 75%가 다치는데요.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1년 안에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중도 포기율 좀 보십시오. 저는 러닝을 뛰다가 다치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셨건 여러분들의 몸은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to do 운동?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저는 기성용 선수를 재활하기 위해서 1등 항공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뉴캐슬에서 기성용 선수를 재활했고요. 올림피안 윤성빈 선수의 이 멋진 활약을 뒤에서 도울 수 있었던 큰 영예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쪽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패드에 볼 수 있는데요. 95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심박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뛰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의 그 간격 안에 벌어진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가를 선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을 잘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하나의 앱을 켜서 여러분들의 심박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NBA, MLB 이와 같이 외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몸 상태가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박변이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82가 보이죠? 그 다음에 18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은 82, 어느 날은 18 또는 22, 30 정도로 잡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막 자기의 스마트워치를 보고 계신데 스마트워치 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박 변이도, 즉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와 다음 뛰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서 뛴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연봉이 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가진 선수들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독님이 준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면 구단주는 그 선수가 뛰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구단에 실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 선수는 훈련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가벼운 고정식 자전거를 타게 해서 이 몸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은 몸을 막 굴려왔잖아요. 이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다는 것. 즉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데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해놓고 살찌는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살을 빼주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이루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먹게끔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렐린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욕을 쫙 촉진시켜주게끔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 입맛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딱 나왔을 때 다음에 살짝 파란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있게. 이제 그만 먹어. 그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지 않고 정신승리해 가면서 너도 뛰니 나도 뛰자. 백이동 아주머니가 뛰니까 나도 뛰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운동하게 되면 그렐린과 렙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약간 다른 모양새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렐린과 렙틴은 여러분의 체중이 빠졌을 때 그렐린이 좀 올라가서 식욕을 도와주고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약간 렙틴이 올라가서 식욕을 저하해주는 정상적인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운동이 잘 맞았다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분비되고 그냥 일상 중에는 오후로 가면서 코티졸이 쫙 떨어지면서 저녁에 오셨을 때 꿀잠을 주무시게 여기 보면 멜라토닌이 쫙 분비돼서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뛰었거나 또 그 만보 걷기도 오늘은 조금 지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뱃살 찌면 안 되니까 하고 나가서 만보 걸은 거예요. 걷고 이런 식으로 잠 못 자면 만보 걸은 만큼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보 안 걷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덜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분비되면서 뭔가 교감신경을 계속 올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라테스 요가가 됐건 또는 덤벨 운동이 됐건 나가서 뛰는 운동이 됐건 사실 좋은 몸 상태에서 짧게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여자야. 나는 의지력이 강한 남자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내놓은 돈이 좀 아까워. 해서 오늘 2시에 PT 세션 잡혔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다. 3시간 주무셨다. 그 PT 세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살찌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러니 운동은 계속 하는데 운동이 끝났을 때 마치 이 여성처럼 지쳐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했는데 나 운동 끝냈어라는 그 성취감은 3분 54초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왜요? 냉장고를 여니까. 왜? 몸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정기 교수, 운동을 장려하는 분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몸에 신경을 쓰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심박변이도를 한 번만 체크하세요.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I love it! 이러한 수면이 아니었다. 뭔가 무겁다. 오늘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운동 너무 잘 돼요. 집에서 1분만 해도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동량을 조금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보세요. 저녁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뭔가 에너지가 오는 느낌이 없다.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운동 마니아가 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회복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해피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banks, Virginia, Washington, D.C.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또 성도 간에 아주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의 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는데 또 오늘 목사님은 정말 또 귀하신 목사님 중에 귀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으로도 섬기시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러 교회를 정말 섬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것이 그 교회의 그 웹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개념과 현실은 바로 은혜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지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저는 외자입니다. 정현 목사고요. 저는 고2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 뭐 집회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이제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빠한테 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거든요.
0: 아, 네.
2: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내색하지 않으시고 더 기도해봐. 제가 그때 뭐 어리니까
0: 네.
2: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다고 믿고 저는 그때 그냥 교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2: 막연한 어릴 때. 그래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이제 영문학을 했습니다. 연대영문과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놀다가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8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0: 네.
2: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뭐 감동하지 마세요. 우스운 성적에 왜 감동하십니까?
0: 네.
2: 제 아내를 만난 게 제가 대학 8학기 동안 한 유일한 잘한 일입니다. 아내를 결혼하고 리버티로 와가서 목회학 석사.
1: 사모님 CC예요?
2: 네. 같은 과 같은 학번입니다.
1: 아, 네. 그러셨군요.
0: 네. 네.
2: 만난 지가 50년.
0: 그러시군요. 그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축복입니다.
2: 네.
0: 네. 네.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요. 말씀을 목소리가 굉장히 낯익다라고 하실 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은혜와 영광교회 설교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새벽에도 또 목요일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참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다.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귀한 학교에서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0: 네.
1: 같은 시기에 린치버그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똑같은 그 시기에 거의 똑같은 시기에 블랙스버그 한인 침례교회 이 두 개를 섬기면서 또 교수님을 하셨는데
0: 네.
1: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시면 못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게 되셨습니까?
2: 제가 94년도에 리버티의 교수로 부름받고 왔을 때 이제 린치버그에는 리버티 학생들, 목회자들, 가족들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있었고요.
1: 네.
2: 대학생들도 좀 있었고
0: 네.
2: 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 전하다가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택에 있는 블랙스버그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그 다음 95년 해에 4월부터 블랙스보 교회를 주말에 내려가서 주일 설교하고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순장들 제가 말씀 교육시키고 그리고 수요일은 린치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같은 설교를 두 군데 해서 했죠.
0: 네.
2: 그러니까 그래도 설교는 한 편 준비하면 두 군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 생활은 뭐 또 재미있게 제가 교수 생활은 한 3년 4년 하게 되면은요.
0: 네.
2: 딱 쓰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0: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교단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2: 아직 학교를 이제 관두고 이 네. 센터빌 쪽에 와서 교회를 시작해서 한 거죠. 네.
0: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영문학을 학부에서 하셨지만 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헬라어 신약학, 신학 박사 과정도 하셨고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가르침에 있어서 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2: 그러길 바라죠. 네.
1: 센틀리에 있나요, 교회가?
2: 센터빌.
0: 센터빌.
2: H마트 있는 그 인터섹션 북쪽으로 있습니다.
0: 아, 네.
2: 그리고 교회를 제가 빌려 쓰고 있죠.
0: 네.
1: 네. 한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 네. 목사님 교회를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많이 안 찾아오십니다.
0: 네.
2: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만 보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0: 네.
2: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고 귀한 영혼이고 하니까.
0: 네. 목사님께서 참 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또 들으면 너무 말씀이 참 좋으셔가지고 매주 정말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센터빌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하신 겁니까?
2: 네.
0: 은혜와 영광교회. 그 말씀도 좀 해주시겠어요?
2: 아,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이쪽 노던버지니아에 여기저기 교회 많이 집회를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아, 나도 언제 좀 이 이민사회 속에서 목회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리고 아, 뭐 여기저기 몇 군데 그런 그 부름도 있었지만 아직은 내가 목회보다는 교수사역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여건이 돼서 이제 결국은 제가 유학생으로 왔는데 제가 계속 여기 이민화 사시는 분들 저는 이민화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재미 교포더라고요.
0: 네.
2: 지금 40년 좀 넘게 살았으니까
0: 네.
2: 근데 계속 유학생 멘탈리티로 많이 살았는데
0: 네. 네.
2: 우리 교민들 우리 동족 함께 이렇게 부닥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구현된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특히 또 센터빌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2: 네.
0: 네.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얼마 동안 지금 사역 교회가
2: 10년 좀
0: 넘었습니다. 10년 넘었군요. 네.
1: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이제 목회 이렇게 하시는데 교수 생활 하셨던 거하고 목회 생활 하시는 게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나요, 목사님?
2: 제가 많은 거를 배웁니다. 린치보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신학생 목회자들, 대학생들,
0: 네.
2: 어린 대학생들, 버지니아텍에 있는 블랙스보어는 다 유학생입니다.
1: 네.
2: 여기서 내려온 2세들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주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그룹에 두 교회가 다.
0: 네. 비슷하신 분들이
2: 그렇죠.
0: 계시니까요.
2: 다 뭐 네. 동질성이다. 뭐 유학생이거나.
1: 네. 네.
2: 그 뭐 비즈니스 하는 분도 없고 말하면 이민 생활하는 사람도 없던 그런 두
0: 네.
2: 교회인데 여기 왔더니 그냥 제가 그 두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0: 네.
2: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2: 제가 경험하지
0: 네.
2: 못했던 것들을
0: 네.
2: 보게 되고 훌륭하게 주님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참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본다면 참 미안하지만 좀 인생 참 힘들게 사신다 이런
0: 네.
2: 생각 드는 분들도
0: 네.
2: 많이 있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저런 수속을 하는 분들이 뭐 그게 사실
0: 네.
2: 우리 인생의 현장인데
0: 네.
2: 제가 좀 이렇게 온실 같은 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 눈이 많이 꺼지는 그러한 경험이고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재밌고 보람있고 즐겁다 생각합니다.
0: 네.
1: 교수님 하시면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가르치셨을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아버니까 어떠신가요, 목사님?
2: 저는 별 생각에 별 차이가 변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뵙기 달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 네.
2: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외쳤던 것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개척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목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0: 네.
2: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목회는 힘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0: 네.
2: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나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없고 그걸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 성도님들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길 가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애매한 내용을 목사님은 교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정리해서 그래서 쏙쏙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2: 쏙쏙히 들어가 주길 바라고요.
1: 네.
2: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것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제가 희석시키거나 왜곡하면 제가 범죄하는 거죠.
0: 네.
1: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2: 했겠죠.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0: 네.
2: 제가 알면서 의지적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1: 네.
2: 소위 말하는 전통 중에 훌륭한 전통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전통이 우리 교회 내에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2: 근데 그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제가 나누는 성경의 가르침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계속.
0: 네.
2: 배우고 더 가까이 주님 뜻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려고 하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면 거기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나.
1: 그렇죠. 네. 네, 그렇죠.
0: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죠. 네.
2: 이게 참 네. 제가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가 책을 제가 썼는데
0: 네.
2: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적인 설교라는 표현은 이게 소위 이중어법이라고 하나요? 해변가 하듯이
0: 네.
2: 아름다운 미인 하듯이 성경적인 설교, 설교는 무조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0: 네.
2: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냥 연설이죠. 그때 연설, 연설할 때 연설, 그 연설이 설교가 아니니까
0: 네.
2: 그런 면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적이어야만 된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맞아요. 헤드 라빈스도 그런 이야기를 수업 중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지 너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런
1: 말씀이에요.
0: 네. 네.
1: 맞는 말씀입니다.
2: 저 헤드 라빈슨 교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니까.
0: 아, 수제자이시군요.
2: 아니,
1: 제자분의
0: 제자의
2: 제자. 네. 그분은 달라서 떠나서 고든 카드에 가셔서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강해 설교랑 비슷한 게 또 하시는 건가요?
2: 강해 설교 중에는 이제 제가 저는 주로 이제 본문 중심으로 본문.
0: 네. 네.
2: 본문 설교, 특수한 서문이라고 하는 하고 강해 설교 중에도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차피칼 서먼도 가능하다고 봐요.
0: 네.
2: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푼다 그런 의미니까
0: 네.
2: 어떤 형태를 띄워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기저가
0: 말씀,
2: 성경 말씀이냐
0: 하는 거죠. 네. 그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다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그 말씀을 좀 전달하시는 게 좀 다르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랑 저희는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받는 경우가 있죠.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2: 막중한 책임이었지. 네. 저는 달라신 학교에서 20시간 준비하라고 배웠어요. 주일 설교. 네. 새벽 설교는. 그 새벽 설교는 짧게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1: 네. 우리 헤드라비스한테 네. 그 한 시간 설교는, 아니, 1분 설교는 한 시간 준비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20분짜리는 20시간, 25분짜리는 25시간 이상을 네.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네. 배웠어요.
2: 하다 보면 이제 저도 20시간씩 준비했는데, 이제 이력이 쌓이니까 저는 지금 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 아, 그래도 참.
2: 그리고 저는 감사한 거는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0: 네.
2: 제가 이거 제가 좀 자랑해도 괜찮은가요?
1: 여기서? 네, 하십시오.
2: 제가 이제 뭐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갖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놓고 명언인 것은 제가 목회와 신학의 목회자들 위한 글을 쓰다가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주일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목회 마치고 다
0: 네.
2: 잠자리에 누워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0: 아, 네.
2: 그게 지금 생각해도 명언인 것 같아요.
0: 목사님 말씀이신 거죠?
2: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정말 재밌습니다.
0: 네. 네. 아, 얼마나
2: 그리고 얼마나 네. 들어주니 감사하잖아요. 또 네. 아멘도 해주고 뭐.
0: 네.
2: 뭐 뒤에 가서 또 욕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괜찮아요. 저는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행복한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군요.
1: 네. 저는 그 한참 공부할 때 그 바울 이야기했던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몇 장으로 자기를 본받으러 네. 갈까. 그런데 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너무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아, 이럴 때 나를 본받으러 안 갔구나.
0: 네.
1: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됐을 때 그때는 자신감 있게 야 정말 예수 사랑해봐라 하듯이 나를 본받으러 그 이야기 나오겠더라. 근데 목사님 뵈니까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그래서 행복한 그 교회 목사님을 오늘 저희가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AM 1320을 통해서 또 kradio.us를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요. 목회를 그 방향성과 철학에 있어서 아마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2: 우리 지금 김 목사님 사도 바울 말씀하셨지만은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한 영혼에게 막혀져 맞춰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면,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따라가고 싶다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포커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0: 네.
2: 제가 견지하고 싶은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교회가 넘버링 하기 시작했어요.
0: 네.
2: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1: 맞아요.
2: 장로님들이 그거를 다구쳐요.
0: 네.
2: 근데 우리 교회는 다구치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수가 적은지 모르겠으나
0: 네.
2: 괜찮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영혼 얼만큼 이 사도바울의 심경으로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실 거라고 믿으니까
0: 네. 네,
2: 각 사람에게 이 정말 슬픈 얘기지만 성도를 상품화시키는 경향이 현대교회에 없다고 못합니다. 아니
0: 네.
2: 꽤 많이
0: 네.
2: 있다고 봅니다.
0: 네.
2: 그래서 목사님들도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떠밀려서인지 모르지만은 초나라는 교회 성장학 글쎄,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리뉴얼이 필요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성장,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겠으나, 그게 꼭 교회 성장과 동일시되진 않고, 그런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비성경적인 방법론도 개의치 않고 선택하며 그것을 그 안에 끌고 들어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각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제 목회 철학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그분 집사님 세우시면 잘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세웁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공감을 하면 집사님 함 집사 안 해도 그만인 걸 무조건 집사 직분에 그렇게 연행할 것도 없고 이 속이 바뀌어야지. 복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 노력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인격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전략.
1: 맞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마음 바꾸기거든요. 사람 만드는 마음 바꾸기, 생각 바꾸기. 그 다음에 삶의 습관을 바꾸내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데, 목사님 정말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람 바뀌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2: 그래도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아직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사실.
0: 그런 것 같아요.
2: 전혀 기대치 못한 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1: 예수님의 어떤 제자 훈련이나 봐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0: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걸 보시면 정말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기쁨일 것 같아요.
2: 그럼 목회자에게는 침례식 할 때 제일 기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0: 변화되는 영혼.
2: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의 물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죠.
2: 뭐 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들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저는 뭐 구직을 비유한다면 이게 훨씬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냥 10년 더 살지만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 암 전문 의사가 이렇게 암 환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의사분이 물어보았대요. 그럼 10년 더 사시면
0: 뭘 하시겠냐고.
2: 답하는 분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겠고, 있다고 또 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더 주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니까.
1: 야, 맞네요. 10년 더 살면 당신은 뭘 하겠느냐. 야, 정말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간절했는데 그 생각은 잘 안 하고 사는데 전곡을 찔러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이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핵심 가치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2: 저희 7개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교회 가치입니다. 우리 네. 개인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 죄 씻어주시고 인생에서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생 난관을 헤쳐가게 하시고 다 감사하지만 그 모든 주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론 그 위에 정말한 영광론이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0: 영광이에요.
1: 네.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더 앞으로 못 가겠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맞아요. 정말 구원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기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다를 서버리거든요.
0: 네.
1: 아, 목사님, 한번 더 보셔야 되겠다. 네, 또 말씀해 주세요.
2: 두 번째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신장이라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요, 내 속에서 고동쳐야 될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기독교, 불교, 무신교 그렇죠. 이런 것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1: 맞습니다.
2: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 이렇게 줄여서 예생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또 이단도 또 멀릴까 봐 제가.
0: 네.
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우리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과 나하고 실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다 끝난 내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그분과의 나와의 이 뭐 사랑이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거 종교 아닙니다. 절대 종교 아닙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로 개종하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표현을 쓴 분이 별 생각 없었겠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기독교로 개종. 그분 종교 A에서 종교 B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사님 우리 자매님이 개종자예요.
1: 세상 사람들 이해해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2: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개종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 대단한 분들인데 이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할래야 미워하는 거 쉽지 않아집니다. 옛날에 미워하는 게 너무 쉬웠고 사랑하는 게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제 사랑하는 게 더 쉬워야죠. 미워하는 게 거북스럽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신비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게 현실이죠. 이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가 돼야 되는.
0: 목사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곱 가지세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교회의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다. 또 기도가 주님께 드릴 우리 교회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정말
1: 너무 좋은데 하나씩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0: 조금 설명해 여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가능한 한 제가 추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했으니까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신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인회 되는 겁니다. 한인회 선거할 때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이거 한인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 와서는 그냥 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내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모인 자리는 정말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고 제가 이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착해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속에 교만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찬 사람인데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저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신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공감,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도를 누리며 나누는

0: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그게 없으면 교회는 그냥 기관으로, 오가니제이션으로 바뀌게 되고, 목사는 CEO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교회의 기업화를 경계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1: 그러니까 어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회의하다 보면, 항상 딱 내미는 게 있어요. 교리와 장정. 그걸로 탁 넣고, 여기에서 그렇잖아, 여기서 이랬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청년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들여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갖고 계속 교리와 장정이 이랬잖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걸 강조하시나요, 목사님?
0: 그 뭐 교리 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확인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그런 얘기를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이것의 근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1: 그렇죠.
0: 됩니다.
2: 네.
0: 저는 우리 상식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성경 말씀은 상식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상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사실은 근거가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그러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시간 설교 준비하라 저는 그래서 지금 15시간 준비한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책상에 앉아있으면 20시간 나와요. 회의를 왜 아침부터 합니까? 왜 신방을 아침부터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운동을 아침부터 해, 목사님? 조기 축구회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제가 봐드릴 수 있어요.
2: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0: 네, 새벽 기도하고 조기 축구한 다음에, 그러면 그날 월요일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셔야죠. 말씀을 연구해야죠. 20시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30분 설교하잖아요. 다섯 명이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30 곱하기 5 하면 150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20명이 내 설교를 들으면은 10시간 내가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킹스 메시지를 전하려면 20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말씀 전하는 분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뭐 설교가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1: 맞습니다.
0: 다섯 번째는 제가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드릴 우리 교회 헌신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지금 설교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기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쉽지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복음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이 뒤에서 밀어줘야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또 갈 수 있다고 보기
1: 때문에.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마음이 찔리는데 신학하기 전에 청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3시간 이상씩 하고 또 저녁에도 낮에 하는데 정말 찔리게 목사가 돼서 그 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2: 너무 사연이
0: 평생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목사님 말씀이 또 가슴을 찔러오네요.
2: 목사님들이 너무 사역의 중심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시고 너무 많으시잖아요. 하셔야 될
0: 그럼,
2: 일들이
0: 일이 많죠. 알죠.
2: 당장 급한 걸 막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을 기도를 하기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0: 우선순위 문제라고
2: 우선순위가
0: 마틴 루터가 2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2: 바쁠수록 또 기도하지.
0: 네, 마틴 루터는
2: 웨슬리도
0: 오늘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마틴 루터인 거죠. 거기에 마틴 루터하고 저 정현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1: 그래서 저는 여섯 번째 가치가 좀 인트로듀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청사입니다. 이 함께는 어떤 함께입니까?
0: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1: 저는 가기 전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못 갔어요.
0: 저는 지금도 영주권자인데.
2: 아,
0: 대한민국에 뭔 일 남은 내가 달려나가려고.
1: 오, 아, 50년 네. 가까이 공부했어요.
0: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때 알아도 아,
1: 군대 안 가던데.
2: 네, 40세가 넘으시면.
0: 그래서 네. 저는 군대 27개월 공무했습니다.
2: 아,
0: 회사 당대가 철통같이 지키고 했는데
2: 네.
0: 군대 가서 저희 말씀드리면 소대가 같이 뛰잖아요. 구부하는데 네. 한 명이 나고 하면 그 소대 그냥 빵점이에요.
2: 그렇죠.
0: 그렇잖아요. 네.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팔뚝 하나 놓고 아, 달려갈 수 있겠어요.
2: 그렇죠. 네.
0: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 교회 없이도 우리가 왜 예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 순종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서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1: 네.
0: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판단합니다.
2: 네.
0: 나 주님 사랑해 그러는데 성도하고 싸우면 그만큼 주님 덜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여기 서로 부닥치고 갈고 닦고 마찰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같이 함께 네.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교회가 주어진 목적 중에 그것이 하나라고 중요한 것이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더 목사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여쭤본 건데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의 함께 성장도 있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배우셨던 학문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있는 교회들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나눠주시면 어떨까
0: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우리 교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열심히 갑니다.
1: 청취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건데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고도 가신답니다.
2: 그러니까 네.
1: 좋은 어떤 교회 부흥회나 또 교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되고 배우고 싶고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0: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전도에 관한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요. 매일매일 외쳐야 될 선포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이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들 써요.
2: 네.
0: 목사님들 그렇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근데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유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2: 네.
0: 유대교로 이렇게 전환한 이방인들을 칭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인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 또는 성자. 성자의 복수형이 성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가능하신 분은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농담이지만
2: 네. 네.
0: 그러나 형제고 형제를 저는 제가 왜 목회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2: 네.
0: 평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복음 나누는 그런 평생의 동반자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목회 현장으로 뛰어왔어요.
2: 네.
0: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속에 전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에 동화되고 아 그분들도 인생의 참 의미를 목적을 깨닫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도를 전한다는 표현으로 대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좀 저는 그냥 심플히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이왕 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재밌게 서로 웃어가며 하다 보면 약간 마찰이 없잖아 있죠. 없으면 또 이상. 그러나 또 그것도 멋지게 이겨내므로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2: 네. 아 맞습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를 가면은 정말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더군다나 또 목사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0: 아니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2: 네. 목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 만나시고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또 이분은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뭐 구체적인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들 내용에 결국은 그 내용을 반영하는 얘기인데 제가 블랙스포그 버지니아 택에 가서 이제 학기말이 되면 학위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2: 네.
0: 그 이제 인사말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이 블랙스포그에 처음에 공부하러 올 때는 박사학위 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2: 네.
0: 지금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감동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지금 이제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며 또 개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지금도 연락이 오고 이게 목회자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례 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가체가 감사해서.
2: 네.
0: 그리고 또 린치버그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 성가대 멤버 거의 다가 다 목사, 사모,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 나눠주는 분들
2: 네.
0: 목사, 저 친교할 때 커피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분들 목사, 사모.
2: 네.
0: 아, 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애들 있고 대학생들 있고. 아마 미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었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생동감 있고 거기 뭐 우리 목사님 총신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침례신학교인데
2: 네.
0: 침례교 출신도 많고 뭐 고신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다 모였지만 다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산화가 돼서 서로 어울리고 뭐 유학생이니까 안 어울릴 수가 없죠.
2: 네.
0: 고달픈 인생 서로 어울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믿음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지금도 늘 그렇게 연락들 하고 살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들이 오셔서 안식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교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니까 그 외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1: 문제 생기면 학점이 F로 갑니까?
0: 제가 이렇게 야비한 사람 아니지만 알아서도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교수님, 선교사님들이 여기 정말 천국 같습니다. 그분들이
2: 네.
0: 이렇게 평강을 얻고 격려를 받고 재밌고 그런 이게 그렇지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그래서 아마 자꾸 제가 이 이민 지역에 와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2: 네. 그래서 은혜와 영광교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셔서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래도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갈 길이 멀어요.
2: 갈 길이. 네.
0: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뭐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여기.
2: 네.
0: 그분들도 하나님이 제가 워낙 약하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한 4년 3개월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왔거든요.
2: 네.
0: 거기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섬겨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다 온실 같은 목회만 해왔어요. 하나님이 좀 어려운 거 맡기면 제가 그냥 꼬꾸라질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지금 은혜한 것께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가 통하니까 말이
2: 네.
0: 통하니까 우리가 뭘 지향하는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네.
1: 맞아요. 실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면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은 거 그 차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이 참 행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뭐 은혜가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목사님 또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은혜가 된 말씀이 많으실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말씀 하나 나눠주십시오. 목사님.
0: 뭐 성경 구구절절이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는 다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역시 또 기가 막힙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 반응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알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잘못 어떻게 잘못된 각도에서 이해하면 이게 안 나오지만 은혜를 바로 이해하면 바울 말씀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은혜는 공짜인가요? 그렇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걸 혼동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은혜를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실상 그 은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 못하시는 거예요.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공짜로 주시지만 그 은혜야말로 가장 값비싼 은혜인 것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이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뒷짐 짓고 사시지 마세요.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뒷짐 짓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노라면 내가 그렇게는 못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또 제가 알기로는 소위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누구셨던가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개념이 은혜라 하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머물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발점이라 하는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은혜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 오늘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요, 정말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주일 오후 2시 반 또 새벽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은혜와 영광교회 센터빌에 있는 교회로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목사님.
2: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프랭크가 걱정이 없다. 항상 웃고 왜 그랬을까? 라는 거 물어봤는데 전 어떤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쁜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항상 기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믿게 된 친구도 있고 지금은 좀 삶에도 완벽하게 살게 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 친구들이 보통 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제가 부르심인 것 같다라고 알게 됐어요.

0: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호프 보이스 미니스트리 찬양 사역자입니다. 프랭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프랭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아빠입니다. 아.
0: 진짜 아빠예요?
1: 네.
0: 오, 대학생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0: 어, 정말요?
1: 네.
0: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 네, 저희 아들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네,
0: 아,
1: 세 살, 한 살 반이요.
0: 이야, 너무 축복이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들 하나, 딸 하나.
1: 네.
0: 그렇게 낳고 싶어도 잘 못 낳는데.
1: 이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0: 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방금 찬양하셨잖아요.
1: 네.
0: 아,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세요?
1: 아, 이 찬양은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는 처음에 들었던 거 찬양인 것 같습니다.
0: 오.
1: 네, 그때부터 계속 들립니다.
0: 네.
1: 네.
0: 아, 뭐라 그럴까? 저희가 이제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몰입하고 감정이 좋을 때 연기가 잘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할 때 찬양 부를 때도 그게 막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프랭크 그런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0: 네.
1: 네.
0: 그 모습이 보여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인 예배 찬양 인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1: 네.
0: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아, 저는 한국에 온 지 조금 오래됐습니다.
0: 예, 얼마나 됐어요?
1: 2011년.
0: 2011년.
1: 예.
0: 네.
1: 그때는 한국에 왔었어요.
0: 근데 주변에 이렇게 약간 되게 터프한 남자분들한테 한국말 배운 것 같아요. 되게 터프하세요.
1: 아니, 저는 어학당 다니면서 대학도 나왔고, 예. 에이, 그래서 한국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오, 아직도 야, 정말 못하지만. 궁금한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아, 한국에 오기 전에?
0: 네.
1: 저는 원래 한국말로 하면은 못된 신앙이에요.
0: 그래요?
1: 네, 저 목사 아들이요.
0: 아, 진짜?
1: 그렇게 안 보이지만.
0: 프랭크, 와, 너무 반가워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이야,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아, 고향인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은 어떤 곳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아,
0: 나오신 김에.
1: 아, 일단 콩고 두 개 있거든요.
0: 네.
1: 콩고 공화국이 있어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제가 그 나라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두 번째 큰 나라입니다. 네, 지금은 인구가 more than 100 million?
0: 이야.
1: 예, 그 정도가 됐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믿고 교회에도 가고, 야. 한국처럼 거의 뭐 문화가 비슷합니다. 네.
0: 콩고에서의 신앙생활이 궁금한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어땠어요?
1: 아, 뭐 우리 아빠가
0: 네.
1: 착하고 멋있습니다. 좋은 아빠고
0: 네.
1: 우리 아마 엄마는 들어가셨지만은 근데 성격이 너무 세다.
0: 아,
1: 아 너무 스트릭트하게
0: 예.
1: 우리를 키웠습니다.
0: 아.
1: 목사라서
0: 성도님들한테도
1: 성도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
0: 어.
1: 특히 자기 자녀들 먼저.
0: 네, 네.
1: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0: 힘들었다.
1: No excuse. 진짜 아빠의 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0: 보통 목회자의 자녀들처럼
1: 그렇죠.
0: 프랭크도 비슷했군요.
1: 네. 아빠. 아빠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뭐 아, 쟤는 뭐 목사들이라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으면은
0: 네.
1: 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0: 맞아요.
1: 네, 그런 거 좀 있긴 있었죠.
0: 다들 목회하시는 분 자녀분들이 갖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 신앙을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시키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버님께서 프랭크한테.
1: 특히 그거는 많이 시켜주셨어요.
0: 어떤 식으로요?
1: 아, 뭐 일단은 하루에 말씀 외워야 되는데. 어. 네, 항상.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네. 그 밤에 그 가족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Every day.
0: 예.
1: 그래서 그때가 네. 네가 오늘 뭘 외웠는지 말해야 얘기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뼈리에 뭐지? And the wall.
0: 뼈.
1: 아, 뼈에서 네. 뭔가 말씀 딱 붙여 있었어요.
0: 어, 외워야 되니까.
1: 아, 외워야 되니까.
0: 네.
1: No excuse. No excuse. 다 봐야 돼요.
0: 아, 네. 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프랭크는 지금 아들 딸한테
1: 네.
0: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아들 지금 3살인데 네.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지금.
0: 네.
1: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할 때는 네. 같이 무대에서 올라가서 자기 기타로 주고 같이 찬양을 해요.
0: 너무 예쁘다.
1: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0: 이야, 네. 그러면 아버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암송 시킬 거예요?
1: 제가 100% yes.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그때는 처음에는 어렵긴 그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살아보니까 네. 아 그거는 의미가 있었다. 네. 아, 알게 됐습니다.
0: 아빠가 되니까 더욱더 그렇지 않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긴 한데요. 네,
0: 근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프랭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족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이렇게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1: 네.
0: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암송은 오랫동안 기억나지 않아도 그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너무 따뜻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프랭크한테 그런 신앙에 대한 거를 끝까지 이렇게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1: 아 그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사춘기 될 때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야 됐잖아요. 네. 뭐 술 먹고 뭐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네. 그런 거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술 자리에 갔었는데
0: 암송해야 돼요?
1: 어 뭐 친구들이 다 뭐 술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콜라 사가지고 얘네들 어 아니 그래도 목사들 조금이라도 마셔라 줬는데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소리가 나온 그러면은 이 술이 기도를 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제가 이게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 자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예. 잘못 딴다. 오. 제, 너무 불편했어요.
0: 네, 네.
1: 즉, 불편했고, 그래서, 그때가, 이게 저의 삶이 아닌 것 같다.
0: 야.
1: 라고 알게 됐어요.
0: 네. 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1: 저는, 네. 19살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같이 그 알게 됐어요.
0: 야, 그때 그렇게 사춘기 예. 때인데 보통.
1: 네, 예. 그때는 왜냐면은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른 데 갔었어요. 대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잠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0: 예.
1: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관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아빠 설교할 때 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깊이 진짜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거 알게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이제 놔두고 나의 하나님이 찾아야겠다. 네. 따라가야겠다. 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아, 겸손하세요. 앞으로도 뭐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해야죠.
1: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항상 뭐 기도하고 같이 즐겁게 가야죠.
1: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멘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마음이 듬뿍 담긴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야, 제가 아까 전에 3살 아들이랑 같이 네. 찬양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타
1: 네.
0: 이렇게 하고.
1: 네, 네, 네, 네.
0: 그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막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아, 왜요?
0: 아, 예.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프랭크의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 축복이죠.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네. 주는 나의 힘이 항상 되어주시는데요.
1: 아, 네.
0: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1: 아, 저는 생각도 못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0: 아무 계획?
1: 네, 없었습니다.
0: 어렸을 때도 뭐, 난 한국에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1: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0: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1: 또 어떤 프로그램이 KBS 프로그램 잠속해 가지고 제가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때는.
0: 우연히.
1: 네.
0: 예.
1: 그래서, 아, 이런 나라가 있었다. 그렇게 알게 됐어요.
0: 어떤 이유로 방송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1: 아, 방송국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기 자랑.
0: 네. 진짜?
1: 예, 네, 장기 자랑 그렇게 뭐 아프리카에 간다, 네. 한국에 간다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콩고 가서 우리 대학교에서 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까지 네. 방문을 했는데,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네, 은혜로 그렇게 원래는 3개월 있다가 다시 콩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1: 그때는 자꾸 장학은 완전히 방학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방학하다가 예. 어떤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0: 한국에서요?
1: 네.
0: 네.
1: 근데 이분이 저희를 보고 저희 친구랑 보고 아 크리스찬이라 네. 오, 난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예. 장학금 주셨습니다.
0: 오.
1: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있게 됐어요.
0: 예.
1: 대학에도 보내주시고 예. 뭐 어학당도 보내주셨고
0: 예.
1: 완전 은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0: 와 너무 신기할 네.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선교사님이 또 장학금도 주시고
1: 네네네네네.
0: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1: 인종차별.
0: 네.
1: 인종차별은 한국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
0: 예.
1: 어차피 뭐 피부 색깔나 뭐 사람이 다르게 생겼지만은 뭐 어떤 사람 볼 때는 아 흑인이다 뭐 백인이다 뭐 한 아시아 사람이다
0: 네.
1: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흑인 싫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사람 나를 뭐 나를 좋아하지 않다. 오케이. 패스.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천사처럼
0: 예.
1: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0: 예.
1: 오, 프랭크가 너무 좋아. 진짜 이 사람 나를 진짜 좋아해요.
0: 저도 잠깐 봤는데 눈만 봐도 좋은데요, 저는?
1: 네, 그래서 인정 뭐 그런 거 좀 있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깊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합니다.
0: 상처받거나.
1: No.
0: No.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1: No.
0: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1: 아무리 상처를 받으면은 이 사람이 뭐 자기 마인드인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넘어가야죠.
0: 아, 맞아요.
1: 네.
0: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1: 네.
0: 이렇게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갔을 때 동양 아이들이 많이 없었을 때.
1: 네.
0: 특히 차별하고 그랬었어요.
1: 네,
0: 지금은 뭐 동양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1: 맞습니다.
0: 제가 어렸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에 머리가 검었고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1: 아이고.
0: 네, 그때 뭐 다 쿨하게 해야죠.
1: 우리도 뭐 그런 거 좀 있긴 있고 네. 뭐, 아 어떤 뭐 택시 타고 싶으면 나는 흑인은 안 돼. 흑인 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래서 아 그래요 아버님. 아 그거 그냥 문 닫고 그냥 잘 가세요.
0: 그러니까.
1: 어쩔 수 없습니다.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자기 마음인데.
0: 아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1: 오케이.
0: 게 맞아요.
1: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삐지거나 막 한국 사람 너무 싫어하다. 뭐 싫어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한국 사람이지.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야죠.
0: 진짜 너무 좋은 마인드예요. 진짜 좋은 마인드예요.
1: 땡큐요.
0: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을 또 한국에서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아 우리 마누라.
0: 저도 저도 마누라라 그러는데 맨날 혼나요. 마누라라 그러지 말고.
1: 아 그래요. 여보가 불러야 되는 거. 아 우리가 뭐 여보 많이 하고 뭐. 에이, 한국에서 많았습니다. 이화 여대생이고.
0: 오.
1: 에이, 저는 또 거기 어떤 바이블 스타디 있었어요. 네. 성형 공부.
0: 네.
1: 에이, 저 성형 공부하러 갔었어요. 연애하러 가는 거 아니고. 성형 공부 진짜
0: 아니,
1: 성형
0: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연애하러 가도 뭔지 모르세요?
1: 성형 공부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성형 공부하러 진짜 갔었는지 아니면은 그 여자가 만나러 갔었는지 그 저는 성형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우리 와이프가 있었어요.
0: 아 근데 네. 장소가 이화여대였어요?
1: 네, 이화여대였어요.
0: 근데 좀 의심할 만하다. 이화여대면
1: 그쵸.
0: 네.
1: 조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눈을 잘 써야 돼. 예. 그때가.
0: 그러면은, 아내는 어느 나라 출신?
1: 부룬디요.
0: 이야.
1: 부룬디는 콩고 옆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0: 나라?
1: 네. 작은 나라인데,
0: 예.
1: 혹시 단자니 아시죠?
0: 단자니 알죠.
1: 단자니하고 루안다.
0: 네, 루안다.
1: 그 다음에 부룬디도 거기 있거든요.
0: 예.
1: 네, 거기서.
0: 한국에서는 두 나라는 익숙한데,
1: 네.
0: 지금 알려주신 나라는 조금 생소한 나라이긴 해요.
1: 아, 부룬디라고.
0: 부룬디.
1: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0: 예.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첫눈에 반했어요?
1: 네.
0: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이야. 아내분도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1: 아니었습니다. 아내분이 원래는 네. 콩고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싶었어요.
0: 왜요? 거기도 뭐 따져요 그런 거?
1: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0: 오.
1: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서 결혼 나이가 안 된다 반대가 그런 거 좀 있긴 있습니다. 네.
0: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었는데.
1: 네 맞아요. 근데 부룬디가 너무 심해요.
0: 부룬디 심해요. 네. 아, 부룬디는 부룬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1: 부룬디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0: 예.
1: 특히 콩고 남자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왜냐면은 콩고가 뭐 자원이 있고 예. 돈도 많고, 근데 콩고 남자들이 보통 와이프가 3명, 4명 정도 있거든요.
0: 예.
1: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아, 콩고 남자랑 결혼하면은 아마 와이프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힘들겠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걸로 낫다라고 생각하면. 네.
0: 잘못 이제 알고.
1: 네네네. 맞아요.
0: 그러면은 아내분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1: 처음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0: 그 느낌이 뭘까? 하나님의
1: 뭐 그때는
0: 사람.
1: 성형 공부를 하다가
0: 네.
1: 뭐 자기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기도를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저는 가슴에 네.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0: 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거,
1: 네.
0: 기도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거. 그것 또한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등 뒤에서 기도해주는 아내, 등 뒤에서 기도해주는 남편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이야.
1: 네.
0: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혼시켰을 때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셨겠어요?
1: 그때가 완전 기절이었습니다.
0: 왜요?
1: 생각도 없이 그냥 네.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0: 예.
1: 저는 그때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결혼 어떡할까 너무 비싸다 아프리카도 예. 가서 뭐 결혼을 또 해야 되고 돈이도 없으면서
0: 야.
1: 근데 이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0: 네.
1: 일단은 하나님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아멘
1: 그 다음에 회사로 들어가게 됐고 회사가 한 달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프랭크 너 여자친구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 나 여자친구 있다. 언제 결혼할 건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거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냥 아 이 사람이 그냥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다 제가 뭐 돈이 있으면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 진짜 샤니스, 우리 마누라 샤니스라고?
0: 네.
1: 샤니스 너무 사랑이 많다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다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다 해줄게. 갑자기 그 자리에.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진짜였습니다.
0: 예.
1: 결국은 그 사람이 딱 결혼식 딱 해주셨습니다.
0: 우와.
1: 네, 이 반지만 제가 샀어요.
0: 이야.
1: 나머지는 네. 다 그래서 그분이 네. 사주셨습니다.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1: 저도 상상해도 예. 이게 하나님이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0: 와, 네. 이게 결혼이 불가능했는데 그 어려운 걸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요.
1: 맞습니다.
0: 이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1: 네네.
0: 그런데 한국을 잠시 떠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대체 누가 우리
1: 싸우다가 가는 거이고 아니 그런
0: 그 아니죠? 아유 깜놀. 네.
1: 그건 아니었고
0: 네.
1: 저는

0: 시간이 또 안 가고 정신도 안 내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안 하는 거는 나은 것 같다. 왜냐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제가 뭐 기도를 하다가 쉬고 싶은 마음 뭐 쉬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 속에서 그냥 아프리카로 가라 라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1: 야,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
0: 예. 네. 예. 묵상을 하다가 예.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가라. 내가 마음에 주는 나라가 거기서 가라고. 예. 아, 근데 뭐 이 우간다가 내 우간다네. 왜 마음속에 나온 거지? 우간다도 모르는데 콩고 네. 사람인데 내가 네. 왜 우간다를 가야 되는 거? 우간다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가고 나서 나중에 그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1: 어떤 이유였어요?
0: 제가 한국에서 못했던 사역을 네.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길을 많이 열려주셨습니다. 아... 결국은 우간다 가서 한국 교회도 가서 또 예배들을 들었고 네, 네. 거기도 뭐 아, 우간다 교회도 다녔고 네. 또 사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부룬디도 넘어가서 네. 또 부룬디도 많이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너무 행복했었어요. 오...
1: 네. 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이 은혜 아니면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봤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는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혹은 뭐 권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근데 만일 우리들에게 어떤 힘듦, 때로는 이제 고난,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 비교할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기쁨은 우리들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이겨선 그 어떤 것, 그것이 기쁨이다. 기쁨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팍팍한 세상을 기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룰, 법칙이 있다는 거야.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 제일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참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클리셰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힘든 거겠죠. 자, 기쁨과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아뢸 일이 있는데 기도 제목 있죠. 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건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유치한 것일 수도 있고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내가 뭔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필요해. 하나님, 커피가 없어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빵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커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구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구해볼 수 없겠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불평을 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때때로는 금하신 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그 금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어. 금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가.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막 이렇게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맬 때 제가 팔체질 검사를 했어요. 팔체질 검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저주받은 체질이에요. 이게 팔체질을 아는 사람들은 끄덕끄덕 할 것 같은데 내가 금음체질이거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많이 아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걸 듣고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만 내가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금하여 주신 게 나에게 참 복이구나.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뭐 이제 중독 같은 거 많이 있잖아. 마약, 뭐 도박. 이건 우리들의 욕망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복이다. 기쁘게 사는 습관 만들기. 아,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 가운데 감사할 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여라. 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이 이루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인생에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결핍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와 연관지어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주보를 만들 때면 주말쯤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혹은 사무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죠. 목사님 이번 주일 제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생각할 땐 조금 부족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주보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됐대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 기쁘게 살아가는 습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쇼츠에서 우연하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옆에 넓은 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그 땅도 팔지 않고 좀 우리 교회가 저것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주차장 교회에서 쓰세요.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세요. 얼마나 기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52주 중에 한 주만 쓰지 말고 51주를 쓰세요. 진짜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쓰는데 몇 년쯤 지나가는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야. 아니 이왕 빌려줄 거 52주를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그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지. 안 그러면 내 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들의 결핍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기쁘게 사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이 기쁨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끊지 못하는 거였어요.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도박을 좋아했어요. 뭐 고스톱, 포카, 뭐 마작 이런 거 좋아해서 내가 목사 시절에도 막 1박 2일씩 여관에 가서 밤새고 노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졌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근데 그 당구도 나는 그냥 당구는 안 쳤어요. 늘 돈 내기 당구만 쳤어요. 하루에 막 16시간 막 밤새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당구장에서 시켜먹는 짜장면, 당구장에서 먹는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끊어져요, 그거 잘.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끊은 게 아니라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나는 뭐 우리 교회 이제 소모임 이렇게 뭐 당구 뭐 대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해요. 뭐 당구가 죄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고스톱 치면 다 딸 자신이 있어. 뭐 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 거예요.
나는 그게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기쁨이 다른 기쁨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일의 기쁨으로 살면 찾아오는 게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쁜 것 같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신앙적인 이야기. 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설교하다 가끔 물어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냐? 예스, 그럼 너희들 잘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기쁨을 느끼고 살아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무와 공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기쁨이 없어 우울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건 신앙적으로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에게서 분기점이 되는 일. 나는 그게 내 삶의 가치를 주었던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인 열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이었나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육신의 의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의 삶에 그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곤고함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곤고함은 율법이 끊임없이 그에게 죄를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요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나는 진짜 열심으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데스티네이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가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그의 방향이 율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은 율법적인 인생이었는데 그게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셨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정렬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던 것, 그가 원하던 가치를 놓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부분들은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이거 놓지 못하는 거.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놓칠까봐 두렵고, 놓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놓을 수 있으면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뻔더러.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버렸어요. 기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손해보는 기쁨.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은 금방 끝나요. 근데 손해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건 뭐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일이지만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만나교회니까 만나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다른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에 관한 한 그냥 소유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스케줄, 내 삶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메일부터 내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지났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있을 때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소유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교회 이제 사택에서 살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그 아파트 두 배 이상 올랐어. 내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나 진짜 기뻤어요.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되게 기뻤어. 나는 내가 사역자로서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내가 모든 면에서 뭐 완전하거나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나에겐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 되게 즐겁게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성직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로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우리를 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진짜 사는 인생을 살아요. 진짜를 발견하면 잘 견눈질 하지 않죠. 견눈질 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슬퍼요. 어려워요. 죽어도 좋은 이유가 있을 때 삶이 기쁘다.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장 귀한 것을 얻는 데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덜 귀한 것을 포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은 기쁘다. 가슴 뛰는 인생.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반말로처럼 얘들아, 너희 가슴이 뛰냐? 진짜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요. 직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의 가슴이 뛰냐? 그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자, 저에게 이런 고민이 됐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나는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포기한 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나를 위해 만나교회도 포기할 수 있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럼 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하면 난 기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쁘겠다. 우리들에게 놓을 수 있는 가치, 그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없다. 꼭 그렇게까지 사셔야 됩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습관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셈을 쉴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모였는데 이런 특전사 같은 분위기는 진짜 처음이에요.
2: 진짜요?
1: 엄청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세요. 보통 이런 기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의 이 목소리와 함성에서 느껴지는 거랑 강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데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데 네.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2: 지금?
1: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2: 일곱 분.
1: 일곱 분 계시네요. 나 전에 성가대 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2: 예전에.
1: 전에 했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성가대 지휘자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2: 없는 게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1: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네. 네.
2: 그 마음 편히 서로 못 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음악이요?
1: 네. 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지휘를 조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5년 정도. 새벽 기도의 성가대 지휘도 한 1년 반.
2: 새벽 기도?
1: 네, 새벽 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4시 반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2: 새벽 4시 반?
1: 새벽 4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요,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2: 아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1: 네,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4시 반에 이렇게 양복 그렇죠. 입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 연습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2: 아니, 그 집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니, 교회 근처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게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과 학생 때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곱슬이 심하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권사님들 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금 뒤에서 보면
1: 그렇죠. 지금 그냥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이 좀 컸거든요. 저희가 한 2000석 됐었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으니까 네. 이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권사님이나 여집사라고 새벽 찬양대 지휘자가 여집사인데 참 새벽에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휘자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장로님이 솔리스트만 하지 말고 지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지휘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2: 지휘를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이가 만사형통이나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후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작은 그 마음이 아주 나중엔 큰 열매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 수업을 딱 하러 갔는데요. 그러면서 지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거 그럼 오늘 바로 현장에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사전에 연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안 짰죠, 권사님들? 짰습니까? 안 짰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저는 진짜 진실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악이 나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자, 길게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저보고, 나보고 저걸 다 애우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가사가 뭡니까?
2: 우리를 위해 나셨다.
1: 위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좀 집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낳으셨다. 늦둥이. 남편이 수초 먹고 들어와서 낳았다. 환하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1: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틀린 사람들 500원씩 받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1: 야, 뭡니까, 이거, 자, 뭡니까?
3: 나셨다.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 하나, 둘, 셋, 넷. 이런 슬픈 찬송은 처음이네요.
2: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자, 그런데 봐보세요.
3: 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1: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건 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2: 작게.
1: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우리를 위해.
1: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2: 나셨다.
1: 세 개. 네.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머슴이에요. 머슴.
2: 나셨어.
1: 머슴. 저 마님 사랑했다고만요.
2: 아유
1: 진짜.
2: 아유.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1: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1: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3: 나셨다.
1: 그러면 사람들이 여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좀 봤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제 아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그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집에서 맨날 저녁에 뭐만 할까요? 컴퓨터. 컴퓨터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게임. 게임만 할까요? 뭐 다른 거 뭐 또 할까요? 채팅.
2: 채팅.
1: 우리 집사님 경험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채팅. 다른 교회 저기 집사님하고 채팅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애니까 얘가 밤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야. 그리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뭘 한다고요?
2: 또 컴퓨터를 또 하는 거예요.
1: 게임하고 그 야동 보고. 야동.
2: 야구 동영상. 야구.
1: 야생동물 영상.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좀 엄마가 좀 때렸나 봐요. 때리니까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어떡할까요?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 아이고.
1: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이가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성당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여줬는데 애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애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한 10분, 20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냈어요. 엄마가 막 저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말의 속도에 다섯 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 거에 반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 데가 있어야 나올 텐데 엄마 마음에 장소가 없으니까 아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가상 세상, 즉 싸이 월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아들은 다시 싸이 월드,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4: 아, 그제서요?
1: 네,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도 조금 그렇고 남편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애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그럼 뭐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나 뭐 무슨 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새로운 좋은 지휘자가 오면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찬송도 은혜롭고
4: 부르는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았는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바뀌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휘를 하느냐? 엄마는 엄마의 표정으로 애한테 지휘하는 거예요.
4: 엄마의 표정으로?
1: 엄마의 표정으로. 그게 다 지휘법이에요. 지휘자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4: 세게.
1: 당연히 세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지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4: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입간 예배, 학원 예배. 할렐루야.
4: 나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몰라.
1: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활기차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지휘인 거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을 노래하게 하는 지휘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보 말을 할 때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하면 아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여보 당신 좀 힘드시죠? 이게 지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휘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나만 힘드나 당신도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아우 나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인간아 이 화상아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4: 그러게 말이야.
1: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어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유. 주여, 아유. 그러면은 이거, 이게 뭐라고요?
4: 지휘, 지휘.
1: 이게 지휘.
4: 그러네.
1: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야, 이게 참,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4: 안 돼.
1: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좀 싫구나. 좀,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4: 주위 잘하는 분을
1: 이렇게 어머 오빠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매님 오 그런 자매님하고 이제 합창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어 왜 제 주변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인상이나 쓰고 진상만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다 또라이야 주여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내 표정에 내 제스처에 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내 눈빛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대단히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 자체가 다 지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이 성도들의 지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활기차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활기찬가 봤더니
4: 그러니까.
5: 일단 전도사님이 좀 활기차셔요.
4: 아까 아, 네. 아까 소개하실 때도
5: 굉장히 너무 활기차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4: 맞아요.
5: 활기차져요.
4: 아, 네.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부 화장도 다 해주신 거예요.
5: 그렇죠. 사실은 강의는 제가 하는데.
4: 그러니까 우리보다 메이크업을 지금 몇 배를 하셨어요 지금.
5: 저 의자 뒤에 백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지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 지위에 맞춰서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대요.
4: 무의식. 네.
5: 그럼 그 무의식과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좀 받은 거래요.
4: 부모.
5: 부모님이 이러면 자녀도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거니까.
4: 그렇죠.
5: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 책 이런 거. 최근에 시간 내서 보신 책이 저희의 몸을 지휘합니다. 어떤 책을 봤는지. 성경책을 봤으면
4: 성경책이.
5: 이제 성경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근데 잡지책을 봤으면 잡지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4: 저는 요즘 요리책을 봤나 봐요.
5: 그러면 몸이
4: 그런 거죠? 불어요, 자꾸.
5: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리를 요즘 듣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 CBS에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서적이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몸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그 소리대로 살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3분의 1이래요. 어떤 교육. 근데 교육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래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4: 보여줘야 돼요.
5: 엄마 모습을 본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딸도 결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요. 근데 엄마가 아주 힘든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일이 있으셨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엄청 나쁜 놈이요. 그렇게.
4: 그게 마음이 편해진다.
5: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해악으로. 안 되는 건 해악으로.
4: 해악으로.
5: 네, 해악으로.
4: 웃음으로.
5: 탁 받아들이고. 그럼 딸도 나중에 삶을 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보고 재밌대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가 재밌네요. 왜 재밌는가 봤더니요. 제가 재미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밌어요. 저희 엄마.
4: 어머니가
5: 엄청 재밌으세요. 엄마 아버지 편찮으셔? 응. 누구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파. 항상 아파.
4: 개미가 지나가도.
5: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거를
4: 그렇죠.
5: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미국에도 거린이 있습니다.
4: 그렇죠.
5: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그 거린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자도 영어 못하거든요.
6: 근데 처음에 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분 왜 학교도 좋은데 안 나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지? 왜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냐면 그분의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말을 애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쓰면 그 아이는 한국말을
4: 정말 잘하는 거예요.
6: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건 언어만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긍정적인 모국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뭐, 정말, 뭐, 니 애비가, 아휴, 그래, 한숨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이의 무슨 국어가 된다고요?
4: 모국어.
6: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지휘자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원들도 형편없는 지휘자 밑에서는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음악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의 몸은 저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음이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도 그 지휘자를 그냥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가 잘 존재하는 거죠.
4: 그냥. 네.
6: 부모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책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다.
4: 맞아요.
6: 예수님이 한 얘기를
4: 제자들이
6: 받아가지고 적은 겁니다. 네. 예수님은 오셔서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고 제자들하고 마시고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 성도들하고 목욕탕 안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 이미지 관리.
6: 응. 근데 저는 순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몸을 다 보여주고도 신비한 사람이 있고 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도 전혀 신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한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4: 그러네요. 네.
6: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지휘하시는 거죠. 같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존재함으로써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지위에 맞춰서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지휘자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다 지휘자거든요. 내가 유명한 뭐 마에스트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유명한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4: 자세가. 네.
6: 성가대원들 저 성가대원 할 때는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뭐 또 시간 늦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가죠. 예? 근데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살짝 책임감이 있어요. 솔리스트는
4: 혼자 노래 독창하는
6: 중간에 곡 중에 노래 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4: 그래요?
6: 자기 노래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자기 노래 끝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져요. 근데 지휘자는 항상 곡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딱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 어쩌면. 네. 곡이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1: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단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4: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1: 그렇죠. 엄마의 지휘의 노래에 맞춰서 애들은 노래를 불렀고 아내의 지휘에 맞춰서 남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지휘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의상 자체가 지휘자 의상이에요.
4: 그러니까요. 네.
1: 저런 많은 큐빅이 박힌 지휘자는 처음입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 지휘자의 카리스마. 우리 모두 다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몸도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희 모두 다 좋은 지휘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또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아시겠지만, 저희 그 만사형통에서는 사은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0: 아, 사은품.
2: 오종희 선생님, 뭐 저희가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0: 일단, 김창원 선생님 책을 드리고
2: 책하고
0: 있죠.
2: 또.
0: 그리고 리조트 숙박권.
2: 리조트 숙박권. 네. 그리고 또.
0: 그리고 전복 세트.
2: 전복 세트.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리조트 가서 전복 먹으면서 책 보는 겁니다.
0: 아!
2: 다 공짜죠. 다 공짜.
0: 그러면서 만사형통 보시는 거죠.
2: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방청 오시는 분들에게도 끝나고 다 이렇게
0: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 한 권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하고 아마 한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한 20권 정도 책을 내셨대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낸 책도 아주 잘
0: 맞아요.
2: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자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아주 슬프게 퍼졌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이 난 거죠. 왜냐? 되게 비슷한 환경이니까요. 남 앞에 나와서 밝은 얘기를 하고 항상 즐겁게 웃고.
0: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 밖에 나가면요. 항상 저를 보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0: 특히 음식점 가면 되게 환영해주잖아요.
2: 음식점 가면 웃어요.
0: 네.
2: 이렇게 어머. 이렇게 웃지? 인상 쓰면서 저를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 텔레비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0: 그치, 텔레비전이 문제가 있네요.
2: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남자분들 기업에 강의를 가도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50대인데도 환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 팬이에요. 와이프가 인증샷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저랑 같이
0: 그렇죠.
2: 남편이랑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람들 항상 이제 저를 보면서 웃죠. 왜냐하면 보통 만사형통이든 다른 공중파든 제가 이렇게 뭘 하는 강의를 하는 건 보통 좀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0: 맞아요.
2: 재미있게. 그래서 항상 PD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0: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2: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속에서 나도 재미없는데 네가 재미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항상 재미있게. 아마 우리 강도사님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실지 몰라요. 강도사님께서 남한테 얼굴 보여주는 사람은 항상 부담이 있어요. 항상 그러시죠?
0: 적극 공감하시네요. 네.
2: 그렇죠. 그리고 강도사님 성격이 막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남 앞에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강도사님이 분위기를
0: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2: 하고 그리고 또

0: 강도사님이 이제 싫어도 좀 분위기 띄우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좋은 척 해야 하고.
1: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0: 그렇죠. 그런 걸 바로 감정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노동. 무슨 노동이야?
2: 감정 노동.
0: 감정 노동. 그래서 그분이 제가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1: 아이고.
0: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창욱 강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예, 사장님. 김창욱 강사님, 안 죽으시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사님마저 죽으면요. 저 정말 강사님 죽여버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사님 만약에 죽으면요. 제 손에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전 그 짧은 말 안에 그분이 저를 향한
1: 애정.
0: 어떤 애정과 그리고 걱정과 사랑과 연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1: 아, 좋네요.
0: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같은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이거 뭐 지금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이렇게 야매가 아니라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혼자. 전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 설교를 만약에 맡았어 봐요. 엄청 막 그게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긴장도 되고 막. 전성도님들 앞에서 난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 강도사님인데 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1: 그럼요.
0: 그럼 다 같이 막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1: 머리가 하얘지죠.
0: 머리가 엄청 하얘집니다. 네. 엄청 하얘집니다. 예. 네. 그리고 막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젊은이는 제가 성직자도 아닌데 그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1: 그러니까.
0: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만사형통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 와.
0: 강의로 치면 70강의가 넘었어요. 60강, 70강을 계속 다른 내용으로 하려면 매우 힘들죠.
1: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0: 아. 그래서 그래서 참 힘드는 마음을 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1: 그렇죠.
0: 몸이 아주 안 좋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출판사 사장님은 제일 먼저 똑같이 강의하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른이고 저는 총각 아닙니다. 총각 아닙니다. 정말 이거 방송에서 밝히겠습니다.
1: 아저씨, 아저씨.
0: 저 총각 아닙니다.
1: 아저씨, 아저씨.
0: 네,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아닌데요. 품절남입니다.
1: 품절남.
0: 네, 우리 권사님들 가끔 저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1: 품절남.
0: 저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미 피니시 됐습니다. 네. 네, 딸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입니다. 고맙지만 예, B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정말 죽으면 저한테 죽습니다.
1: 죽습니다.
0: 라는 그 말에 애정도 사랑도 또 그분의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강의하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거예요. 전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은 제가 알아냈어요. 저한테 돈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은 일단 아무도 없어요.
1: 아,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법니까?
0: 그런 거 없습니다.
1: 아,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그런 거 없고 돈 꿔달라는 친구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상담을 저한테 안 하고요. 대부분 무슨 문제를 상담하실까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세요. 자기랑 자기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자기하고 자기의 실제 자기는 차이가 매우
1: 크다.
0: 네, 많다. 크다. 예. 네. 그래서 남들은 나를 아주 착한 강도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나는 그냥 강도다. 나는 그냥 강도다.
1: 아, 그냥 강도다.
0: 나 그냥 강도다.
1: 그 사자라가 큰
0: 그런
1: 단어네. 강도사가
0: 강도.
1: 강도.
0: 나는 그냥 강도다. 남들은 나를 엄청 신실한 교회 권사님으로 알지만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쇼핑 중독에 나는 애들을 엄청 조지고 애들을 엄청 혼내고 남편하고 사이도 무척
1: 안 좋고
0: 안 좋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매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하니까요. 침낭 갖고 이제 그 교회 장의자에서 자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잔 것처럼 일어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침낭 이렇게 걷고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주여 이러는 줄 아는데
1: 남들이 보면
0: 사실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는 이유는 남편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1: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0: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면 화만 나고
1: 저 손목에 밴드 계속 왔다 갔다
0: 밴드 계속 왔다 갔다 나중에는 막 이마로 갔다가 막 이거 이마로 갔다가 목에 갔다가 허리로 내렸다가 막 갈투게 차게 찼다가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막 그냥 그 벨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남들은 알지
1: 못한다
0: 못한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 강의를 듣고 강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30대도 40대도 50대도 심지어는 60대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전화해서 남편하고 이혼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제가.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런 전화를 매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은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아유 저도 저기 한 4년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그것도 우습잖아요. 젊은 친구가 엄마 같은 나이의 어른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도 우습고 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아직 버리진 않았거든요.
1: 맨날 그렇게 버리신다 그래놓고
0: 아쉬운 대로 뭐 고쳐서 쓰시고 또, 뭐, 또 그냥 재활용하시고 뭐, 나는 사회복지사다 생각하시고
1: 봉사하시고
0: 그런 봉사활동하시고 나 아니면 딴 여자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마침내 전화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아빠도 이혼했고요.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콩가루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콩가루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신 권사님들은 지금 제가 몸을 보니까 불어도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A급 태풍이 와도
0: 그렇죠. 뭐 쓰나미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가정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후 하고 불면
1: 무너져버리고
0: 날아가 버릴 것처럼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난 내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 그 딸도 이혼한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자란 집에서 자란 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많대요.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 이렇게. 남편한테. 뭐, 당신 뭐 할 수 있겠어?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1: 아, 그 오빠는 뭐,
0: 그 오빠 참 완전 유명해졌는데. 종철이 오빠 만나가지고. 나온 건 배밖에 없어, 그냥. 그 오빠는 막 그냥 S대 나왔는데. 엄청 속상하죠. 네. 어느 날 가정이 콩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빵을 만들려면 콩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뭐를 넣어야 합니까?
1: 네? 이스트? 물.
0: 물을 넣어야죠.
1: 물.
0: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착착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떡 치면 이제 수제비 이렇게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빵도 그렇게 만들고, 예? 다 그렇게 만듭니다. 쌀가루로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떡도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삶은 진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인간관계가 콩가루 같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교회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씁쓸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도 늘 웃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막 표범 입으시고 표범 입으시고
2: 아무 걱정 없는 거지.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박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2: 그러니까.
0: 저분은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웃으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때요?
2: 아휴.
0: 주여 아버지, 아유,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저 말고 제 남편이요, 주여. 저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주여. 아, 너무 힘들어요, 주여. 이제 애들도 싫어요. 이제 다 싫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여, 이제 쉬고 싶어요. 난 너무 힘들게 가면 쓰고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콩가루 같은 삶에, 우리의 밀가루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반죽이 되어서 그거 갖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콩가루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솔직히 힘듭니다. 주님, 저 강의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맨날 무슨 뭐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유머 강사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웃냐고 사는 것도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주여 사실 저 그렇게 날마다 재미?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상 쓰고 싶을 때가
2: 있죠.
0: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리에 휴지 뱉을 때
2: 휴지를 뱉어요? 아, 휴지는 버리고 침을 뱉겠죠?
0: 네, 그래서 침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휴지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도 가끔 거리에 침 뱉습니다. 네. 저도 소통 강사인데 와이프랑 소통이
2: 안 될 수도
0: 안 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안수 집사인데 제가 봐도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인데 저 집사님보다 제가 신앙이 작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면 반죽이 되겠죠.
2: 그렇죠.
0: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떡으로 그 빵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아본 자만이 상처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아무 어려움 없고 신앙도 늘 열심히 얻고 아무 상처도 없고
2: 정말 순탄하게 오신
0: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어깨를 두들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펠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아유. 저희 이거 한 번도 약속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지금.
0: 그냥 처음 한 건데, 저는 아까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처럼이 번개와 같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1: 어, 뭐.
0: 헌금 바구리를 돌려라.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네. 앉은뱅이가 일어나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죽었던 자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의 의지를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1: 의지를.
0: 네. 넌 무엇을 원하니? 네. 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은 콩가루입니다. 저희 집안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저희 집안이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제 인간관계와 제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이미지가
1: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렵고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가정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이 콩가루와 밀가루 같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에 주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주시고 빵을 만들어주셔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웃지 않은 것이 더 큰 웃음을 갖고 올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거 감추려고 웃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네. 프로에서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맨날 금요일 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주제는 이제 집 나간 거였거든요. 네. 애들이.
1: 가출.
0: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여자 패널에서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때까지 박사님의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위로가
1: 됩니다.
0: 참 희한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위로해 줬는데도 별 도움이
1: 안 된다.
0: 안 됐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1: 자기 얘기를
0: 제 딸도 제 아들도 집을 나가서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고 제가 상담가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 아이도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위로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세상 앞에 솔직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노래 한번 하면서 헌금 걷지 않습니다. 헌금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의 콩가루, 우리의 밀가루 같은 내 삶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셋, 넷.

0: 아, 저희의 가루 같은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로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T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T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EBT Young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2: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mm-hmm.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2: 나만 못 추는 거
1: 같아. Or 99%.
2: 우리만.
1: 저만 빼고.
2: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2: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2: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2: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3: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2: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고.
2: 예. 네.
1: Yeah.
2: 자, 어쨌든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 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3: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2: 아.
1: 자, hobby이기도 한데
2: uh-huh.
1: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2: 아.
1: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2: 촉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예. 촉 끌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2: 어.
1: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2: Okay.
1: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2: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나잖아요.
1: Yeah.
2: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2: 생각하고
1: 후
2: 그걸 그렇죠. 없애는 거예요.
1: Yeah.
2: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2: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2: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2: Let off. Steam.
1: Let off steam.
2: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3: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Mm-hmm.
3: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우리도 뭐 choreography라고 하지 않나요?
2: 안무라고 많이 하죠.
1: 아,
2: 안무.
1: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choreo 많이 해요. 그게
2: 그렇군요.
1: choreography거든요.
2: choreography.
1: choreography.
2: 어의 강세네요.
1: Yes.
2: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1: choreography.
2: choreography.
1: Very good.
2: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dances의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1: Yeah.
2: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1: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2: 그렇네요.
1: They top 네. the list.
2: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1: Yeah.
2: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1: Exactly.
2: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3: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Mm-hmm.
3: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1: Sure, you can.
2: 그렇죠.
1: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2: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mm-hmm.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1: Right.
2: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uh-huh.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3: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Sing along?
3: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3: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Mm-hmm.
3: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1: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2: 약간 역동적인?
1: Yeah.
2: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1: 거. Yes.
2: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1: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2: 근데 이제 큰 효과?
1: Yeah.
2: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1: Mm-hmm.
2: 뭐 환상적인 효과?
1: Mm-hmm.
2: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3: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3: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1: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2: 동시에네요. 동시에.
1: Yeah.
2: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1: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왜냐면,
1: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2: 뭐,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uh-huh.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Mm-hmm.
2: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1: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그래서 이제 뭐 댄스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1: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2: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On my own?
1: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2: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1: Myself, without any help.
2: 남 도움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1: Yeah.
2: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1: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2: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But nowadays,
1: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1: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도 mm-hmm.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2: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3: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2: Okay. 자, 그 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3: Burn a lot of calories.
2: Mm-hmm.
3: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3: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2: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3: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3: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2: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3: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2: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5: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4: Did you take dance lessons?
5: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4: Really? That's amazing.
5: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2: I
3: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2: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3: Did you take dance lessons?
2: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3: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2: Mm-hmm.
3: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2: 그렇죠.
3: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2: 따라하는 거?
3: 따라하는 거예요.
2: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3: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2: Mm-hmm.
3: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2: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 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됩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3: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2: Bye, everyone.
3: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영화 영마차로 유명한 서부극 황제 존 웨인의 대학 후배이지만 영화차보단 포장마차를 더 좋아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존 웨인과 조지 루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학통을 이어받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참 정말 대학 선배들이 쟁쟁하네요. 예.
2: 후배가 이렇게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1: 아니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분들과 동일선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네. 우리 조지 루카스 형님을 실망 안 시킬 대작.
1: 그렇습니다.
2: 준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 우와 좀. 네. 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서문답의 진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는가. 지난 1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은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누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면서요?
2: 아, 안타까운 일은 아니에요.
1: 누렁이 얘기하지. 누렁이.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거. 예.
2: 아니, 물론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거기 개울에서 그 사금이죠. 그 개울가에서 이제 그 사금을.
1: 모래랑 섞여 있는.
2: 그렇죠.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1: 몰랐는데.
2: 아, 모르셨어요? 예, 예. 그 제임스 마샬이 예. 목수예요.
1: 목수.
2: 대형 제재소. 에서 근무했던 목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제재소, 목공소가 들어섰고 네. 거기에 제임스 마샬은 거기서 왜 근무를 했는지.
1: 아, 본격적인 골드러시 이전에 왜 목공소가.
2: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대규모 목공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1: 왜 제임스 마샬은 거기 있었던 것인가.
2: 이거를 다른 모든 방송은 보통 이 골드러시부터 시작하는데 아, 예, 예. 잡지사는 달라야 돼.
1: 다르네.
2: 왜 그러면 제임스 마샬이 거기 가 있었는지.
1: 좋아요. 신선하다.
2: 왜 거기 제재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차별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네. 여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영화 레버런트 아시죠?
1: 예.
2: 레오란드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기어이 오스카상을 탄
1: 영화. 막 사슴 가죽 안에 들어가고 막.
2: 그렇죠.
1: 그거.
2: 예. 네. 그게 예. 그 지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모피 사냥을 하던 사냥꾼 얘기거든요.
1: 그래요.
2: 그 레버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뭐 악령이란 뜻인데 처음에는 모피 사냥꾼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지금도 있는 산맥 당연히 있겠죠.
1: 네바다주 쪽에 있나요?
2: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 아, 그래서 네. 이 산맥을 넘어야지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가요. 요걸 넘어서 고 산맥 안에서 이제 모피 사냥을 하던 이야기인데 네. 모피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1: 예.
2: 모피 잡아가지고 그 모피가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모피 사냥을 너도 나도 가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모피 사냥꾼 가운데서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길 따라가면 캘리포니아 나온다라는 이른바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걸 뚫어요.
1: 예, 예, 예.
2: 그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주가 오레곤이죠.
1: 길을 뚫은 거죠.
2: 처음으로. 예.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캘리포니아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길을
1: 네.
2: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모피 사냥꾼이 뚫습니다.
1: 예.
2: 이게 1811년 일이었는데
1: 네.
2: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저기 동부 그러니까 이른바 신생 국가 미국 13개 주들 있잖아요.
1: 아, 네.
2: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1: 그렇죠.
2: 후발주자가 오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여기 뭐 일자리가 있다며 왜 없어? 이거 된 거예요.
1: 이미 포화됐구나.
2: 포화 상태였어요.
1: 예예예. 예, 예.
2: 그런데 저기 멀리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주공산이 있다고. 그냥 작대기 꽂으면 네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부에서 굶어 죽을 바엔
1: 네.
2: 우리 그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피 사냥꾼 아니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에요. 가자.
1: 뭐 아니면 도.

0: 아, 모아리 모두다. 어. 가자. 너도 나도 후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중부죠.
1: 서쪽으로.
0: 중부를 거슬러서 예. 서쪽으로 가는데 예, 예. 대부분 다 죽어요.
1: 너무 고도해서 길이?
0: 거의 한 4,000km 되거든요. 4,000km면 서울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정도 되거든요, 몽골.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는데 4,000km면 뭐 나장나죠.
0: 여기서부터 이러면 예.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 아, 쉽지 않죠. 예.
0: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1: 뭐요?
0: 길을 몰라요. 네비가 있었던 그치, 것도 아니고.
1: 그치.
0: 대부분 다 죽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골드러시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일단 왔어요. 먹고 살
1: 거라서. 예.
0: 여기서 또 한 명 기억을 해야 돼요.
1: 누구요?
0: 아까
1: 마셜.
0: 마셜 있죠?
1: 네.
0: 목수였어요.
1: 예, 목수.
0: 대형 제재소가 있다고 했죠?
1: 네.
0: 그러면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제재소 사장? 아, 사장님 누구예요?
0: 사장.
1: 사장 누구야?
0: 나는
1: 사장
0: 누구야?
1: 누구야?
0: 내가 너가 사장이란 말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사우나도 하고, 아? 존 서터란 인물이에요.
1: 존 서터.
0: 이 양반을 예. 이해해야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제조 사장.
0: 제조 사장이요?
1: 예.
0: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아. 사람이었어요.
1: 오, 예.
0: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아, 튀었어요, 미국으로.
1: 아하.
0: 미국으로 튀었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당시에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로 와요.
1: 예.
0: 미국 땅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1: 네.
0: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사람이다. 나에게 땅을 달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시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지만 너무 북쪽에 있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1: 네.
0: 너 미국 사람 아니니? 나 초콜릿 얼굴에서 안 보이냐고.
1: 퐁듀 팔아. 퐁듀 묻히고 왔잖아, 내가.
0: 시계 안 보이냐고, 이거.
1: 예, 예, 예, 예.
0: 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1: 예, 예, 예.
0: 그러면, 네가 그, 지금의 캘리포니아요?
1: 네.
0: 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총독권을 주겠다.
1: 총독권까지 줘요?
0: 재판도 네가 하고,
1: 야, 사람이
0: 너의 왕국을
1: 보다.
0: 만들어라.
1: 예, 예,
0: 단
1: 예.
0: 조건이 있다.
1: 예.
0: 아메리카인들, 이른바 양키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라. 해요.
1: 네네. 네, 네.
0: 그러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1: 네.
0: 스위스 사람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동네에 뭘 만드냐면 뉴 헬베티아라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1: 아, 뉴 헬베티아.
0: 아, 여기는 새로운 스위스다. 라고 하면서 뉴 헬베티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 오, 예.
0: 그러면서 제재소, 목공소, 뭐 제철소 등등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의 세크라멘토.
1: 세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0: 캘리포니아 주도죠.
1: 네네네.
0: 수도요. 여기에 대규모 공장들을 만들어요. 여기 공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넘어오겠죠.
1: 오겠죠, 오겠죠. 예.
0: 그 중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황자 중에 한 명이 마셜이었어요.
1: 마셜은 어디서 왔어요?
0: 미국에서요.
1: 아, 미국에서? 아, 아직 미국 땅이 아니니까.
0: 아직 멕시코 땅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헬베티아는요.
1: 네네.
0: 미국에서 건너온 이 마셜이라는 노동자가 저기요, 뉴 헬베티아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다. 저 일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세크라멘토 강 주변에 거대한 목공소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 목수할래? 하겠습니다. 해서 목수로 취직을 한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목수로 일을 하다가 당시 수력을 이용한 그 제조소였거든요.
1: 예예.
0: 물레방아요.
1: 예.
0: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자갈도 다듬고 하던 과정에서
1: 뭐 이상한 거
0: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1: 예예예. 예, 예.
0: What is this?
1: 아
0: 가져와.
1: 야 대박이다.
0: 금이다. 골드다.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1: 예, 예.
0: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마샬이 숨기려고 했다 이거 사실을 이미 동료들 다 알고 있었어요.
1: 아 씹어보라고까지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예예. 예, 예.
0: 정사는 뭐냐면 이거를 존 서터 사장님이 금구령을 내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 아, 사장이 입단 속을 시켜요?
0: 입단 속을 시켜요. 왜냐면,
1: 예.
0: 이거 금발견됐다는 소식이 나가면,
1: 네.
0: 미국인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자기 왕국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헬베티아가.
1: 예.
0: 입단 속은 사장이 했어요, 저 사장이. 너, 마샬 이리 와. 등등등등.
1: 네.
0: 여기 지금, 뉴 헬베티아에서 금발견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1: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겠네요, 누가.
0: 그렇죠.
1: 예.
0: 그래가지고 당시에,
1: 네.
0: 아직까지는 그 미국 땅이 아니죠.
1: 네.
0: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관계자가
1: 네.
0: 워싱턴에 보고를 해요. 아무리 봐도 저 멕시코령
1: 네.
0: 저기 저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1: 네.
0: 그랬더니 동부에서 일단 언론사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뻥튀기 보도를 합니다.
1: 뻥튀기 보도를 해요.
0: 에이.
1: 네.
0: 서부에서 금 발견됐다. 네.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네. 거기서는 금이 길거리 깔려있다.
1: 사금 요만큼.
0: 요만큼인데. 주우면은 그냥 동부에서 왜 취지 그래. 어, 예, 예. 저희가 건너가라. 아하. 막 이걸 부풀려와서 보도를 해요.
1: 골드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0: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바로 다음 해 1949년에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크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백악관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0: 캘리포니아에서 금 발견됐다. 사인 바이 백악관.
1: 아, 그 의도한 거네. 뭔가 이주를 장려하려고 했던 건가?
0: 184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1: 왜요?
0: 일단은 금 발견됐고 네.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합병이 돼요. 48년도.
1: 아, 그때구나. 예.
0: 48년도에
1: 예.
0: 금 발견 캘리포니아 미국 합병.
1: 네. 아,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0: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49년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우리가 새 땅, 미국, 새로운 미국 땅인데 거기에서 금 발견됐다. 백악관 공식 보도. 발표. 아. 너도, 야, 백악관을 우리가 믿는다. 가자! 서부로. 자,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예, 예. 몰려 들어가요.
1: 네네네.
0: 네. 1949년도니까 네, 네. 이때 골드러시, 네. 금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49년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49ers라고 해요.
1: 와.
0: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NFL 미식축구팀이 샌프란시스코 49ers잖아요.
1: 아, 그러네.
0: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네.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1: 아, 환상. 뭐 어떤 환상?
0: 서부 영화 보면 49ers들이요. 예, 예. 와, 멋진 역마차 타고 가면서 야호!
1: 그렇죠.
0: 달려가죠.
1: 카우보이들과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죠.
0: 아니에요. 일단 마차가요. 큰 마차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발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장에 있는 조그만 마차에
1: 달구지에
0: 대부분 다 식량만 싣고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식량이었어요.
1: 네네네.
0: 나머지는 최소한의 조리도구 등등등.
1: 아, 소박했구나.
0: 그리고 예. 말이 안 끌었습니다.
1: 네.
0: 보통 보면 말이 마차를 끈다고 그때 알고 계시죠?
1: 네.
0: 말에 안 끌었어요.
1: 그럼요.
0: 말이요. 아무 풀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0: 과천 가보십시오. 아, 가지 마시고. 말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
1: 거기 과천 가서 말이 아무 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천 간다고 그걸 압니까? 예, 예, 예.
0: 아니, 그래서 네네네. 말은 말꼬리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요.
1: 예.
0: 그래서 뭘 데리고 가냐면 소.
1: 아, 진짜 소달구지네.
0: 소달구지예요. 근데 소가 왜냐면 예. 늦긴 늦지만 얘네들이 마력과 토크가 강해가지고 아, 그렇죠. 오래 가요.
1: 무직하죠. 예.
0: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이나 다 먹습니다.
1: 아, 좀 환상이 깨진다, 이거는.
0: 그래서 진짜로 네. 달구지, 소달구지 끌고 왔어요.
1: 무법자들이 약탈할 맛이 안 났겠는데.
0: 아하. 그리고 첫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길을 몰라요.
1: 그렇죠, 그때 내비 없으니까.
0: 이래서 그때도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1: 여행사요?
0: 여행사요.
1: 어떤 여행사요?
0: 가이드를 붙여줘요.
1: 예.
0: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며칠 날 출발하니까 모이십시오 해서 보통 한 명, 보통 1,000명 정도 모이면
1: 아, 진짜요?
0: 마차가 모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이걸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길을 아는 가이드를 붙여줘, 진짜로.
1: 아, 길잡이가.
0: 길잡이. 출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 명이 가면 더 안전하니까.
1: 그래, 그게 필요하긴 했겠네요.
0: 근데 이게 문제예요.
1: 왜요?
0: 가이드 중에 반이 돈을 받고 튀어요, 그냥.
1: 아, 사기꾼들이었구나.
0: 가다가 중간에서요.
1: 아. 그래 혼란의 시대였네.
0: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 예, 예, 예.
0: 이 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반밖에 도착을 못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데스밸리 통과하다가 거의 다 그냥 돌아가세요.
1: 아, 데스밸리에서. 예.
0: 그래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랑 금발견됐다는 세크라멘토가 멀지가 않거든요.
1: 네.
0: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금이 없잖아요.
1: 없어.
0: 그때부터 진짜 동부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삽니다.
1: 그래요? 약간 유락천금을 그래도 고생해서 온 사람들은 유락천금을 얻은 게 아니네요, 또. 예.
0: 이미 사금은 예.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은 다 챙겼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큰 자본이 있는 예. 금 광산이 생겨가지고
1: 아...
0: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한 49ers는 그 대규모 금 광산에 광부로 취직을 해요.
1: 완전히네. 광부로 취직한다. 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환상들이 많았네요.
0: 그럼요. 예. 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없었다.
0: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
0: 일명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에게
1: 예.
0: 뭔가를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 아,
1: 팔아서 돈 벌고. 네. 또 이제 사금 채취하라고 곡괭이 대여해주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금 채취해서 돈 번 사람은 없었다.
0: 그렇죠. 예. 거기 와가지고 금 캐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를 이을 철도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신망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0: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1: 포니 익스프레스.
0: 포니가 자동차 포니 있죠. 네. 우리 최초.
1: 어, 있죠, 있죠.
0: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약간 뭐라고 역참 기념이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말 타고 뭘 하나 우편 배달?
0: 1861년도에 전신 돈돈돈돈돈돈돈돈 이게 개발되거든요. 네. 네네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역막차에 편지 쓰라가지고 네. 내님에게 전해주소 나의 사랑을 동서부에서 사랑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1: 뭐, 얼마나 걸리나요?
0: 벌써 거기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역참이 말 그대로 참과 참 사이 계속 그 릴레이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은 교대해주고.
0: 교대하고. 예. 몽골 제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우리나라 조치원 같은 거, 조치원 뭐, 장호원 그렇죠. 이런 거네.
0: 원, 사리 예. 원 자체가 예, 예, 예, 그 예, 예. 국립 호텔이었잖아요. 아, 교도소란 얘기 아니에요.
1: 그럼 저거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0: 10일.
1: 10일? 어, 많이 넘치겠다.
0: 계속 릴레이로 받.
1: 야, 전달, 엄청 달렸겠네, 10일이면 진짜.
0: 10일이면 뭐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어요.
1: 결혼할 수 있죠. 예, 예, 예.
0: 근데 이게 예. 1961년도에 그 전신 이 텔레그라프가 이제 개발되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0: 자, 그리고. 네. 요 때, 1961년, 62년 요 때가요. 네. 남북전쟁 기간이잖아요.
1: 61년, 60, 그렇지.
0: 1861년.
1: 1800, 그렇죠.
0: 1862년, 1863년.
1: 어떻게 된 거야?
0: 한창 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조용합니다.
1: 아, 그러면 동부에선 전쟁이 일어나던 와중에 서부는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0: 조용해요.
1: 아, 그래요?
0: 어. 왜 그러냐면 네. 남북전쟁이라고 해서 미 전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국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버지니아, 네. 조지아 뭐 이런 데서요.
1: 동부, 남부.
0: 이쪽? 동부, 남부 예. 이런 데서요.
1: 그렇죠.
0: 서부는 갓 탄생한 주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미국 영이지만 그냥 주도 아니다 보니까 사법 체계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링컨 대통령이 딱 봤을 때 no, 예. 가만 보니까 지금 갓 미국이 된 서부 저 땅이 혹시라도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예. 어떤 조치죠?
0: 그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홈스테드가 그 사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 거기 정착해 살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땅, 집을 홈스테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걸 링컨이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네. 남부에서 반대를 했네.
1: 남부에서요?
0: 남부 대지주들이요. 예. 땅과 집은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야 저런 뭐 불행이 야 저런 그
1: 나불행이 불황자
0: 저런 그런 집, 저런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예.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남부에서 적극 반대했어요. 예, 예. 근데 남북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또 남부의 남부 출신 의원들은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를 다 탈퇴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이때다 하면서 바로 그냥 남부 출신 의원들 없지 없습니다. 아. 홈스테드 법안 통과시켜서
1: 가결시켜가지고
0: 그리고 예. 자 지금 캘리포니아 등등 네. 거기에서 가서 내 땅 하고 꽂으시면은 네. 그건 정부에서 주겠다 그냥 가시라고 전격 통과시켜버려.
1: 거기서 네. 5년 동안 집 짓고 살면서 농사만 지으면 축구장 90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그냥 준다.
0: 거기서 뭐 하려고요?
1: 근데 아 근데 그래도 넓잖아요.
0: 넓죠 그냥
1: 넓긴 넓잖아요. 예.
0: 두 번째가 뭐냐?
1: 두 번째 조치 뭡니까?
0: 두 번째가 예. 그 186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대륙간 철도가 연결이 돼요.
1: 네.
0: 대륙간 연결 철도를 추진해버려요. 링컨이요. 네.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캘리포니아가 통제가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냥 무법천지요.
1: 그렇죠.
0: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정부 연방군을 보내고 네. 판사도 보내고 네. 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도가 연결돼야지 서부 등등등에 있는 신생 영토들이 연방 탈퇴를 할 것이다. 이것도 남부가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하.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륙간 철도가 북부를 통과하거든요.
1: 예, 예.
0: 야야야.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어. 왜 그 철도가 저 위로 가냐? 어. 남부로 가야지.
1: 아, 그래서 반대했구나.
0: 반대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1: 예.
0: 의원들 없잖아요. 네. 요때 통과시켜버려라.
1: 남부 입장에서는 약간 날치기 소리 나왔겠는데요.
0: 날치기. 어쨌거나 그 네. 링컨의 이 홈스테드 법안과 네. 그다음에 대륙간 철도 법안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을 탈퇴할 뻔했던 캘리포니아 등등 서부주가 연방에 남게 됐다.
1: 어, 링컨의 두 가지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런 골드러시부터 철도 건설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프론티어라는 단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0: 프론티어가 말 그대로 개척자죠.
1: 예.
0: 프론티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동부의 13개 주를 보통 인정을 안 해요, 미국에서요.
1: 아.
0: 뭐 지금 보스턴 등등등이요.
1: 아, 동부 13개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0: 아, 13개 주에서 시작한 한 정신을 네.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거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구문화다.
1: 진짜 미국의 진짜 정신.
0: 진짜 미국 정신은 어, 예. 서부 개척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차지한 프론티어 정신이다.
1: 아.
0: 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그 전에 프론티어 전에 또 정신이 있어요.
1: 어떤 정신이요?
0: 트레일 블레이저 정신이라고.
1: 어, 트레일 블레이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잖아요.
0: 네, 그쵸.
1: NBA 야. 하승진 선수가 폭풍 2어시스트 했던 그 팀. 예.
0: 나이가 꽤 되시네요.
1: 예, 예. 그 뭐예요? 트레일블레이저가.
0: 아까 그 모피 사냥꾼들 있죠?
1: 예, 예, 예.
0: 로버트 스튜어드 등 모피 사냥꾼들이
1: 네.
0: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1: 네.
0: 여기가 길이다. 어. 나가면서 트레일을
1: 네.
0: 그 길이죠.
1: 네.
0: 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갔어요.
1: 아.
0: 블레이즈가 불 지르다잖아요.
1: 아.
0: 여기를 걷고 각시로.
1: 아.
0: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개척한 사람들.
1: 야, 핸델과 그레텔 전법이네요.
0: 좀 과자 대신에.
1: 예, 예, 예.
0: 그래서, 네네. 뭐, 쉐포, 삐입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동차, 나오는 네네. 그 차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차 이름이 트레일 블레이저.
1: 그러네, 그러네. 오, 재밌네. 아니, 요거, 보안관도 요때 생긴 거예요?
0: 보안관이 요때 생겼죠.
1: 경찰도 아닌 것이 미국만의 보안관이.
0: 경찰관도
1: 있잖아요.
0: 아닌 것이?
1: 아니, 경찰이랑 또 다르잖아. 예.
0: 쉐리프라고 하죠.
1: 예.
0: 그,
1: 쉐리프.
0: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 쉐리프들이 마을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1: 토이스토리 우디.
0: 우디가 그렇죠. 어,
1: 예.
0: 어 이것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오, 다 제대로 된 게 없네. 예, 뭐예요?
0: 그
1: 네.
0: 쉐리프는요.
1: 네네. 네.
0: 당시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1: 네.
0: 실제로 한 카운티 있죠.
1: 네.
0: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정도.
1: 카운티에
0: 진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 치안 총 책임자예요.
1: 네.
0: 지방 마을까지 안 가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마을에 두루두루두 두두두 타파! 이 사람들 누구였냐?
1: 누굽니까?
0: 마샬이라는 직업이었어요.
1: 아, 직업 이름이 마샬이에요?
0: 그 직책 이름이요.
1: 직책이?
0: 그러니까 지금 마샬이라고 하면은 그 연방 정부 경찰 또는 검찰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1: 어, 예.
0: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치안은 마샬이 담당하고
1: 어.
0: 보안관 셰리프는 전체 카운티의 치안 책임자다.
1: 아, 또 다르구나.
0: 그거에 부 셰리프가
1: 네.
0: 데퓨디 셰리프.
1: 아, 데퓨디 셰리프 미드에서 많이 봤어.
0: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I shot the sheriff, but I didn't shoot the deputy.
1: 아, 우두머리만 썼네요.
0: 어, 그렇죠.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카우보이의 그 낭만적인 모습이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신화라고 하셨는데 그 서부 신화를 퍼뜨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0: 그 버펄로가요.
1: 네.
0: 원주민들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도 네. 하고 뭐 정말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1: 원주민들에게.
0: 원주민들에게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개척민들 욕 먹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을 고사시키자.
1: 굶어 죽이자.
0: 굶겨 죽이자. 어떻게 하냐? 식량인 버펄로를 죽이자. 그걸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총을 쏴서 그 포수들을 모아요.
1: 네.
0: 쏴서 죽이라고 버펄로. 탕탕탕탕탕탕탕탕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1: 엄청 많죠. 예.
0: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연방 정부가 뭘 했냐면 포수들을 다 모아요.
1: 네.
0: 그다음에 기차에 타게 합니다.
1: 아.
0: 그래서 기차 위에 쫙 앉은 다음에 네. 기차를 버펄로가 사는 지역을 통과시켜요.
1: 아.
0: 그 위에서 다 쏴 죽여요. 많게는 1년에 100만 마리 저 보시는 거요.
1: 와.
0: 버펄로 두개골이거든요.
1: 버팔로가 한때는 수천만 마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다고.
0: 당시에 저 버팔로를 쏘는 포수들 있죠. 네. 그 포수들을 통칭해서 버팔로 빌들이라고 불렀어요.
1: 버팔로 빌.
0: 버팔로 빌들. 그 스포츠 팀 이름도 있죠.
1: 버팔로 빌스.
0: 버팔로 빌스요.
1: 예.
0: 그 버팔로 빌스가 그 사냥꾼들의 통칭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아,
0: 예, 예. 그 버팔로 빌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네. 윌리엄 코디라는 인물이 네. 그 버팔로 빌 출신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양반이 자기가 버팔로 빌 활동을 하면서 했던 무용담들을
1: 예.
0: 동부에 가면 얼마나 그 궁금하겠죠. 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버팔로 빌이었다니까요. 내가 얘기해드릴게. 하다가 이걸 내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와일드 웨스트 스토리,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해서 이거를 약간 극화를 시켜버립니다.
1: 네네.
0: 이게 대박이 나버려요.
1: 아.
0: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주인공은 정말 멋진 카우보이.
1: 아, 그렇죠.
0: 악당은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선주민들.
1: 서부극의 모태가 됐구나.
0: 그래서 그 아. 양반이 우리가 바이킹 뿔도 예, 예. 이 뮤지컬에서 탄생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페라에서.
0: 오페라에서.
1: 예, 예, 예.
0: 그것처럼 이 버팔로 빌이 만든 연극 무대에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1: 그 이미지가.
0: 이미지가.
1: 아.
0: 그게 헐리우드에서 그대로 약간 뻥튀기가 되면서 아하. 오늘날의 이미지가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팔로 빌은 버팔로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1: 아, 그러네. 자, 미국 서부 개척사이자 침략사에 대해서.
0: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인디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네. 아, 아메리칸 인디언도 안 되죠.
0: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왜.
0: 그러면 네. 인디안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표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그럼 이제 게임 후에 이제 인디안 밥?
0: 인디안 밥. 선주민 밥도 그렇잖아요.
1: 그 말씀하시라고.
0: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1: 밖으로
0: 나가버리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골드러시와 미 서부확장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한자를 풀어보면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신선의 손바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보였던 부채 선인장은 줄기가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보여서 손바닥 장자를 썼다고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선인장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 월요일 코너 썸문답과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등대교회 김양욱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1: 보통 쪽방촌이나 노숙인 사역하면 구제사역을 떠오르게 마련이죠.
2: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 구제사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치유와 성령의 은사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3: 네. 뭐 이번 여름도 참 너무 더운 시간 보냈는데 네. 오늘 시원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5: 네, 반갑습니다.
1: 네.
5: 반갑습니다.
1: 목사님 그냥 딱 목사님 같으세요.
5: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어. 네. 다른 데 가면 형사 같다. 체육선생이니까 좋게 말하면 체육선생님. 어, 형사 같다 그러고. 네. 실제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밑에가 게임방인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2층에 이제 우리 교회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잠바를 입고 쭉 가니까 거기서 나한테 어떻게... 아유, 이렇게 말없이 오시면 어떡하냐.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 형사님 이러면 안 되시죠. 다 받을 거 받아놓고.
1: 받을 거
5: 나 형사 아니라고.
1: 어. 받을 거 받아놓고.
3: 뒤 봐주는 형사님이겠구나.
5: 어. 교회 2층에 교회
3: 어. 들어오는 그러고 보니까 딱 근데, 목사님 같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3: 정말?
1: 그 얘기하시면 그 받은 형사님은 뭐가 되지? 어. 아무튼 뭐 저는 제가 딱 뵙자마자 어. 목사님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어. 우리 박영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3: 아 그럼요. 벌써 이렇게 저희가 더 가깝게 된 지가 한 뭐 2년 넘은 것 같은데
1: 네네.
3: CBS 방송에서 만났어요.
1: 네.
3: 만나고 나서 제가 등대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네, 목사님 또 말씀도 듣고
1: 네네.
3: 너무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1: 그러시군요.
5: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1: 네네.
5: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위해서 무료급식 예배를 드리는데
1: 네.
5: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시고 하신 분이 아, 한 분이 비어서 혹시 이제 박여 목사님 네. 정중에 혹시 저희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겨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뭐 주제 없이
1: 아.
5: 어, 그냥 어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찬양으로 찬양과 그래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1: 너무 잘하시죠.
5: 우리 교회가 뭐 그주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1: 네네.
5: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3: 팬들께
5: 그 성도들도 그러니까요. 같이 와가지고 그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1: 예예.
5: 저희도 일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 사랑에 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1: 예.
5: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3: 아니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등대교 여름 수련회 때
5: 네네.
3: 우리 또 주영훈 집사님이
5: 맞아요.
3: 아, 이런 거 나눠야 돼요.
2: 왜 또 이거
3: 수련회 갔을 때
1: 하지 마. 여도
3: 뭐를 다 섬겨주신 거.
5: 이건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제 제가
3: 한 말 해주세요.
5: 제가 이제 속초로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영 목사님이 속초에가 물에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사장님이 아마 등대교에서 왔다 그러면 무료로 섬겨줄 거 그래서 사장님 어쩜 보니까 그런 거 알고 봤더니 주영훈 집사님이
3: 지인이시고
5: 지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많고 비싸더라고요.
2: 그 혹시 치어트 아니죠?
1: 척추수 물에. 네? 척추수 물에.
5: 거기를
1: 해줘야죠.
5: 이게 주영훈 집사님이 섬겨주셨어요.
1: 이게 나올 때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보라고 딱 해주면
2: 좋겠어요. 진짜 네. 정말. 비싸고 맛있는.
5: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네. 부산에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급하게. 부산에 신방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여기 한 시간 반 정신 기다리는 곳이라고 가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속초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1: 네.
5: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또 생각나면 이제 네. 개인적으로 휴가 갈 일 있으면 또 가려고 그래요.
1: 저는 아예 제 아내가 쐈습니다.
3: 그래요 또.
1: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쪽박촌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 네, 19년째입니다. 올해가 19년째고 내년이 20년째가 됩니다.
1: 위치가 어디예요?
5: 창신 1동인데
1: 네네.
5: 지하철로 말하면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뒤에 보면 쪽방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5: 여기에 이제 쪽방 좀 초입에 네.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큰 사역의 주인공으로 맡기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네.
1: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보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5: 네. 저희 아버님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면서
1: 네네.
5: 또 이 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거 보면 그걸 좀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 네네.
5: 왜냐하면 이제 저희 때는 지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고등학교까지도 다니지 못하고 한 중학교나 예. 국민학교 마치고 이 여자들이 공장에 다니는 그런 누님들이 계셨어요.
1: 네네네.
5: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몰래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쌀도 이렇게 몰래 퍼주기도 하고 또 쌀도 팔아주고
1: 예, 예.
5: 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을
1: 네네.
5: 이렇게 자주 전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향후에 회장을 하셨는데
1: 예.
5: 향후 회장님을 하실 때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 한 3일 전부터 저를 불러가지고 슈퍼에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보러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직접 안 들어가고 저 숨어있다가 양호가 저 집이야. 저 집에 가서 전달해줘. 그렇게 계속 해보면 좀 본인이 회장이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 드릴 줄 알았더니
1: 네.
5: 어려운 분들이에요.
1: 예.
5: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아버님이 직접 가시면 그분들이 좀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회장님 아들이라 그러면 또 너무 또 기뻐가지고 또 용돈 주는 맛도 또 있었어요. 그거 안 받는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정의로운 것은 동네에 보면 이 약간 좀 불량배들 좀 있잖아요.
1: 네네.
5: 그러면 아버님 나이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키가 한 60밖에 안 돼요.
1: 네네.
5: 60이 조금 안 되셨어요.
1: 네.
5: 등치는 좀 땅따라고. 그런데 막 싸우고 막 그런 데 가고 있으면 아버님 딱 가가지고 소리부터 팍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엄하게 꾸짖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나치지 않고 꼭 좋게 타이르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1: 네.
5: 그런 어렸을 때 이거 아버지 자화상이 있죠.
1: 훌륭하신 분이네요.
2: 아버지를 정말 존경.
5: 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는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좀 정의롭고 또 어려운 사람들만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버지 생각 우리 집 가훈이 아마 우리는 정입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 생각하면 그 대신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1: 근데 이제 쪽방촌 사역하면 저희가 이제 대충 떠오르는 것은 이제 구제 사역이고
5: 네.
1: 먹이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5: 네.
1: 지금 그 지금 사역하시는 곳에서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5: 네, 이제 저도 사실은
1: 네.
5: 대학 다니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1: 네.
5: 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원래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네.
5: 저는 이제 아버지 성장을 받아가지고 기도보다는
1: 네. 네.
5: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열심히 도와주고
1: 예, 예.
5: 그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우선이었어요.
1: 네.
5: 근데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1: 네.
5: 어떤 뭐 구제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오게 된 이제 동기가 있었어요.
1: 네.
5: 한 분은 동네 쪽방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1: 네.
5: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체장인지도 몰랐죠. 병원 가서 알았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호스를 끼고
1: 네.
5: 분비물 같은 걸 이렇게 그 빼내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
1: 네,
5: 같은 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네,
5: 호수 끼고.
1: 네, 네.
5: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쪽방 갖고 온 큰 병원에서 자기는 쪽방 중이고 돈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때가 이제 뭐 제가 39에 개척했으니까 40대 이제 초반인데
1: 네.
5: 뭐 피가 끓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면 되냐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일수록 더 없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해해줘요. 가자고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혼내주고 내가 입원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우리 쪽방님이 오늘도 갔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내 신분을 좀 밝히고 내가 목사고 그 당시도 사회복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쪽방 주민의 말에 가면 이분을 홀대하고 함부로 돼 있으면 내가 보호자에게 목사가 왔으면 뭔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네.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3: 그렇죠.
5: 우리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들어봤더니 그러더니 김아무개 씨 좀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나를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더니 우리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판독기 있잖아 이렇게 예, 보니까 예, 예. 불 끼면 형광등에 판독기 예, 예. 딱 보는데 예, 판독기 딱 보는데 목사님 저게 췌장 나 그때 췌장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췌장에 테니스 공만 한 거 있죠? 그거 암입니다.
1: 아, 그 암 덩어리가 뭐죠?
5: 암 덩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테니스 공만 한 거예요.
2: 암은 말기죠.
5: 네, 말기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췌장은 이 사기 상기대에 그 말기대 아직 통증도 그때 안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못
5: 찾기도 어렵고.
1: 네, 찾고.
5: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시한부입니까? 그랬더니 시한부래요. 몇 개월 삽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모른다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이분은 조금 젊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거를 맞거나 이러면 더 암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약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병원에 정말 할 수 있는
5: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의사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오기를 원했다고.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또 환자에게 당신 췌장은 말기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족도 안 마땅하지. 그래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른 갈 것 없고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히 너무 짠하잖아요.
1: 네.
5: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나는 그분이 치유가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는 인생 예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매일 갔어요. 매일 열심히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췌장암을 살려 주시옵소서. 췌장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니 자꾸만 그 집에 가고 신방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3분의 2가 복음서에 있는 치유사역이잖아요. 이 본문만 자꾸만 가서 이 신방하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을 안 나와도 새벽기도와 금요기도 이때마다 우리 김아무개 성도 췌장암 말기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좀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분은 교회 안 나와 나온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1: 네.
5: 근데 주일날 그분은 교회 안 나왔는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족도 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아무개 씨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분의 췌장암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통성으로 한 15분 주일 낮 예배 때 통성으로 15분 기도가 그 긴 시간이잖아요.
1: 그럼요. 엄청 길죠.
5: 근데 또 제 설교도 길거든요. 네. 옛날 교인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1: 아, 목사님들도 안 와요? 본인들이 네? 긴 거?
5: 나중에.
1: 하면서, 오늘 좀 길었네. 이거 안 하시나?
5: 제 아내가 얘기해 주죠.
1: 그죠.
5: 밥 타는데 당신이 그렇게 오래 안 하고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에 마침 월요일이.
1: 네.
5: 이제 이 암이 얼마나 커졌나 그 한 달에 한 번씩 찍게 돼 있거든요.
1: 네네.
5: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1: 네.
5: 저도 그냥 그런 치유의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 갔어요.
1: 네.
5: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자,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 시찌 또 그 백세일을 또 판독기 넣어가지고 착 올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 췌장암 들고 어디 갔어?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1: 그래서
5: 장난하나 속으로 그랬더니 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태수공만하게 그렇게 큰 췌장암이 좁쌀만하게 적어졌다. 기적이 일어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냥 긁어내면 산다고. 그때 내가 이제 목에 당연하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 의사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췌장암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 열심히 구제하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네. 그때부터 제 목회 패러다임에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어떤 목회 패러다임에 이제 변하고 계시잖아요. 나 성령 목회해야 되겠다. 예. 기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 목회의 관점도 전환점이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된 거죠. 그 후로부터 참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예. 그때부터 제 사역이 이제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장로교 목사인데 거의 순복음 목사처럼 그렇게 네. 지금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
1: 그런데 이제 간혹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기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세상 의술을 전혀 접하지 그러니까 무시하고 오직 기도로만 치료를 받겠다고 썩은 우유를 썩은 우유를 마시든 막 돈 주고 사서 마신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막 기적을 바라는 행위들이 넘쳐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조차도 그런 세상의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할까봐 염려를 하는 거죠.
5: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1: 그럼요 그럼요
5: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고
1: 그렇죠 그렇죠
5: 그래서 병원에 가도 또 하나님이 치유를 해서 기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1: 그럼요, 그럼요.
5: 기도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면 정신 조현병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 성도들 참 무조건 기도하지 않아요. 네네. 막 상담해서 이번은 정신병원 가서
3: 치료가 필요하고
5: 치료하다 그러면 치료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또 기도 안수해서 네네. 또 그렇게 기도 사역하고 그러지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그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끝나고 좀 남으셔서 오늘 기도 받을 분들 몇 분 계시고
5: 아, 예.
1: 저부터
5: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
3: 네.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3: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신 건데
5: 네네.
3: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부를 때는 결국 쪽방촌 노숙인분들 이런 사역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아, 재정적으로. 아,
1: 그게 제일 걱정이
3: 많이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많거든요.
5: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두 가지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에 보면, 고아원 운영하면서도, 그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도, 뭐 큰 교회나 기업 찾아가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급받은 것처럼,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노숙인 사역, 쪽방 사역 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숙인 사회 가고 쪽방 사회 가지만 늘 받는 목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목회 하옵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또 극적인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고 없는 걸 아시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지하에서 지하 25평을 창고를 그 믿음 좋은 순봉교회 권사님이 무상으로 25평을 빌려줬어요. 아마 지금으로 대학로 초입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50원 받아야 돼요.
1: 그렇게
5: 해줘도. 근데 이제 그걸 무상으로 해줬는데 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을 때 저희가 출석이 한 평균 30명 됐었어요. 쪽방정이라고 노숙인 일반 교인이었고 그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권사님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3년 계셨고 여기 꽃집 들어가는데 좀 교회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년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걸 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어떤 사회 참여 어떤 뭐 운동에 앞서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뭐 그 기도회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교회 뭐 세상에 힘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뭔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없고 다 교회가 헌금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3: 원래 그런 사람이 기도빨이 좀 있잖아요.
5: 원래 하나님 초신자들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먹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사실 주님도 아시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핑 돌고 먹기를 탐하는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 것은 조용히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맞먹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3: 들어주셔야
5: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야 된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3: 근데 조용히 목사님 소환이 됐네요.
5: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으니까 뭔가 응답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밤에 그래도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했어서,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보증금 2억이에요. 80평. 이제 거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1호 신자 있어요. 1호 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보증금 이사할 때가 얼마냐고 2억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급비가 2009년도에 1인당 수급비가 지금은 100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지네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가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고 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3: 희망적인
5: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화가 팍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출애굽기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면 늘 첫 번째 확실히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가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뒷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은 고아가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노숙인 목회하고 쪽방 목회하는 목사 아니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 노숙인 쪽방 주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보태더니, 목사님 자기 현금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냐 그랬더니, 돈이 뭐 있냐고, 당신들 수급비 받아 술 먹었는데 뭐 있냐고 그랬더니, 저 눈 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각서 써 얼른. 그러게, 그건 농담이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콩팥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겠다는, 옆에서 눈 뺀다니 콩팥 빼겠다는, 다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나를 장기 매매하는 목사 만들지 말고 당신들 수급비 받은 거 있으면 술 먹으러 가고 경마장 가는 거 그거 그 돈으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인들이 들고 가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내가 좀 철화를 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좀 하나님 나를 불쌍히 들으셨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혼자 철화를 했어요. 교인들은 다 가고 10시부터 찬송하면서 강대상에서 혼자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면서 아마 한 12시 넘어서 잠을 잤던 것 같아. 새벽 3시에 그때 환상이 확 열리는 거야.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그때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야. 요즘에도 가장 급할 때 한 번씩 보여줘요. 내가 보고 싶어서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데 환상이 한번 딱 열리더니 우리 교회 강대상이 휘장이 확 날아가고, 왼편에 있었던 그 피아노에 가장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부교육장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내가 그거 보고 환상 보고 글쩍 깼어요. 그 환상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시켜 주시겠다.
3: 뭐 그런
5: 그런 이제 확신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 확신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왼수마귀는 또 그 확신을 그대로 안 주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김 목사 이제 교회 폐쇄돼야 끝이야. 이게 교회 폐쇄, 이 두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데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순조롭게 지금의 교회로 이전되는 놀란 역사가 있었어요.
1: 지금 어떻게 이전됐어요?
5: 그때 이제 그하고 그 아침에 예. 그 아침에 이제 9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아마 저 우리 교회가 그때 상황이 국민일보에도 한번 한 면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 국민일보고 목사님 아마 목사님 이전할 교회는 샤워장도 필요할 것 같고 부엌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식당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타일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를 무상으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환상이 그리고 마음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사람을 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처음 해봐서 우리는 보증금 2억만 생각했지 현재 있는 2층 퇴폐 노래방을 리모델링 하면 또 돈이 든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보증금을 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노예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노예교회들 뜨시는 교회들 순회 설교하면서 헌금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희 가족도 믿음으로 한 1,000만 원 우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2억인데 해서 총 9천만 원 현금이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와가지고 2억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그냥 빼고 이건 안 된다 그럴 건데 예. 하나님이 또 건물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인가 봐요. 이거 목사님 좀 2억 아직 1억 천이 부족하면 내가 보증금 받고 그냥 계약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그냥 계약해요. 그 대신 교회가 부흥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월세, 그럼 월세를 어떻게 받아야지? 자기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노숙인 교회, 쪽방교회 월세를 있는 대로 받으려니까 자기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 그 대신 빈 데는 빨리 또 우리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고. 그래서 첫 해부터 월세 50만 원 깎아줘 가면서 교회가 이제는 지금의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 내 것을 전부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돼버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 아이들이 코 묻은 닌텐도를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을 사고 싶고 열심히 모아서 뭘 하고 싶었을 그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하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았을 그 가족 회의, 가족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셔서 지금 앞으로 이 자녀들의 앞날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축복이 더해지는지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쓰임하는지를 이제부터 그 우리는 기적을 직접 아마 체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요. 또 늘 헌신하신 우리 사모님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모두 천국의 노트에 적어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지금도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시기를 저희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5: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두 사기꾼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지금 내 인생은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 더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택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여기 대단한 사기꾼 두 사람, 삼촌과 조카의 관계, 리브가가 그 중간에 연결고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DNA가 우리 야곱의 스토리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진행됩니다. 29장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번성합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질투와 경쟁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활용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30장에 보시면 이제는 야곱의 물질 재산의 번창, 번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여먹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꾀를 압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에게 사기를 쳤던 더 큰 사기꾼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한편 당하는 야곱이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러한 장면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살피게. 첫 번째 25장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여러분 자들 요셉을 낳았을 때, 여기 라헬이 사실 야곱이 더 사랑하던 아내였지만 라헬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난 지 적어도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그리고 또 7년. 이제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라헬로부터 요셉도 낳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언제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기에 아버지였던 라반도 걱정이었는데 자기 딸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이제 라헬도 명실상부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의 완성이 이루었다 볼 수 있고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야곱, 라반의 허락을 받아 두 딸을 데리고 내가 두 딸을 버리지 않겠나가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아들을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래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재산이 무일푼 다 라반의 것이었어요. 라반을 위해서 야곱은 일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니와 또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전에 봤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차고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고

0: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으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 돌아와야 될 사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도 고향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 25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과 라반의 반복되는 대화가 쭉 나옵니다. 25절에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 즉 레아와 라헬 내게 주셔서 가게 하소서. 27절 28절 보시면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기 라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노라. 네 것으로 갖게 해주겠노라. 29절에 야곱의 논리가 전개됩니다. 외삼촌 내가 왔을 때 별거 없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나를 통해 주셔서 외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득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30절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 내 재산을 모으겠나이까.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3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랴. 31절 하반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뭘 주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양떼를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 내가 내 재산을 불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이게 다 적게 태어나는 양 수입니다. 양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대부분 다 하였습니다. 가끔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게 태어나고 염소의 경우는 다 까맣습니다. 그런데 가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데 그런 것들 삼촌 나에게 주세요. 당시 목자들은 보통 10% 내지 20% 정도의 그런 수고를 100명의 양을 키우면 1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를 주는 건데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염소는 검은색이 대부분, 색이 섞인 양과 염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흰 양은 또 검은 염소는 순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잡종이라고 그냥 제가 부를게요. 그러니까 즉 대부분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라반에게 유익한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여기 레아로 또 라헬로 사기를 쳤던 라반은 또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이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자기 손해가 될 만한 그러한 거래를 해오는구나. 라반이 34절에 동의하죠. 그리고는 라반은 한 발짝 더 나가 3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검은색 이런 것들을 싹 다 뺐습니다. 야곱에게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양들을 키우게 하고 또 야곱과 자기 아들들이 키우는 양 거리의 차이를 약 사흘 거리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외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이런 검은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반의 계산과 계획에 의하면 이제 야곱은 쫄딱 망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반의 결정적인 실수는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묘수 등장을 합니다. 37절에 와서 보시면은 야곱이 묘책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라반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야곱이 계속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라반을 안심시키는. 그러나 두 번째 야곱의 묘책의 합리적인 요소가 4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전술이기도 합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기 라반도 그렇고 많은 분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가지가 독, 가지를 두고 안 두고를 포커스 맞추는데 우리가 야곱의 전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양에 포커스 맞춰야 되며 그렇지 못한 약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야곱의 전략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튼튼한 것에 야곱은 집중합니다. 순종으로 보이는 것도 실상 순종으로 보이는 흰 양의 경우도 또 검은 염소라도 실상 그중에 3분의 1만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위 말하는 잡종 이런 점을 만들어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적어도 25% 정도는 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전략은 그게 아니고 야곱은 튼튼한 놈을 골라서 그런 튼튼한 잡종들을 골라서 튼튼한 잡종과 교배를 시킴으로 해서 튼튼한 것은 다 잡종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약한 것은 약한 순종끼리 해서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직권은 튼튼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야곱이 뭐 유전자 공학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 곧 뒤에 분명히 밝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미신적인 웃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그래 튼튼한 양에 집중하며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야곱. 43절에 보시면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뿐이 아니고 양떼를 팔아 노비도 사고 낙떼도 사고 나귀도 사고 부자가 됩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 이 야곱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기 퍼져나갈 것이라는 표현과 번창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성취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삶이 번창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 가지 교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베풀기 위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을 베푸시기 위해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며 탈취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쳐 나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듯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고생하며 지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그러나 이러한 번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뒤에 고백하기를,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야 바른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공정을,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번창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야곱이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야곱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이 택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한 거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구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며 야곱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렇고 억울한 경험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의롭게 행동하면, 열심을 내면 더 손가락질 받고 더 왕따 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현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늘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을 좋아하시며 공정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인의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함을 더 당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귀한 가치관을, 빼어난 가치관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려고 하다 보면 억울함 당합니다. 억울함이 있는 것이 일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억울함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4절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가 자기의 계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간교한 자의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특별히 섞여 지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공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라반 사흘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라반의 계략입니다. 간교한 라반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흘 떨어진 그 곳에서 마음껏 자기 전략을 발휘하며 활용하며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실수한 거죠. 라반이 더 자세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애굽에 종사자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그마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하십시오. 야곱의 번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꾀도 아니요, 야곱의 뛰어난 지략도 아니요, 야곱의 번창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야곱과 많이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야곱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번창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밝히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번창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번창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 감사, 또 감사하십시다. 그러게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번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질이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욱더 고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견고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번창이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카페에 딱 뭐 저랑 몇 명 같이 한 10명이 들어갔더니만 텅텅 비어있는데 1분, 2분, 3분, 4분, 5분 지나면서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손님을 끌고 왔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을, 하나님께 나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복주셨듯이 우리 때문에, 아니요, 장사자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듯이 우리 것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축은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니요, 돈 띠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기당한 분, 그거는 갚아주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긴 참 암행하기가 어려운 장면인 거 제가 압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 있는 거 다 어차피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다 어찌하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손해볼래야 손해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어가서 하나님 재산이 충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 봐야 하나님 것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손해본 것 물질의 손해 아깝긴 하겠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손해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물질 그 무엇 우리가 손해볼 수 있겠으나, 즉 제한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손해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는 결코 손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으며 더 힘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분명코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찬송 부르면 기분이 좋아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과거에만 집착되고 있다면, 미래를 향한 기쁨과 기대감이 없다면,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많이 곤란합니다. 저 밝은 아침을 기대합니다. 방망합니다. 그때 오늘 다리에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며 손해볼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빼앗아 다시 나에게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니면 더 추할 수 있는 인생, 그러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야곱을 택하시고 번창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야곱, 정말 한심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에서를 사기치는 일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또는 야곱처럼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험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그 존전 앞에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 지나고 그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일주일 내내 찬송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인생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에게 건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야곱된 모습을 보게 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야곱의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찬송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격려하시며 독촉하시며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그 말씀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나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1: 아 뜨겁게
0: 네, 핫뜨거 잘 지냈습니다.
1: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1: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주세요.
1: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네. 맛집은 빠짐없이
1: 찾아다니세요. 맛집.
3: 아, 자꾸 이게 안 잠겨요.
1: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아,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1: 네.
2: AI.
0: AI.
1: AI.
2: AI.
1: 네.
2: AI. 이거 아니고요.
1: 아, 예.
0: AI.
2: 어,
0: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1: 네.
2: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1: 네네.
2: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0: 내비게이션 항상
1: 맞아 맞아
0: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1: 아 그게 진짜 크다
0: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1: 맞아
0: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하이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1: 대박다잖아요
2: 어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0: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네.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2: 네.
0: 그리고
2: 맞아,
0: 뭐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심심이 기능.
1: 심심이 맞아요.
2: 맞아요.
4: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1: 네.
4: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4: 요즘은 번역 그 사이트가 많아요.
1: 네.
4: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4: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시에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안에는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0: 맞아요.
2: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얘기예요.
1: 굉장히 뜨겁네요.
2: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1: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1: 외웠어요. 네.
2: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 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든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인연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1: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탁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이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뭐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온 씨는 네.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0: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그렇죠. 얼마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1: 화 많이 났네.
0: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1: 아 그래요?
0: 네.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기도가 안수
0: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1: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4: 네, 그렇죠. 네.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1: Sophia.
0: Relax. Learn to take a joke.
1: Yeah, very funny.
2: Hmm.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3: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은 씨, 네. 준비되셨나요?
4: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코토코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5: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3: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5: 그래서 제가 고생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할까.
3: 인공지능이 보낸 너무.
4: 인공지능이니까. 대체는.
5: 네.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3: 네.
5: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부터 25 되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 보니까
3: 네.
5: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3: 네.
5: 아, 이때가 딱 지나면 요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 네.
5: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 같잖아요.
3: 그쵸, 애기죠.
5: 그죠?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약간 떨어졌어요.
3: 떨어졌다.
5: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3: 오.
5: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3: 오.
5: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3: 네.
5: 여자는 30.1세.
3: 아.
5: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3: 네.
5: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아 요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3: 그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럴 것
3: 같아요. 아니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욕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6: 저는 아주 청청하지
3: 그래서 네. 다시 옮겼잖아 선을 네
6: 제가 해당되는데요
4: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승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5: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4: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 봐. 만난 분들 중에 또.
5: 하실신 것 같은데요?
4: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와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래서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3: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4: 네.
3: 맞아요? 영원히 있었어요, 지금?
4: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3: 하나님의
5: 은혜.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3: 아, 정말요?
5: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4: 네.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5: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아,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옹위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어,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어?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어,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4: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30 후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도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향,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형 미안한데 아,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7: 그쵸.
4: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독립 배필을 허락하겠다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7: 그쵸.
4: 막 한기가 안 나요.
5: 아담이 너무 많구나.
4: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냄새 나고
7: 냄새 나고
4: 나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7: 네네.
4: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
7: 어, 저는 평소에는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5: 그럼요.
7: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어 다른 집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막 TV 소리라든지 그
5: 어, 저는 환청이 들려요.
7: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4: 아, 너무 붙어 있네.
7: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 또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0: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1: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너 얼마야?
2: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0: 이 땅콩.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통 그거.
2: 땅콩. 땅콩 누구 애칭이야? 어떤 남자 애칭이야?
0: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2: 어떤 남자 애칭이야?
0: 땅콩 아니야?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0: 하나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1: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정년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2: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1: 아,
2: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1: 아 휴거
2: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네.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고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고 나이가 되면 또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1: 네네네.
2: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1: 그래.
2: 그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오래.
1: 네.
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1: 네.
2: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0: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1: 네.
0: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1: 네.
0: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1: 네.
0: 눈 씻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2: 그러니까 휴거론이 네.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실현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1: 네.
0: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1: 네.
0: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 네.
0: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3: 같이 느끼고는 있어요.
1: 느끼고 있었어요?
3: 느끼고는
1: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

0: 여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0: 그쵸.
1: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0: 와우.
1: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 그냥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한번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한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갑자기 설레인다.
2: 응?
0: 네?
2: 저보고요?
0: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2: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근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왜인 줄 알아요? 딱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야. 탈모.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0: 어떻게 해요? 탈모가 어때요?
2: 탈모. 그 가발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야 했던 말이 내가 나의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의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0: 그쵸.
2: 또 구하는 것보다 또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3: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0: 용기를.
3: 저도 지나보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2: 오.
3: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저 결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네. 용기는 아니었네요. 진짜 용기였네요.
3: 그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좀
1: 약간 차분한 느낌.
0: 약간 예쁘시구나.
1: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네.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
2: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3: 주님.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네.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두드려보자.
0: 궁지에 몰렸을 때.
3: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0: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1: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0: 남편이요?
1: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네네.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제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0: 왜요?
1: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사가셨어요.
2: 아사가.
0: 나는 지금
2: 아사가. 네.
0: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교수님 형부라고 해야 되는 거야?
1: 인생이에요,
2: 형부. 형부.
0: 형부. 목사님이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2: 사부님.
0: 사장님.
2: 사장님.
0: 사장님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님 남편님.
1: 김 교수라고.
0: 아,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1: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네네.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0: 네. 이러면 좋아.
1: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0: 네.
1: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제가 먼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0: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2: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0: 저요?
2: 네.
1: 궁금해.
0: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2: 근데 뭐 하고 계시죠?
1: 몇 종류 어떤 네. 몇 가지나 가.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0: 네. 네. 어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줄여. 그러고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1: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해.
0: 줄이라고 해서.
1: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0: 한 가지.
1: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2: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뻐.
0: 오 쓰리뻐.
2: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뻐.
0: 쓰리뻐.
2: 기뻐 바뻐 예뻐.
1: 아 이
0: 세 가지. 예뻐?
2: 기뻐 바뻐 예뻐.
0: 아 바뻐 예뻐.
2: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아우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오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제목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제목.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1: 아, 레온 씨 이렇게 예.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뻐.
2: 교수님.
0: 와 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4: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0: 그렇죠.
4: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생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 아멘.
0: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묘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나도 찾고 있잖아.
1: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2: 네.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2: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말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 호흡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1: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4: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1: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4: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하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1: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0: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4: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0: 가격
1: 가격 많이 받으셔야 돼요.
0: 감정 대리 가격
4: 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2: 네,
1: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1: 어떤 일이 있어요?
2: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네네.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던지더라고요.
3: 오, 자유로운 거예요?
2: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 30분을 열렬하게 설명하게
1: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4: 네.
1: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4: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한이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5: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4: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5: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어우, 매사해.
4: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5: 그래?
4: 아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보면 어떨까.
5: 그거 괜찮아.
4: 그치.
5: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빠밤.
1: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6: 매사하다.
1: 오, 매사하다.
6: 매사하다. 매사하다. 아,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네. 부끄러운.
1: 아, 부끄러운 거예요?
3: 전혀 다른 느낌이다.
6: 쑥스럽다. 약간.
5: 쑥스럽다.
7: 매사하다. 쑥스럽다.
1: 매사하다. 이렇게.
6: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서 네.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스타일 했을 때.
1: 네네네. 네, 네.
6: 아, 매사하네. 약간 이런 데서.
1: 매사하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4: 네.
1: 망탕.
8: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단 소리. 아,
1: 되는 대로 막 한단
8: 소리. 되는 대로 막
5: 한단 소리. 막 산다.
8: 네,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6: 말도 망탕 하지 말라.
1: 말도.
6: 망탕 하지 마라.
8: 말도 망탕 하지 말라.
6: 이런.
1: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십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5: 네.
1: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5: 진짜요?
1: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십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8: 네, 북한의 십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1: 10대 원칙?
8: 네, 그게 네. 진짜 한국의 십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김일성 목숨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딱 끝나는 거 쉽게. 어느 한 네. 1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 안 간 게 없습니다.
1: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요?
8: 1장부터 네.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3: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보셨던
8: 날. 왜 이럴까?
1: 평양!
3: 평양!
1: 평양!
8: 내려놓 수련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끝입니다.
4: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8: 다 김일성. 토요일마다 생활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당일사 학. 야, 너 해도라,
4: 이거 가져보신 거야.
8: 이걸. 네.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진짜, 말 해계기도.
8: 네네네. 어, 맞다. 해계기도랑
4: 다 비슷하다.
8: 그럽니다.
5: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재씨, 이계명.
1: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살고 목숨 바쳐서.
8: 그거 뭐야. 쉽게 말하면 그거다.
7: 모든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2: 아니,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7: 사실 그 한인 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속당 느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십계명을 네.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막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1: 맞아요.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십계명 딱 생각나는 거.
5: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아,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1: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네, 네. 헷갈리실 때도
4: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2: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4: 10개 다 지키고
1: 10개 다? 10개 다
4: 10개요?
1: 그러니까
4: 언어살인도 있으니까
6: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너,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몇,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려주겠는 줄 아니? 라고.
4: 맞아, 맞아.
6: 속도. 살인자인데.
7: 우리 상태 아빠도 네. 한번 보냈잖아.
6: 내가 그냥.
4: 다들 지금 회개하는 거야.
1: 네.
3: 저는 오계명 부모를 건경하라.
1: 부모를 건경하라.
3: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1: 우리 선정 씨는요?
4: 저는 정말 맞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쉽지 않죠.
4: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맞아요. 쉽지 않은 거구나.
5: 배우자는 이웃이에요.
4: 이웃이죠. 공부해야 되는 이웃.
1: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4: 맞아 맞아 맞아.
1: 왜냐면 맞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계속.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맞아. 저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4: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1: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네.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럴까 하면 그것도 맹심해 봅니다. 오늘 하루 신수가 뭐지?
1: 운세가 들어오시고
8: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2: 맞아요. 오, 진짜
8: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네.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아 주패 신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7: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3: 아,
7: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어깨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이 욕사업으로 그런 네. 그런 데를 가요. 네, 네.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게 네. 그 코스예요.
5: 역사,
7: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 역시 그런 아, 목사님에게 아,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2: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5: 네.
2: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5: 네. 그러니까
2: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5: 네. 네.
2: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3: 아,
2: 그곳이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1: 그러네.
7: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3: 네,
1: 맹구시라고.
3: 네, 3차가 걸렸어요.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잡혀요. 네. 근데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5: 네.
3: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5: 네.
3: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난 것 같아요.
5: 강연 같은
3: 거? 아, 예, 안 가겠다.
1: 나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3: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네.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 네.
3: 되게 웃기다고 그래요. 저보고.
5: 웃기다고.
3: 예. 어,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1: 물어보세요.
3: 네. 어떻게 가시나요? 네.
5: 가셔야죠.
1: 그렇죠.
2: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5: 네.
2: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3: 네.
2: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3: 아~
2: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3: 마음을
2: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5: 아멘.
3: 아,
2: 선교사처럼 가는 게
5: 오, 이제 수혜씨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7: 그래.
5: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신
7: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말씀 우리가 가으로써 그곳이 거룩해진다.
5: 그렇지.
7: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1: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이미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9: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김일성이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네.
9: 저는 네.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능이 네, 되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4: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김일성 외에는 네, 다른 네, 상을 두지 말라. 네,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 부르지 말라고
1: 네, 네.
4: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 하지만
5: 맞아요.
4: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5: 그렇죠. 네, 맞아요.
4: 북한은 어때요?
7: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에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이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들킬까봐 안에 죽는 길이니까.
1: 네.
3: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7: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1: 네.
7: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1: 네.
7: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네.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에서는 그 신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주패로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네. 그다음엔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네.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네.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이런 게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을 새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얼려놓고 또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얼려놓고 네. 굴뚝에다 놓고 피나이다.
3: 많이 해보셨나요?
7: 좀 많이 봤으니까
3: 좋아서
7: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성탄절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랑 나왔는데 성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남녀의 성을 말하는 성탄절.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르치죠.
1: 취급을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유은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10: 왜냐하면
1: 눈이 바짝바짝바짝 정보를 또 알아.
10: 그러니까.
1: 사실
10: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1: 네.
10: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해요.
3: 네.
10: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1: 5대 범죄요?
10: 민간 신앙.
1: 네? 민간 신앙.
10: 마약.
1: 마약.
10: 성매매.
1: 성매매.
10: 도박.
1: 도박.
10: 밀수.
1: 밀수.
10: 이렇게 다섯 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네. 7년?
1: 7년?
10: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시장이 또 암암리에 계속해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10: 네.
6: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는대요.
7: 맞아.
6: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성황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김도훈 씨.
1: 네, 파묘.
6: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1: 진짜.
6: 예.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네.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6: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던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1: 아,
6: 네,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1: 정리가 될 필요가 맞아. 있네요.
9: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1: 네네.
9: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1: 네.
9: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3: 아유.
9: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1: 네.
9: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본 처리를 가지고
1: 네.
9: 자식의 운명이라는 보던가
1: 살아있는 거냐
9: 이런 걸 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냥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1: 그러니까.
3: 매달려야 돼.
1: 네.
3: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요.
1: 어머,
3: 네. 네.
1: 김정은이요?
3: 네.
10: 김정은.
1: 우와.
3: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1: 네.
3: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1: 아,
3: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1: 네.
3: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 밖에 들어서 혁명을 갔을지 총살당할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6: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소녀궁전, 학생소녀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1: 네.
6: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거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1: 네.
10: 풍수지 진짜 뭐, 많이 따지죠.
6: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왕?
6: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를
3: 저기서
6: 자기가 다 해먹어요.
1: 죄송해요.
6: 다 자기가 해먹어요.
11: 먹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11: 맞아.
1: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5: 더 가속화되죠.
1: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7: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1: 그러니까.
7: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주고 자기도 막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1: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럴까요?
2: 간단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거든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선조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11: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5: 맞아요.
1: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2: 네네네.
1: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11: 아.
2: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1: 반대.
2: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10년을 가잖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1: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2: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7: 출장상담.
1: 그러니까.
10: 출장상담.
7: 두 분이 만날 수 있게. 저리 죽는다고 그렇게 지겠습니까? 안 바뀌죠.
1: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1: 평양시대 그 주변 그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7: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구제값을 갚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1: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그죠? 일요일,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뭐 하세요?
7: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하는 그 토막국이 있어요.
1: 그래. 그 뭐예요?
7: 이게 일이 없다고요. 계속 일한다는 얘기.
9: 쉬는 날이 없다.
7: 쉬는 날.
1: 개그 프로로 그렇게.
7: 네.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11: 그러는 월화수목금 금토 막 이러면서
7: 일요일 오후 됐어요 북한에.
8: 저는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하느라고 완전 한절만 죽어라. 토요일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다도 제일 지옥 같은 날.
7: 생활총화.
8: 서로 호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6: 그때 그 토요일날에 그거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3: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맞춰서 그러니까
6: 약간 그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3: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 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5: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악명이 높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선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9: 빠밤.
5: 빠밤.
7: 마지막 1등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9: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8: 나는 상위 1등일 것 같아요.
1: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5: 당연히 1위. 1위죠.
8: 그렇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7: 우와. 종교에
8: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7: 아, 있었어?
8: 네, 있었어.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보면 돼요.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1: 그 외세가 뭘까요?
8: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 날라리,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이런 거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이거 의식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 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소지섭이랑 막 커피 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선 하늘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러니까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11: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인 북한인데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1: 주변에서.
8: 제 주변에 언니가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는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지금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 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 내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음 들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을 받은 정도.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고 없어졌어.
1: 누가 신고했군요.
8: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너무 놀라가 그 다음 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11: 아이고 딸들. 그러니까
8: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11: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3: 대단하시다 정말.
8: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란 걸 몰랐어요.
3: 근데 아.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겠죠.
1: 아,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3: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의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네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친구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친구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그들을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포장을 해서 제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2: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3: 10만.
2: 수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0: 마당에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요일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러지 말아야겠고
1: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또한 좀 회개를 좀 해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2: 맞아요.
1: 온라인 예배를 맞아.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2: 아유, 주야.
1: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
3: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2: 강해져야죠.
3: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야 돼.
2: 예배에 목숨 걸고
3: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2: 아멘.
1: 맞습니다.
4: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0: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 쪽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여자란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인데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입니다. 아,
5: 무조건.
0: 네, 무조건이란 말입니다. 네. 부모님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4: 그러니까
0: 부모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2: 맞아요.
6: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저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네네.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2: 네네.
6: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조금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의대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의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져요, 일을.
4: 네네.
6: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마음대로 못 듣고.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볼 때, 부모하고, 약간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부모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이렇게 옛날에 사랑해내라고 네, 자식들이 뭐 네,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4: 그렇죠
6: 하잖아요.
4: 네, 네, 네.
6: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일일이 신고하고 함께라고 이런 점 안 좋아 보인다.
4: 인식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2: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 5월 8일
2: 어버이날.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1: 어머니 날?
2: 어머니 날 어떤 날?
7: 11월 16일.
4: 11월 16일.
2: 18일. 18일 아니야?
7: 아니야.
1: 승인하세요.
7: 11월 16일이
4: 그 어머니 날.
7: 어머니 날.
4: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1: 그 어머님 날은 따로 있나요?
7: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참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성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2: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0: 있지 뭐. 아마도 자식으로 표현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1: 아, 어머니의 날로 어머니대라는 것도 생겨났잖아요.
2: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희를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머성용 대회를 열면서 네.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네.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구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3: 오히려.
2: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여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적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0: 맞아요.
2: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모성영웅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영웅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네. 생존은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0: 다 이용하는 거죠.
2: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영웅 대 해? 우린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0: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2: 중심에 하나 애정결핍이 들어갔겠죠.
4: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네. 북한의 경제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네. 힘들거든요.
0: 맞아.
4: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5: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크니까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고 말이죠.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소령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까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고 하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3: 아, 일부러.
5: 못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네. 사랑인데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에.
3: 진짜요?
5: 제가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아이고. 쌀 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네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3: 냉정해.
5: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1: 부모들은 네.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을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3: 네네네.
1: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네. 와.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 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종신을
2: 그런 얘기도 있었어. 죽으라고
1: 자폭종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선 또 난리 났었고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6: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네. 일할 수 없는
2: 그러니까.
6: 네.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장도
3: 없어요.
2: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뭐죠? 뭐 사람이 죽게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죽했으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 그러면 119 씨러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때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네.
5: 제가 일하는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 된가 저는 고령화 시대가 저는 다 됐다 하잖아요.
0: 근데
5: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화를 했습니다. 저 픽업 하나 후진화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6: 충격받았어요.
5: 매일 아침 출근을 거기로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무례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죠.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6: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0: 그렇죠.
6: 네 과연 북한은
0: 어떤
6: 그럴까요? 네.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0: 표정 그랬어.
4: 북한의 치안 상태.
0: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고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5: 아이고.
0: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는데.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5: 아이고.
0: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 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으니 가서 살인하고 아이고.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적질인 거예요.
5: 아,
0: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길거리에. 네.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훔쳐야지.
5: 그치.
0: 그리고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옳은 것 재미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그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똑같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서 이 고생길을 따라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벼 여기가 맞는 게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를 찾으면은 사실 지름길 갈 때보다 더 기쁘고 야 내가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네. 방향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지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기쁨도 다른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을 잠깐 떠났다가 돌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아랍권 뉴스를 패러디한 개그 가수 이소라 모창동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김세아.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자랑하며 늘 밝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 신천지 유혹까지 긴 방황을 거쳐 아버지 품에 안긴 지금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 네,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저의 아름다운 후배입니다. 예, 개그우먼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엘레케토비아나카리다샤타르비아. 네,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2: 이름 바꿨잖아요.
4: 네? 아, 제가 법적으로 네. 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불러줘서 그냥 김세아로
1: 그냥 세아 씨로구나. 네.
2: 아, 세아가 이뻐요.
1: 우리 세아 씨 여기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1: 그냥 네. 생기가 넘친다고 할까?
4: 그렇습니까? 네.
1: 근데 우리 세아 씨 얼굴 보면 네.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4: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뭐 제가 또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주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또 있어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 음원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4: 네. 했어요.
2: 제목이 뭐죠?
4: 콩닥콩닥이라는 곡인데요.
2: 콩닥콩닥? 네. 하나, 둘, 셋, 넷.
4: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바닥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잠...

0: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골드미스 중에서도 좀 상 골드미스잖아요. 예. 그 심정을 좀 가득 담아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1: 호소하기 위해서
0: 그런 가사예요.
1: 근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말을 세아 씨는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0: 마찬가지입니다. 네.
2: 근데 저렇게 다 있는 경우도 개그우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지요.
1: 저 같은 경우는 입만 살아있는 경우. 또 몸이 되는 친구가 있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하고 네.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저 잘할 수,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기서 멈췄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세아 씨예요.
2: 우리 세아 씨 하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 프로가 막 외국어 막 이렇게 남발하면서 그러니까.
0: 지금 반동 진료드렸던 아랍 앵커였었죠. 알까비라는
2: 그때 반응이 좀 대단했죠.
0: 그때 사실은 이제 저 완전 이제 신인배였었거든요. 근데
1: 그게 몇 년도예요?
0: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1: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0: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이 못될 뻔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코너를 하기로 하고 네. 제가 갑자기 수두가 온 거예요.
1: 어머.
0: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았나. 그래서 온몸이 농진으로 완전 가득 찬 거죠. 이제 녹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복장을 아랍이니까 눈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첫회를 정말 이렇게 눈만 나오고 약간 이 검은 천으로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첫 녹화를 무사히 떴어요.
1: 어머머머머.
0: 그것도 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알까리라 뉴스거든요.
1: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0: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월드뉴스라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나라 중에 한 앵커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외계 뉴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 뉴스가 있고 이제 아랍 뉴스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두 나라가 이제 좀 반응이 없으니까 코너를 이제 없애려고 할 때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컬투 오빠 께서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거든요.
1: 아~
0: 이 아랍 앵커는 빵빵 터지는데 이거는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된 게 알까리다 뉴스가 된 거예요.
2: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외국어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많이 또 연구해야지 또 그런
0: 많이 연구하면은 그 코너는 웃길 수가 없어요.
2: 그래.
0: 한 두 단어 정도만 알면 돼요.
1: 예를 들어,
0: 살람무트라 일랄리까 이거는 아랍어가 맞아요.
1: 아, 그 무슨 뜻이에요?
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무산이고, 말도 안 되는 뭐, 장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두세 개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아랍어인 것 마냥.
1: 어떻게.
0: 이거 뭐, 랄케토르비안 랄까리다 샤토르비, 피노키오 버전 들려드릴게요. 꼭두루각시로 인용 비누로 키요 나는 네가 샤샤까떠라비야 이놈의 자슈라까떠라비 거짓고르티끄르고 나물거리는 사들 까리쭈르간 대패로 싹싹 밀어발랑기 샬라모따랄랄라이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스토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도를 한 거거든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1: 피노키오가 거짓말해서 야단 엄청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피노키오야,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너의 입을 대패로 밀겠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요.
1: 그런
0: 내용인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2: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말인 거예요.
0: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라일랄리까.
1: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라 씨 모창도 진짜 잘하잖아요.
0: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 2의 전성기였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코너가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생계가 막막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너무 핫했고 저 그래서 이제 같은 M 본부니까 코미디로 이거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첫 회를 정성호 씨가 이제 임재범 씨 짝퉁으로 정재범으로 녹화를 떴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멤버 하나만 가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멤버 이제 그때 당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BMK 씨도 출연 중이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한다고 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성대모사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모창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대모사를 오죽 못하면 정말 지구인이 안 되니까 저는 외계인을 했었거든요. 에일리언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이소라 씨하고 제가 BMKC를 좀 연습을 했어요. 화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흉내를 내서 누구를 보여준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예. 살짝 보여줬는데, 예.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좀 난데, 이렇게 좀 희망을 줘서 연습을 무지 해가지고 갔는데, 예. 첫 녹화를 뜨고 깜짝 놀랐어요.
1: 왜?
0: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소라 씨의 넘버원을 이제 패러디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 세 분만 계세요. 네. 그 녹화장에는. 네. 원, 투, 쓰리 감독님. 네. 너무 조용한 거예요.
1: 끝났다.
0: 당하겠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딱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고 도플갱어 이소라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 확 떴구나.
0: 엄청 섭외 연락 받고 나중에는 이소라 씨가 섭외를 해주셔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출연을 하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뵙고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고 이소라 씨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에는 저를 MC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소라 씨를 노래로 소개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요즘에는
1: 그냥 저는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걸 찾아내지?
0: 성대모사를 나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크리스티나 씨도 하고.
1: 크리스티나.
3: 아이고, 우리 시아머니도 매일 주와 함께 좋아해요.
0: 이랬는데 또 크리스티나 씨하고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1: 아, 진짜?
0: 같이 또 그거를 성대모사로 또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1: 재주가 많아요.
2: 노래, 연기, 뭐 성대묘사, 뭐 끼가 정말 다양하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넘치셨는지.
0: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셨는데. 예, 예.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기가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게. 그래서 조금 떡잎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랬네.
1: 근데 동네마다 그 떡잎 다른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개그맨 시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아니면 좀 치열했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오락부장하고 학예부장하고 전교 학예부장 축제 사회부고 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이제 고정 게스트를 전주 MBC에서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많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제 사실 그 오디션장에서 합격 오늘 발표해 주셨어요.
1: 아, 진짜?
0: 네, 입시를 보러 갔는데 네.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특기를 보고 즉흥 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인기를 한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때 700 유료 서비스가 한창일 때거든요. 2000년도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0에 배꼽 빠져 사랑의 박장대소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울린 후에는 30초당 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어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제 뭐 씨름판 민요가수는 1번, 뭐 찬송가 버전은 2번,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가 버전을 누르셨습니다. 뭐 이정현의 와 한참 유행했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개그를 하니까 이제 빵빵 터지고
1: 그치.
0: 교수님께서 입학식 날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합격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1: 걷는데?
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도 입학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K본부에 이제
1: 그럼 무조건 돼야죠.
0: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방송으로 제작을 하겠다. 원래 비공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공개 코미디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그 20명을 뽑았는데 최종 멤버에 들어갔어. 아하. 그때 같이 이제 친했던 오빠가 정종철 오빠, 김기수 씨 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는 되게 유력했었어요.
1: 그렇지.
0: 근데 결론은 제가 떨어졌어요.
1: 왜?
0: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친했으니까 붙은 오빠들이 알려준 거예요.
1: 그렇죠.
0: 너가 외모 점수가 이제 있잖아요. 항목별로 뭐 외모 점수, 개인기 점수, 뭔 점수.
1: 심사위원 외모 점수가?
0: 외모 점수가 있었어요.
1: 근데 너무 이뻤구나.
0: 그거를 나중에 심영재 선배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면서 그거를 또
1: 물어봤어요.
0: 얘기를 여쭤봤어요. 심영재 선배님이 저를 외모 점수를 0점을 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제가 1점만 받았어도 그 상을 받는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점을 못 받아서 제가 탈락이 됐는데.
1: 왜 빵점 줬대요?
0: 그거를 이제 근래 만나서 선배님, 선배님 그래서 제가 공채가 못 됐어요. 그랬어?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1: 뭐가 정확해.
2: 근데
0: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커트머리에 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을 사실 이제 의버지께서 예. 예,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봐도 좀 얘를 여자로 써야 되나 남자로 써야 되나 약간 예. 좀 예.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개그우먼이 되면 약간 좀 그게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수긍하게 됐어요.
1: 그래서 떨어졌어요.
0: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예. 4월에 예. 또 M본부가 공지가 뜬 거예요. 또
1: 가야지.
0: 쳤어요. 예. 근데 또 최종 멤버 1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그럼 이제 되겠다. 되지. 네. 예. 또 떨어진 거예요.
1: 어머.
0: 근데 그때도 공개로 방송이 됐어요.
1: 어허.
0: 그랬는데 12명이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땐 10팀이었고.
1: 네.
0: 그 안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1: 너무 속상하지.
0: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었을 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KBS에서 방송이 되고 유명하게 떨어졌어요. 좀 재밌는데 떨어진 친구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KBS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MBC에서 바로 뽑기가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1: 너무 억울하다.
2: 그래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고.
0: 그래서 이제 제가 멤버에서 빠지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그 기수의 그 군기 문화가 좀 있을 때예요. 네. 공채에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저를 특채로 데뷔하게 해주셔서.
1: 아, 특채예요?
0: 네,
2: 나중에는 특채.
0: 네, S본부 특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고 개그맨으로 예.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잘 아셔서 예.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나중에는 특채가 되었지만.
0: 네.
2: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뭐 이만큼 했으면은 좀 뜰만한데 네. 싶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은 또 엄청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리고 그 K본부에서 그 콘테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엄청 많고 어디 가서 항상 주목받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1: 뭐라고?
0: 그냥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1: 그렇죠.
0: 남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외모적인 얘기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다 이제 여자분들이고 경쟁자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고 약간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은 해야 되니까 과대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재밌다고 좋아해서 과대표를 시켜줬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강의실 구석진 자리에서 수업만 듣고 진짜 저랑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지하철이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차는 안 타고 버스가 와도 안 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걸 타고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빈 강의실 찾아가서 김밥 먹고 이렇게 친구라고 일부러 거리를 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다 보고 내신전
1: 진짜
0: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당시에 제가 상계동 쪽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거기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 스스로? 그냥?
0: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예. 루지 언니가 캐나다에서 예. 잠깐 와 있었는데
1: 예.
0: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1: 예.
0: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월급 받으면 막 11조를 수표로 미리 뽑아놓고 막 행복해하던 그런
1: 뜨거웠던
0: 엄청 뜨거웠었어요.
1: 그러면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니면 그전에는 전혀 교회 근처에 안 갔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0: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1: 모태신앙이에요.
0: 태어나면서부터 늘 교회는 그냥
1: 다녔었는데
0: 그랬는데
1: 예.
0: 사실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로 유명했어요.
1: 뭐 어떻게 말을
0: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1: 예.
0: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해줄 게 많은데
1: 예.
0: 약간 제가 저도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1: 예.
0: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막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랑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제가 웃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면 좋아해주고 막 재밌으면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어린 시절의 과거 때문에 개그우먼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1: 확 우울해지면은
0: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약간 그런 약간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제 드럼 연주자기도 했는데 드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약간 이런 속 썩이는 친구.
1: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했었던 인생이었네요.
0: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어요.
2: 기복이 심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았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0: 네.
2: 그때 임했던 은혜의 감격 어떻게 임했는지.
0: 그때는 진짜 이게 이제 치유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막연히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고쳐진 건 아닌데 저를 이제 데뷔를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지니까 정말 막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네. 또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1: 간사하죠.
0: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이 세상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이게 희미해지고 교회 일에 조금 약간 좀
1: 멀어지고
0: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 또 이제 돌게 된 거죠.
2: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0: 데뷔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채를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공채 시험을 떨어졌나 봐요.
1: 많이 떨어졌네.
0: 근데 그게 이제 다 대학생 때 봤던 거고.
1: 예.
0: 그래서 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계속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아, 내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떨어지는 거면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작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방송연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60분 단막극을 막 쓰고 있었고 그 드라마 극본 공부에도 드라마를 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개그우먼 이경혜 선배님이 한 학번 선배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형부의 간병을 하시다가 휴학하시고 복학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투 오빠들이 소속사를 키워갈 때 남자 개그맨들만 있으니까 개그우먼들을 좀 모으고 싶다 했을 때 오디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차사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1: 그렇게 된 거구나.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집을 살까? 장만을 좀 해볼까? 이래서 저질렀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질렀죠.
0: 저가 이제 옥탑방도 살고 막 그렇게 사는
1: 했으니까.
0: 게 너무 싫으니까 열심히 저는 연예인 생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명품 한 번을 안 사고
1: 그렇죠.
0: 맨날 정말 제일
1: 알뜰 살 때
0: 진짜 싼 옷 사서 입고 지하철을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상계동에서 단고개역이었는데 마지막 4호선 종착역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달산역까지 가서 금촌동에 있는 SBS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또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개그를 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옮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사야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원하는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1: 돈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0: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1: 했어요?
0: 됐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문을 열면 막 그 산자락 끝이 딱
2: 산이
0: 나무가
2: 근데
0: 가을이었는데 너무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일에 많이 지쳐 있을 때니까
1: 여기서 힘이 필요하다.
0: 힐링도 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1: 근데
0: 그러니까 집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집만 본 거예요.
1: 왜? 근데
0: 전반적인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1: 주변에 문제가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지하철역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산자락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 언덕 넘어가 바로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면을 못 본 거예요.
1: 어머.
0: 그런데다가 그거는 어. 그나마 약과예요. 제 집이 네. 호수가 뒤바뀐 집이었어요.
1: 그건 또 뭐예요?
0: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301호였어요. 근데 이 구청에 있는 공부상에는 제 집이 302호로 되어 있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인 거지.
1: 어머 어머.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뭐 문제야? 이것만 바꿔 붙이면 되잖아가 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왜냐하면 제 집은 지금 301호는 붙어 있지만 302호이기 2호야. 때문에 네. 지금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2호지만
1: 이런
0: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들어갔고 네. 여기는 대출을 받아 들어왔어요.
1: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내준 거냐?
0: 아니죠. 이 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제가 집을 내가... 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여기한테 나가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겠냐고.
1: 안 나가지.
0: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어머머, 웬일이야. 그래서요?
0: 그래서 네.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그 공동묘지를 본 날부터 그 집에서 제가 혼자 사는데 못 살겠는데 그리고 진짜로 저는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장롱을 버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김장봉투 있잖아요. 네. 거기다 옷을 다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방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는 개도 없었고 네. 아무것도 안 키울 때예요. 네. 네. 어느 날 밤에 네. 부시럭 뒤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2: 보면 아무것도 없고.
0: 아무것도 그때부터 거기서 잘 수가
1: 못 자지. 무서워.
0: 가지고 제 짐을 챙겨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1: 내 집 놔두고
0: 내 집을 놔두고 막 외삼촌 댁에서 한 3일 자고
1: 어떡해.
0: 막 오빠네 집에서 한 아이고. 5일 자고 막 이러고 댕긴 거예요.
1: 어머.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잖아요. 결정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결정을
1: 못하지 이제.
0: 물을 사러 갔는데 A 사건을 사야 되나? B 사건을 사야 되나?
1: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0: 너무...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물을 못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양차 엄마 집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운전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제가 그 마포대교를 지났는데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빠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장애가 왜 힘드냐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도의 불안함이 24시간 눈 뜬 상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1년을 겪고 있으니까
1: 어떡해.
0: 일도 못하고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빠랑 새언니가 아가씨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게 됐거든요.
2: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0: 그때도 이제 나아야 되고 또 한 번 나아봤으니까
1: 그렇죠.
0: 언니, 그 새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한 군데를 다니진 못하잖아요.
2: 그건 영적인 것이었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다 주는 건.
0: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안 고쳐주실 거면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일 제발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났더라고요, 1년간. 그래서 제가 진짜
1: 고통의 시간이었네.
0: 이대로면은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았고 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딱 한 포를. 근데 그걸 먹고 또 극도의 막 흥분 광분이 와가지고
2: 그래?
0: 약이 한 번에 맞는 약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맞으면 내 약인 거고
2: 오히려 안정시켜야
0: 안 맞으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1: 아,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0: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막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이제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집사님께서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하는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생 예. 금식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전 절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 못하죠.
0: 절대 예. 과식은 많이 해봤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야식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금식을
1: 금식
0: 안 해본
1: 못하죠. 예.
0: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또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1: 예.
0: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밤 12시까지 많이 먹여주세요.
1: 예.
0: 어차피 내일부터 할 거니까.
1: 예, 예. 시커 먹어라.
0: 자정까지는 먹어도 되고요. 예, 예. 자정까지 엄청 먹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괜찮아요. 전날 많이 먹어서.
1: 예, 예.
0: 첫날은.
1: 예.
0: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둘째 날은.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1: 배가 고파서.
0: 배가 고프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병은 병들, 뭐, 병은 지금 계속 불안하고, 지금. 뭐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1: 밥까지 굶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0: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넘기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근데 또 약간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버티면 자정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1: 먹을 수 있잖아.
0: 그 희망으로 막 버텼어요. 땡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걸 주셔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금식 끝나면 제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2: 나을 줄 알았는데.
0: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첫날 딱 입소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 교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허름한 기도원이었고 그 장애우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좀 교독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그 부분을 교독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는 동네도 아니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김포까지
2: 굳이
1: 그리고 할 이제 필요가 뭐가 있나.
2: 그리고 이미 이제 3일 금식하는 동안 안 나와서 벌써 이제 목사님들 신뢰도 삐졌고
1: 그렇지, 그렇지.
2: 이제 예, 그래서 예. 안 가고 싶었는데 예. 저로 인해서 그 김포 수문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친한 작가님이 예. 남편분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아프셔서 예. 제가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던 예. 상태예요. 예. 예. 제가 안 갈까봐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네. 그 형부를 갖다 주라고 이만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하고 거기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갔는데 네.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네. 제가 2부 예배 드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날 말씀이 네. 마가복음 9장 17절 2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당시는 네. 이미 삐졌기 때문에 네. 아, 이 목사님이 전화 넣으셔가지고 그 말씀 하라고 짰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말씀 교독 이후에 이제 신유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수도공교회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니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뒤에 3부, 4부 예배까지
3: 계속
2: 그 자리에서 계속 울다 왔어요.
3: 울다가
2: 울고 나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3: 어머. 그런데 그 울게 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2: 그 깨달음이 거. 거기서 왔는데 뭐였냐면은 네.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계속 1년간 외쳤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네. 이렇게 뭘 해도 안 났는데 1년간 안 났는데 네. 하나님이 네. 고쳐주실까가 네. 제 마음속에 0.0001이 있었던 거예요.
3: 의심.

0: 새끼 한 마리, 죄송합니다.
1: 네, 괜찮아요.
0: 개미 한 마리도 네, 네. 집 보러 안 다닐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집을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어쩔까?
0: 집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네. 원래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 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좀 외국에 있다고 혼자 오셨어요.
1: 남자가 봤구나.
0: 남자가 집을. 오셨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호수 문제는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1: 아,
0: 어. 그거를 막 법적 이걸 어. 해가지고 네. 각 은행마다 동의서를 구해서 이거를 제가 해놓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시럭 소리를 들은 이상 못 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됐죠. 아, 조금 손해는 안고 팔았지만
1: 그래도
0: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집이 또 해결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1: 하나님
0: 할렐루야 하고 막 저 그때 막 신앙 서적 쓴다고 책 쓰고 있었어요.
2: 책 쓰고 있었어요.
0: 네, 이거를 써야 된다. 남겨야 되고.
2: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0: 네. 그리고 성경이 말고.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네요.
2: 근데 이제 말씀 한 구절이, 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네. 깨달음이 있었고, 네.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은혜 체험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면서?
0: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늦둥이였고 막내였는데 원래는 늦둥이고 막내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받아야지.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셨지만 늘 네. 싸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사실 뭐 이제
1: 지쳤어.
0: 지치고 네. 아버지는 이제 형사셨으니까 네. 잠복근무하시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막 조금 네. 3일에 한 번씩 또 들어오시고 네. 엄마는 맨날 이제 농사하느라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그냥 뭐랄까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제가 늦둥이니까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효도를 빨리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막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제가 다 바꿔드리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앞장서서 하고 막 엄마도 막 옷도 다 사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2: 당연하네.
0: 네, 항상 언니 오빠들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빠하고도 아빠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이제 계속 그 약주를 드시고 했던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막 엄청 이렇게 살가운 부녀지간 모녀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불안장애로 힘들 때 그 작가님 댁에서 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엄마 나 진짜로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제 느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려오라고.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2: 그 말 한마디.
0: 제가 그 말에 이제 그게 녹은 거예요.
1: 그냥.
0: 네, 그게
1: 치유가
0: 녹더라고요.
1: 되죠.
2: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0: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많이 좀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진 않았어요?
0: 뜨겁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또 있어요? 사건 신천지. 겁나 많아. 신천지?
0: 신천지. 제가 이제 그 집사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게.
1: 신천지에 빠졌어요?
0: 신천지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 있고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쵸, 막 이랬고 그쵸. 제가 겨울만 되면 자꾸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전기장판 제가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울증이 오는데 전자파를 쐬면은 머리가 저는 둔해지고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기장판 지금도 안 쓰거든요.
1: 아, 진짜?
0: 전기장판만 쓰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우울증을 자꾸 달고 사니까 저희 둘째 언니가 내가 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는데 언니가 계속 권하니까

0: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1: 그렇죠.
0: 만났는데, 뭐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이게 상담.
1: 심리치료 같이.
0: 심리치료 같이 약간 이게 상담을 네, 하는데, 네.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2: 그리고 이미 너무, 언니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0: 저는 몰랐잖아요.
1: 아, 진짜?
0: 너무, 네.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봐. 근데 이제 그분이 결론은, 아 그러면 새하잠에 말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좋죠, 제가 새하잠에 집으로 가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렇게 고마울
0: 수가. 와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1: 그럼.
0: 그럼 전산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 언니가 야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 아하.
0: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바람잡인지.
1: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0: 그거를 진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2: 그래가지고 친언니가 그랬으니 뭐.
0: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일주일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 중에서도 그 신천지가 고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땅 맞추기를 하려면 개역개정인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맞추기를 하려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그러니까 바나나는 기차가 돼야 되는데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2: 안 돼.
1: 아하.
0: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전사님 제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애들 보는 이야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1: 안 되는
0: 거지. 약간 하시더니 그러면 같이 놓고 하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새하자매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여서. 세례요한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1: 많이 이상한데?
0: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봐요. 갖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배웠나봐요.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부터는 다음부터는 센터로 나오래요. 센터요? 이제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제 시험 본 이후에는 센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랬는데 진짜 이것도 할렐루야 같아요.
1: 왜요?
0: 그 다음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그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일생 뭐 복권을 사든 뭐라든 뭐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어디 축제를 가도 행운권을 내가 MC로 추첨을 해봤지 당첨은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옛날 핸드폰 세대잖아요. 그 천사 커피숍 있잖아요. 엔젤 커피. 거기 무슨 응모하는 걸 응모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응모를 했는데 제가 꼴등 6등에 당첨이 됐고 그 공짜 다이어리를 수령해 가래요. 근데 아무데나 그 커피숍 있잖아요. 호점들 다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막 체인점. 근데 딱 충무로에 있는 그 호점에서만 수령하세요.
1: 돼 있는 거야.
0: 돼 있는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1: 그래서요?
0: 그럼 저는 생전 타지도 않는 노선이고 가지도 않는 데인데 사람이
1: 그거 받으러 가야지.
0: 처음으로 당첨했으니까 그걸 가야지, 너무 가고 싶은 걸 가지고 정말 타지 않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맨 끝칸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 세 분이 그 아브라함 그 지나가시잖아요. 장막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1: 왜요?
0: 갑자기 그때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요.
1: 그렇죠.
0: 아예 그렇죠. 정체를 숨길 때 2010년도인가 9년도니까 갑자기 검은 정장을 다 검은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다 입은 건실한 남자 잘생긴 남자 세 분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 끼고 탁 타는 거예요. 딱 서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듬성듬성 앉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말씀 테이블 주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전도사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 신천지 거반나
0: 저거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 이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그 칸에 저만 받았어요. 그 테이프. 지금도 기억나요. 이 보라색 한지로 이렇게 깍대기도 없는 그냥 그 테이프만 해갖고 이렇게 동성을 줘요. 저는 그걸 받고 그 세 분은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집에 와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교주분의 설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총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포교 방식 막 이런 걸 뒤졌더니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빨리 이거를 둘째 언니한테 사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치, 언니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0: 언니, 그거 신천지인 것 같아. 있다. 안 배울래. 어, 어.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에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받아가지고 지금 들었는데 언니 100% 시전지야. 그러니까 일단 나 일단 스케줄 바빠서 이제 못 배운다고 언니가 얘기 좀 대신 해줘.
1: 아이고.
0: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2: 언니가 가만 안 있지.
0: 당황을 하게 그래? 아니 근데 세아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는 사모님이세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공부할 때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그거를 예. 큰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1: 이제 알겠어.
0: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만저만 이렇게 이거 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야 둘째가 신천지 같은데 한 거예요 큰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잖아요. 바로 둘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신천지야?
1: 그랬더니
0: 너무 말돼 말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무슨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해가지고 만약에 형부가 알게 돼서 막 형부가 막 이혼한 애만에 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1: 그치.
0: 이제 입을 딱 닫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밝혀졌어요.
1: 10년이나 걸렸어요.
0: 10년 뒤에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고요. 제가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발을 담그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세뇌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도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짝맞추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또 해결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기 나가면은 사람들 저 쳐죽일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딱 찝는 게 세아 씨. 가인하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하와 가인하고 아벨만 있고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지금 가인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 설명을 다 풀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한 1년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6개월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 몇 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0: 거물띠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태권도 치면.
2: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겠군.
0: 그 제가 둘째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한 번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한테 또 이렇게 세아야 너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떤 식으로 믿게 됐냐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뜨거웠던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게 믿어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그게 교주가 딱 나온대요. 엔딩에 다 배우고 1년 뒤에 딱.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이게 너무 힘든데 이미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아낸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신천지
0: 여전히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래요. 하나님
0: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라고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과정들을 받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0: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이벤트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기계결함이 걸려가지고 차가 기어를 뒤에다 놨는데 후진을 하고 아래다 놨는데 막 전진을 하고 막 이런 차를 샀었어요. 근데 이런 남들이 절대 겪지 않는 일들 막 호텔 두 바퀴 집 사고 인테리어 했는데 막 노심초사 제발 저 이런 일이 많으니까 잘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그분은 잘해주셨으나 하청을 주었던 싱크대 업자가 말도 안 되게 그 식기세척기 자리를 2cm의 오류를 내가지고 그 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남들이 안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위안을 많이 얻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빵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전날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그분 이제 우울증이 심한데 이거는 기도에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2: 신천지에는 자그만치 한 6개월 이상 배웠으면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조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0: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아니까 막 좀 말해주고 다녔죠. 이제 그런 포교 방식을 좀 조심해라. 아는 거 겪어본 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너무 믿는 사람인데 막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1: 네.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엮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어제 만나뵀던 그 작곡가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로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 CCM을 작곡해 볼 생각은 없냐. 제가 작사를 하니까 그 콩닥콩닥도 제가 작사한 거니까 저도 약간 그 CCM을 부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속이 됐어요. 그분이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해서 CCM 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지금 약간 이분과 저의 지금 좀 비전이 돼서 이분도 그래서 덕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 그럼 앞으로 CCM 작품도 나오겠네.
0: 저는 좀
1: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0: 어제 얘기가 됐다니까요. 어제 하자.
1: 곧 나오겠네.
0: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본 쪽으로 갑자기 활기가 돋으시더라고요.
2: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냥
0: 그런 게 너무 없으셨대요.
2: 흥미가 유발되셨구나.
0: 늘 하던 재즈 음악 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아 씨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런데 이제 우리 세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0: 너무 크죠.
2: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저는 사실 그 불안장애로 1년 힘들 때 그 요셉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 길 잘하시니 찬양을 영상과 함께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고 오늘도 오는 길에 또 듣고 보고 했는데 그 곡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곡 말고 제가 그 전에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었을 때 늘 들었던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시잖아요. 그때 항상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애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1: 조금만.

0: 네. 무반주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누가 개그맨이라 그러겠어요?
1: 아, 사실 제가 네. 예전에 네. 또 네. 프로에 나가서 네. 찬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네. 네. 제가 어렵게 이 편곡을 해서 네. 통편집을 당했어요. 아하. 고무불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 아, 내가 아.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아. 그거를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우리 김정석 우리 목사님 예. 상담을 했어요. 어. 목사님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저는 CC만 부르면 노래를 못하고 음이 탈이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망쳐요? 아 세아 씨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뽐나 보이려고 찬양을 하면은 그날은 잘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다 맡기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네요. 네. 그
2: 사람에게 예.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2: 주님께 올려드리는.
1: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2: 찬양을 올려드리는 네. 거니까. 네.
0: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1: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작곡가분하고 약속됐으니까 CCM을 제가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해서.
0: 할렐루야.
1: 제가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그 작곡가님처럼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든 이 CCM 곡이 누군가에게는 예. 또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CCM.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기도 제목은 아까 언니 얘기도 했지만 또 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
1: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간증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장기를 아예 없애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통제를 늘 갖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 사실 하나 챙기긴 했지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병을.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0: 할렐루야.
1: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이제 자궁의 문제거든요. 이게 수술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거여서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춤도 배우러 다니고 엄청
0: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1: 사람이었는데 그 병 딱 걸리고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맨날 이제 집에만 있고 아프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아픈 날은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아프니까 운동 다니고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빠졌어요.
0: 많이 빠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거든요. 네. 네.
2: 아직은 미혼이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기도 제목이실 것 같아요.
1: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2: 기도하고 계시죠?
1: 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맞먹고 네. 막 간절하게 네.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 네. 대해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걸 오늘부터라도요. 아, 네? 네. 그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해가지고 네. 쓰기 시작하고 메모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걸 놓고 기도해보세요. 아주 하나님 세밀하시게 역사하시고.
1: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있고 제가 딱 이상형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0: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되나?
1: 제가 배경화면이 예수님이에요. 네, 네, 네.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런 스타일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0: 하여튼 태아는 특이해요. 예, 한국 남자 중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신 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만 네. 그러면 안 되는 게 정말
2: 신성도. 예수님 닮아야지. 예. 중요한 게 예수님 닮아야지. 예. 네.
0: 그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네. 외형은 아니더라도 네. 내면이 그런 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네. 예.
0: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세아자마에게 말씀 주셨다면은요.
2: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여시고 사모하시고 그 은혜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물 중에 비버가 있어요. 비버들이 부지런히 만든 댐은 또 얼마나 큰지, 어떤 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성실의 대명사 개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름부터 일개미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비버나 일개미도 우리 사람만큼 많이 일하지는 않는데요. 야행성인 비버는 밤에만 일하고 낮엔 쉬고요. 개미들도 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할 때 서로 교대하며 쉼을 즐깁니다. 삼복더위를 잘 넘기시려면 쉼은 더욱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 하시면서 쉬엄쉬엄 실렁실렁 초록의 여유도 즐겨보시고요. 토요일 첫 곡은요, 시몬 중에서 아토믹 키튼의 타이드 이즈 하이트.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으셨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천재 디자이너로 분했었죠? 팬텀 스레드, 하우스 오브 우드콕 였습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디자이너 역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뉴욕시 발레단 의상감독의 제자로 들어가서 실제 재봉 기술을 연마했다고 해요. 와, 저도 배우이지만 늘 느끼지만 배우들 완벽주의가 대단합니다. 정말 어쩜 이럴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배우들도 이렇게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똑똑한 영 맡았다고 다 똑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도 되게 연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더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이 내 마음에 걸리면 연기가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하는데 겉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막 가위질도 하고 꼬맴질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헌겁천이라도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하는 신인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쵸?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저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여튼 앞서 들은 곡은 데몰리션의 오프닝을 연 곡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 기억나세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 곡이 잔잔히 흐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아내를 잃게 돼요. 주인공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은유가 굉장히 강렬했던 5분이었는데요. 네, 전 이 영화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 두 영화 다요. 팬텀 스레드랑 데몰리션. 여러분 데몰리션 어떻게 보셨나요? 주말이라 이 영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순식간에 아내를 잃어요. 그러고서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척을 해보다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물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온갖 물건들을 다 분해해요. 냉장고도 분해하고 모두 분해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 집까지 철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이 고장 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다가 마지막에 쪽지 하나를 발견할 거예요, 아마. 아내가 줬던 쪽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분해하고 자기 감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를 또 깨닫게 돼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말인데 집을 부수기 전에 화장실 문짝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라면 자신의 감정을 좀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도로시님, 상상 속으로나마 시원한 하와이 해변을 달려봅니다. 하와이 풍광이 참 예뻤던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중에서 비치 보이스의 우든 잇비 나이스 청해봅니다. 이 노래 흥얼거리던 루시 드리베리 모아도 너무 귀여웠네요 하셨고요. 이어서 973호님, 저는 주야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특히 묵묵히 내조해주는 착한 아내가 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OST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버즈의 턴턴턴까지 이어 들려드릴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저 정말 20대 때, 20대 때 진짜 많이 듣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향수가 확 밀려오네요. 저 같은 분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분,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1104님, 안녕하세요. 새싹 인사드립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만나던 강디를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만나니 또 다른 매력이 뿜뿜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랑 더 친해지실 거예요. 주주맘님, 주말엔 처음 참여해보네요.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부엌에서 점심 준비하며 듣고 있는데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주말엔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음악이 더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7958님, 오랜만에 홀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제주도 첫 끼는 고기국수인데, 다들 점심 뭐 드시나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고기국수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중에서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스트릿 오브 파이어 중에서 Then at man, I can dream about you.

아메리카노 쌀 중에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나? 친구가 집에 왔는데 자기 유튜브 좀 켜놔도 되겠냐고 해서 아 그러라고 저도 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튜브를 틀어놓더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유튜브를 왜 안 보지? 막 왜 안 볼까? 혼자 속으로 막 생각했는데 그 아침 풍경을 틀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달그닥달그닥 주방 소리, 찍찍 물 끓이는 소리, 이런 아침 소리가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대요. 그 유튜브도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예, 모닝 루틴 유튜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조용한 것보다는 일상의 소리가 아무래도 더 곁들여지는 게 좋겠죠? 네? 좋겠죠? 네.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레인보우 게시판은 글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가끔씩 어떨 때는 앞에서 대답을 해줄 것만 같은. 실제로 대답한 분 계신 분 손 3210님 가게 안에 잠자리가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 푸닥푸닥 가게를 헤집고 다니더니 드디어 잡아서 밖으로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밖에서 보는 잠자리는 가을을 연상케 하고 뭔가 낭만적인데 한평 남짓한 가게 안에서는 불청객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녀석 젖은 날개 잘 말리고 잘 쉬어갔길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눈송이님, 영화 히어에 흐르던 에벌리 브라더스의 Let It Be Me 청합니다. 부부가 다투다가도 이 노래가 흐르면 함께 춤을 추며 화해하던 장면이 참 따뜻하면서 좋았어요. 하셨고요. 이어서 산들바람님이 게시판에 긴 글과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 우연히 오래전 비공개로 담아둔 영상을 보았어요. 비지스가 오래전에 부른 아름다운 곡, 바로 영화 작은 사랑의 멜로디에 흐르던 First of May였습니다. 영화 제목만큼이나 작고 귀엽고 깜찍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비지스의 First of May 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곡입니다. 겨울왕국 중에서 크리스틴 벨, 이리나 멘젤이 함께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한 세탁소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구겨진 채 오래 두면 못 살립니다. 괜히 마음에 남는 말이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서운하고 화나고 우울한 마음도 오래 구겨두면 나중에는 쫙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그때 훌훌 털고 다려줘야죠. 오늘은 잠시 마음도 한번 펼쳐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유롭게 마음을 다림질하기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사랑이 올까요? 변진섭 씨의 노래 가요 속으로 첫 곡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롭게 우리 마음을 다림질하기 참 좋은 일요일 오후예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었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면서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그리고 김미애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041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여기는요 피부샵이에요. 고객들과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4868번으로 주셨는데 동네가 어딥니까? 그곳 피부샵 다녀가신 분들 또 지금 계신 분들 얼굴에서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시겠어요. 5007번 오늘 땀 흘리며 창틀을 청소했더니 너무 상쾌합니다. 쉬면서 커피와 함께 듣는 음악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셨는데 청소 마친 후에 이 커피 한 잔 이 여유 행복하죠. 창틀 청소가 여기 손 많이 가잖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진 씨는 아이들 방학을 해서 남편이 있는 통영에 가고 계신 중이라고요. 바다도 보고 남편도 보고 휴가도 보내고 가는 길에 친구처럼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막 다가오네요. 먼 길 잘 다녀오십시오. 이현실 김영균 씨가 함께 부릅니다. 그대

조황조 씨의 노래 고맙소 이어드렸습니다. 879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크로마틱 하모니카 초보 66세 할매예요. 고맙소를 열심히 연습하고 나니 기진맥진. 혹시 고맙소 신청될까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예, 우리가 흔히 보는 하모니카가 아닌 거죠. 이 크로마틱 하모니카. 이 전문적으로 연주해야 하는 거라 배우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멋진 연주 기대할게요. 이 고맙소는 5758번으로도 청해 주셨군요. 요양원에 계신 엄마 두 발로 다시 걷고 싶어서 재활을 열심히 하시더니 제 손 잡고 걸으세요. 조금만 더 운동하셔서 제 손 놓고도 걸으실 날이 기대됩니다. 라고 2467번으로 주셨습니다. 예,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어머님의 모습 기대하고요. 또 응원합니다. 권진원 씨의 노래예요. 살다 보면. 이 노래는 김희중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전원석 떠나지마 이 노래는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장미여관 배우 신은경이 함께한 나성에 가면 신혜숙 씨, 조창식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460번으로 주셨어요. 주말인데도 저희 남편 출근합니다. 교대 근무라 주말도 없어요. 저도 맞벌이라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5시에 출근하는 남편. 너무 이른 저녁이지만 맛있는 밥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만큼 분명히 행복은 따라오는 거겠죠. 오늘도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응원하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050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유나 길.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태연이 부른 꿈이었어요. 이 노래는 정혜분 씨가 신청하셨고요. 6896번 아파트 피트니스에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달려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몸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 기회가 되면 훌쩍 다녀오시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네. 0528번 방학이라 손주들이 오는데 어찌해야 할지 남산도 가야 하고 덕수궁, 경복궁도 가고 싶고 시티버스도 타고 싶고 계획은 많은데요. 걱정이에요. 계획이 많으면 이런 걱정도 됩니다. 행복한 걱정이죠. 네. 다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손주들과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따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은영 씨가 신청하셨어요. 박학기 비타민.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시아의 사랑의 인사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8452번으로요. 남편 휴가라 김포 드라이브 왔다가 돈가스 집에 들어왔는데 어휴 맛있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에 차에서 내내 듣다가 돈가스 먹으면서 빵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차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었는데 내려서 돈가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요 속으로가 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 걸러 한 집 듣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라고요. 6665번 지금 봉사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한글 가르치는 센터인데요.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6665님 정말 그야말로 보람찬 하루 보내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는 길에 들으시라고요. 추억어린 노래 띄워드릴게요. 윤현선 얼굴 6721번으로 신청하셨고 방주연 씨의 당신의 마음 211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콩글리시라고 그러네요. 외국에서는 캐리어를 수트케이스라고 해야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에는 튼튼한 수트케이스에 옷을 간간히 챙겨서 갈매기 때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